내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거나 막상 닥치면 또 어떻게든 지나가곤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까지 미리 당겨와 걱정하곤 하는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황금 연휴도 끝나고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미리 걱정했던 오늘도 막상 와보니 또 살아갈 만한 하루 아닐까 싶습니다. 연휴 후유증은 가라, 걱정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익숙한 일상을 반갑게 마중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a.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8월 18일 황금 연휴 뒤라서 월요일 같은 기분이 드는 화요일입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이오사님이 듣고 싶어하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들려드렸는데요. 이오사님께서 밥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대충 끼니를 때우다 오랜만에 공들여서 만든 아침 식사를 먹고 나를 존중해주니 몸도 기분도 좋아져서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잘 들으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분주하고 한바탕 일을 치른 것처럼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준비해야겠지만요. 내므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붙들고 미리 마음을 소진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황금 연휴도 끝났고 여름휴가도 이제 조금씩 끝자락을 향해 가는데요. 끝나는 것은 아쉽지만 끝이 있다는 건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걱정보다 다시 돌아올 평범한 일상에 마음을 조금 더 내어주면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에서 샵 1053 CP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출첵해 주시고요. 류하느님, 박만수님, 정경수님 어서 오시고요. 문자로도 느낌으로도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잠깐.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여름휴가를 앞두고 설렘도 컸지만요. 막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그 기분도 새로워져서 좋습니다. 물론 연휴와 휴가의 후유증도 조금은 남아있겠죠. 그래도 잘 쉬고 잘 놀고 난 뒤에 따라오는 약간의 피로감쯤은 기꺼이 감수할 만한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서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쩌면 여행의 좋은 점은 떠나는 설렘만큼이나 돌아온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일하다 보면 좀처럼 새로움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칠 떠나 있다 돌아오면 내가 일하던 공간도 그대로인 것 같고 책상도 그렇고 해야 할 일도 그대로 쌓여 있는데 그 책상 앞에 다시 앉는 내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새롭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휴식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선물이죠. 여행 경비에 휴가 비용에 통장은 조금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그 돈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함께한 추억이 남았고 다시 시작할 마음이 생겼고 익숙했던 일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여유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광복절 연휴까지 잘 보내고 나니 직장인으로 슬슬 달력을 넘겨보면 그래서 다음 빨간 날은 언제지? 하며 찾아보게 되는데요. 달력을 조금만 넘겨봐도 벌써 가을이 저만치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처서이고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옛말처럼 한낮의 늦더위는 남아있어도 아침 저녁 바람에는 조금씩 다른 기운이 섞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추석도 다가오고 가을을 맞이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기다리던 마음에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떠나고 또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면서 가을을 마중할 날도 기다려 봅니다.

바로 사랑님이 듣고 싶어하는 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 들려드렸는데요. 노래 신청하시면서 이기성님의 담비 독서 모임의 회원이신 것 같아요. 시를 올려주셨는데 담비라는 시를 올려주셨네요. 귀한 손님이 오신다. 오래 기다린 님이 오신다. 오래 머물다 가시구려. 밤새도록 속삭이며 눈물 흘리는 님. 사랑하는 내님이시여. 이런 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담비를 기다렸는데 담비가 아니고 쓴비가 내렸어요. 특히 거제에. 와, 보통 평년 여름철 강수량에 맞먹는 비가 2, 3일 만에 쏟아졌으니 얼마나 피해가 컸겠어요. 그리고 경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온 것 같은데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면서요. 이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비가 비는 필요했는데 비는 필요했는데 이렇게까지 쏟아지리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날씨는 되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후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 기후위기에 책임질 것도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의 피해에 많은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가까이 다가오는 구절들 그리고 여러분의 글, 우리 8546님처럼 또 서로의 글도 나눠주시면 좋겠지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백은 누르면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2511님께서 원주교구 정남진 신부님의 이 세상에서 별처럼 책을 읽고 계시다고요. 이 책은 우리 평화방송 2주의 책 코너에 참여해서 당첨이 돼서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우시고 행복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노래 신청하셨네요. 등력은 천민밀.

천밀밀 등려근이었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많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원하시는 선물 콕 집어서 샵 1053으로 여러분의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등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은밀하고 유쾌한 이야기, 음악 분야의 스테디셀러,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 원하시는 분은요, 글머리에 책 하시고요. 선물이 많으니까 글머리 꼭 쓰셔야 돼요. 글머리에 책 하시고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화 선물.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연주할 플레이어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베르디, 글머리 베르디 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5분에게 물론 1인 2매씨 선물로 드립니다. 또 있죠. 문화선물 세 번째.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송영민 피아노 독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글머리 쇼팽 하시고 성함 남겨주세요. 글머리 쇼팽 성함 남겨주시면 마찬가지로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문화 선물입니다.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8월 29일 토요일 11시도 있고요. 2시, 4시 원하는 시간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노원구민의 전당.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고 행복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0604님이 하늘이 너무 예쁜 요즘이라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네요. 유열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그리고 8894님이 신청하신 임지훈 그댈 잊었나. 두 곡 듣고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 에세이 여행의 이유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감하는 부분들 있다면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두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거듭하여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현재에 집중할 때 인간은 흔들림 없는 평온의 상태에 근접한다. 여행은 우리를 현재에만 머물게 한다. 여행지에서 겪는 뜻밖의 상황들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나를 지우는 과정에 가깝다. 사회적 직함과 책임이 따르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여행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일 뿐이다.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타자에 대한 존중과 겸손을 배운다. 스스로를 낮추고 노바디가 되어 낯선 거리를 걷는 행위야말로 여행자가 지녀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다. 인생이라는 여행은 먼저 도착한 이들의 환대가 있기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낯선 곳에 도착한 여행자 역시 현지인의 도움과 신뢰를 받으며 안전하게 여정을 이어간다. 여행은 인간이 환대와 신뢰를 통해 번성해왔음을 깨닫게 한다. 실패한 여행일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된다.

5153님이 늘 긍정한 줄 에너지 받고 힘을 내어본다라는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로런 우드 펄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산문 여행의 이유 중에서 전해드렸어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여행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하 작가의 산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행이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이 글을 듣고 나면 여행이 이런 거구나 라고 또 알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큰맘 먹고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줄이 너무 길다거나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숙소는 또 사진과 너무 다르다거나 그럴 때 이번 여행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요. 지나고 나면 다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거. 김영하 작가의 그 마지막 글 한 줄, 실패한 여행일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된다.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도윤주님도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된다라는 거 마음에 와닿다고 하셨고, 신화승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김영하 작가의 이 글이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여행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행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여행은 가실 건가요? 혹은 오래전에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나의 실패한 여행됨, 그런데 실패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방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이 휴가 끝이라 피곤해도 출근했어요. 3999님, 그렇군요. 출근은 피곤해도 해야 되겠죠. 강화도 성무도섬 다녀왔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참전가자는 어떤 곳을 다녀오셨는지, 휴가 때 아름다운 여행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행의 이유 궁금합니다. 김정배님은 사무실 밖 온도가 약간 내려간 걸 보니 코스모스가 올라올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짧으니까 더 아쉽죠, 그죠? 이정아님은 저는 오늘 포항 출장 가고 또 인도네시아로 출장 가는 벗도 친구도 잘 다녀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또 친구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출근하시는 일상으로 돌아오신 모든 분들을 위한 또 노래일 것도 같네요. 이정아님이 듣고 싶어하는 한동근 하루 끝엔 그대가 있어요.

한동근 하루 끝엔 그대가 있어요. 3922님이 신청하신 잔나비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보 김영하 작가의 산문 여행의 이유 함께 나눴습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있다는 말. 작가 역시 결국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황금 연휴도 끝나고 이제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여행에서 얻은 좋은 기운 하나쯤 마음에 남겨두고 오늘부터 또 천천히 걸어가야겠죠. 우리의 일상이라는 여행은 다시 시작됐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오니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 2037님이 신청하신 윤도연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만화 캐릭터 모노보노로 잘 알려진 해달은 바다 위에서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짝꿍과 손을 꼭 잡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서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손을 맞잡고 무리를 이루는 모습을 뗏목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해달의 본능인 셈이죠. 손을 잡는다는 건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에게 그 마음 아낌없이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주세페 베르디의 Il Trovato Ore 가운데서 갤럽 함께 듣겠습니다. 이반 레프지치가 지휘한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주세페 베르디의 일트로바토 오레 가운데서 갤럽, 이 말이 구보하는 그 리듬과 이 박자를 음악으로 옮긴 그런 장르죠. 자, 이반 레부지치가 지휘한 미넨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장일범의 귀향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G장조 켈번호 301 2악장 알레그로인데요.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피아노의 나탈리 주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G장조 쾌열번호 301 2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의 힐러리 한, 피아노의 나탈리 주의 연주였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오페라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 국립오페라단의 2026 오페라 아카데미 강좌 수강권을 드립니다. 먼저 향기로 듣는 오페라입니다. 프랑스 아로마 후각 디자이너 김유림 강사와 함께 라인의 황금 돈 까를로 까르멘 마술피리 속 이야기를 향기로 표현하고 나만의 아리아 향수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납니다. 9월부터 12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좌고요. 10월과 11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클래스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 음악학자 강지영, 범죄학자 조윤호, 공인회계사이자 KBS 라디오 프로듀서였던 강성민과 함께 영화, 역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키워드로 오페라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11월에는 문화예술 전문가이자 공연기획가 한정호, 오페라 평론가 손수연 교수, 또 전 스페인 대사 박상훈, 그리고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발레 그림 여행 아리아 속 편지 이야기로 오페라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나봅니다. 오페라를 음악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 즐기는 특별한 강좌, 향기로 듣는 오페라, 또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10월과 11월 클래스, 수강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문자 샵1053으로 사연과 함께 오페라 클래스 신청하시고 성함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달 수강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토스카 가운데서 에셈프레 라바, 늘 분만 씻고 있네. 자, 이 성당지기 사그레스타노가 불만을 표출하죠. 이 까바라도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안젤루스 도미니 눈띠아윗 마리에,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말하길. 자, 그리고 게파이 하면서 이제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까바라도스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뭐 하나? 자, 테너 조나탄 테텔만이 이 토스카에서 까바라도스 역을 부르고요. 베이스 다비데 지안 그레고리오가 바로 성당지기 사그레스타노 역을 부릅니다. 다니엘 하딩이 주연 오케스트라 델라카데미아 나조날레 디 산타 시칠리아, 산타 시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토스카 중에서 담미콜로리, 나에게 화구를 주세요. 나에게 이 물감 달라 이러면서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오묘한 조화를 부릅니다. 스케르자코이 판티 엘 라샤 스타레 이 산티, 성도들은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서 부른 뒷장면까지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사그레스타노가 함께합니다. 자, 역시 테너 조나탄 테텔만과 베이스 다비데 잔 그레고리오, 다니엘 하딩이 주연 산타 시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tutti quanti. Facciam piuttosto il segno della croce.
1: Due 곡 들으셨습니다. Giacomo Puccini의 Tosca 중에서 Dammi Colori, 내게 물감을 다오. 자, Recondita Armonia, 오묘한 조화, Scherza coi fanti e lascia stare i santi 하면서 아유, 성도들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림 그리지 말고 이러면서 부르는 성당지기의 노래 베이스 다비데 지안 그레고리오 그리고 이 까바라도시는 조나탄 테텔만의 테너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역시 에셈프렐라바 늘 분만시고 있어. 안젤루스 도미니 눈티바 눈티아빗 마리에 주님의 천사가 마리에게 말하길. 자, 게파이 뭘 하나. 자, 테너 조나탄 테텔만과 베이스 다비데 지안 그레고리오가 함께하는 장면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아카데미아 나초날레 디 산타 시칠리아 산타 시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자, 토스카 1막의 앞장면 감상하셨고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께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뾰트루 치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35. 자, 그 중에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다니엘 로자코비치, 금년에 우리 다니엘 로자코비치 공연 또 롯데 콘서트홀 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블라지미르 스피바코프, 러시아를 대표하는 또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인데 다니엘 로자코비치를 일찍이 발굴해서 또 키웠습니다. 그가 지휘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연주로 감상합니다.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35 차이콥스키 번호 59 사막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스 아주 뭐 맹렬히 질주하는 이 멋진 화려한 사막장을 만났습니다. 바이올린의 다니엘 로자코비치 그리고 블라지미르 스피바코프가 지휘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영화감독 스웨덴의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잉마르 베리만은 3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닥 베리만은 훗날 외교관이 되어서 식민지 시대 홍콩 영사와 아테네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여동생 마르가레타 베리만은 소설 카린과 거울아 거울아를 쓴 작가로 활동하는데요. 세 남매는 모두 매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질까지 동원한 엄한 훈육을 고집했는데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잉마르 베리만은 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장장애로 인한 고통, 또래 친구들의 괴롭힘까지 겪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버지의 권위에 더욱 강하게 반항하는 계기가 되죠. 또 베리만은 16살에 스웨덴과 독일이 2,000명의 청소년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그곳에서 독일 바이마르의 한 목사집에 머물며 나치 교육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독일에서의 경험은 훗날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 깊은 정신적 충격으로 남게 되는데요.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영화 산딸기 가운데서 한 곡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1곡 Prelude and Fuga, 전주곡과 후가 8번 E-flat 단조, 바흐작 번호 853, 1곡 Prelude 듣겠습니다. 피아노의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잉마르 베리만은 스웨덴의 병역 제도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직접 접한 그는 권력과 폭력, 억압적인 체제가 인간에게 남기는 상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훗날 베리만은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처음 마주한 순간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으며 그 경험이 자신의 순수함을 앗아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회상하죠.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스톡홀름 대학교에 입학해 문화

과 예술사를 공부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강의보다 학생 극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영화에 푹 빠진 청년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 문제로 부모와 크게 다투던 끝에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오죠.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기독교 센터에서 지내게 되고 그때부터 스톡홀름의 오페라 극장과 왕립 극장을 드나들기 시작하는데요. 삶과 죽음, 인간의 내면을 평생 탐구했던 잉마르 베리만은 슈베르트의 음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특히 배경음악 대부분이 슈베르트의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그의 마지막 영화 In the Presence of a Clown에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악 한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60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피아노의 터키의 파질 사이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비플랫장조 도이치번호 960. 오늘은 2악장 안단테 소스테노토 감상하셨고요.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잉마르 베리만,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인데요. 내일도 그의 또 영화와 인생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이지 토마시니의 트리오 C장조, 바리톤, 야키 바리톤과 비올라, 그리고 비올론 첼로, 첼로를 위한 작품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비올라 다 감바의 마달레나 델 고뽀, 그리고 비올라의 로버트 바워슈타터, 그리고 첼로의 다비트 베네츠 도르퍼가 함께하는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름방학 특집 유쾌한 디즈니 음악회 모두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들으실 수 있는 패밀리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소프라노 이상은, 테너 윤서준, 피아노의 김명현 씨가 함께합니다. 2부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함께하시면 백설공주 같은 분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2: 창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0: 왜냐하면 요새 그 아침에 출근 때 아이들이 안 보여요. 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디즈니 주제곡들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특별히 오늘 스노우 화이트, 이 백설공주를 모셨어요. 정말 백설공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백설공주 실사판인 듯한 그런 소프라노, 우리 이상은 소프라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그 하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해를 좀 잘 안 보고 실내에 있는 걸 좀 선호를 해서 그런가 봐요.
0: 정말요?
1: 네. 내향인이다 보니까
0: 산책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산책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 밤에 또 산책을 많이 합니다.
0: 밤에 산책. 그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또 멋진 테너의 음성으로 또 이 뷰티 앤더 비스트 나오는 곡도 불러주실 우리 테너 윤서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테너 윤서준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아주 테너 음성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피아니스트 또 이 어렸을 때 이 베를린에서 오랫동안 또 살고
2: 맞아요.
0: 이 독일적인 그런 또 느낌과 한국의 느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 김명현 피아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김명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야, 이렇게 멋진 세 분과 함께 정말 즐거운 디즈니의 세계로 함께 가볼 텐데 우리가 옛날에 디즈니 하면은 정말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부터 시작해서 피노키오, 밤비, 또 뭐 구피, 그다음에 뭐 저기 도널드 닥, 미키 마우스 이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또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주인공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디즈니 콘서트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1: 네, 디즈니 콘서트, 디즈니 지브리 콘서트를 이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투어를 하고 있고요. 또 9월에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0: 9월 13일 날 전주에 전북대 삼성관에서 또 공연하시고 매달 이렇게 공연하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가는 데마다 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딱 실사판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레스를 화려하게 입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어린이 친구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 주고 그래서 또 저도 힘이 납니다.
0: 아, 오늘은 드레스 아니네요?
1: 아, 오늘은 조금
0: 물란 스타일로. 다음에는 우리 또 드레스 입고 한번 나와 주시면
1: 좋습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작품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우리 소프라노 이상은 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화 예중고 실기 우수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 성악과 학사를 졸업했는데 박미애 선생님 제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예쁘신 우리 박미애 선생님 제자시고 영국의 로열 칼리지 오브 뮤직. 영국의 제일 좋은 학교인데. 석사를 또 졸업했고 신영옥 장학회 장학생. 금호 영 아티스트 선발. 금호 영 아티스트 아무나 선발되는 것이 아닌데 또 선발되셨고 서울시립교향단, KBS 교향단, 뭐 한경필, 디토 오케스트라 등 아주 다양한 오케스트라들과 협연을 했고요. 또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아디나, 피가로의 결혼의 바르바리나 재미있는 역할 하셨네요. 네. 마술피리의 파파게나, 돈조반니의 젤리나, 마술피리 파파게나 다양하게 이렇게 또 오페라에도 출연을 한 우리 멋진 소프라노가 되겠습니다. 그 소프라노 제가 이제 같이 공연을 하다가 그때 파주였
1: 네네.
0: 파주에서 문산?
1: 문산
0: 문산에서 아니 이런 소프라노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딱 발탁을 하게 되었고 디즈니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방학이 와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 영화 물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나온 Reflection 이 곡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물란에 대해서 다들 알겠지만 또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중국 전쟁에서 이제 남자가 이제 징집 대상이었는데 집안의 남자인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연로하시고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물란이 남자로 변장을 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야. 처음에는 이제 많이 부족해서 이제 부족하고 이제 많이 혼도 나고 이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조금 소질이 있었나 봐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용기의 힘을 얻어서 이제 나라를 구하는데 큰 힘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뭘까? 어.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게 맞을까? 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 리플렉션 이렇게 어.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뭐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내가 무예도 너무 잘하는구나 어, 네. 이런 느낀 거군요.
1: 네네네.
0: 자기 장기를 발휘한 거네요. 네. 오 나중에 장군까지 될 수 있겠네. 자, 이 물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우리 소프라노 이상은 피아니스트 김명현 두 분의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리플렉션. 자 그러면 자리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남북조 시대의 북조의 이 주인공들이 바로 그 아버지와 물란이 되겠는데요. 자, 이 스토리를 함께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Sorry. 네, 아 너무 예쁜 노래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물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Reflection. 자신의 모습을 이제 딱 비춰보는 거죠. 소프라노 이상은 물란이었고요. 피아노 김명현.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역할?
1: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역할입니다.
0: 피아노 감상했는데 우리 저 김명현 피아니스트도 아주 그 이력이 훌륭합니다. 그 베를린 예술대 우데카 여기 네. 예비학교를 또 수료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2: 그때가 2001년에서 2005년
0: 몇 사이에 되었습니까?
2: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독일에 있었어요.
0: 네. 영재, 완전 연재였네요.
2: 아, 아닙니다. 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0: 그때 선생님은 뭐 유명한 뭐 베를린의 누가?
2: 그때는 네. 그 예비학교 학장님이셨던 프로페서 도리스 바그나딕스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선생님께 오래
0: 이름에 바그너가 들어가시네.
2: 맞아요.
0: 훌륭하시네.
2: 바그너였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베를린 필의 지휘자가 그러면 사이먼 레틀?
2: 맞아요.
0: 그죠.
2: 맞습니다.
0: 아, 그렇구나. 공연 많이 보셨어요?
2: 저는 공연도 많이 봤고 또 실제로 무슨 코넬리우스 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축하 연주를 제가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축하 연주를 이렇게 젊은 아티스트한테 어린 아티스트한테 시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 아니에요?
2: 아, 네, 되게 영광적인
0: 어떻게 그런 그걸 뽑으셨어요?
2: 물론
0: 사이먼 레틀이 이렇게 네. 젊은 아티스트들 많이 또 이렇게 영 아티스트들을 키우고 이런
2: 맞아요.
0: 굉장히 관심 많은 건 알지만
2: 네.
0: 와 진짜 대단하다.
2: 아유 아닙니다. 네.
0: 그리고 네. 그 뭐를 연주했습니까 그때?
2: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생각엔 아마 즉흥환상곡 쇼팽 즉흥환상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2: 네 맞아요.
0: 몇 살 때 돌아오게 됩니까?
2: 애매하게 네.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딱 졸업할 시점에 딱 들어왔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사실은 뭐 음악 중점 학교나 뭐니까 예원학교 뭐 이런 데는 아예 알지도 못했고 그랬던 상황으로 들어왔었고
0: 네. 네.
2: 그러고는 다시 나중에 이제 학사가 끝나고 나갔죠 독일로.
0: 아 네. 근데 한국에서는 또 우리 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선생.

0: 함께
1: 네 공부를. 맞습니다. 아. 김대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오윤준 선생님께 같이
0: 오윤준 선생님 네,
1: 같이 말았습니다. 아.
0: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를린으로 가서 이번에는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 졸업하고
1: 네.
0: 이야, 뭐 동아 음악 콩쿠르 중앙 이화 경향 음악 춘추 한국 쇼팽 콩쿠르 등 1위 및 상위 입상을 한 또 훌륭한 아티스트고 KBS의 대구 클래식 FM에도 또 건반의 세계에 출연하고 계시군요.
1: 네, 거기 코너 하나를 영영스럽게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이야, 그 그든 계속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 저도 네. 대구 가면 가끔 들어요.
1: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 열심히.
0: 야, 훌륭합니다. 아주 그 근데 이번 주말
1: 네
0: 토요일이죠.
1: 네.
0: 그 며칠이더라? 며칠이더라?
1: 이번 주 22일일 거예요.
0: 22일 날.
1: 맞아요.
0: 22일 날 놀랍게도 저랑 공연 같이 한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1: 맞습니다.
0: 참나. 22일 날 대구의 공간 울림 수성 아트피아에서
1: 네, 맞아요. 대극장에서
0: 예, 그 오후 5시에 그 이번 한불 수교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로 하는데 폐막 공연.
1: 맞습니다.
0: 거기서 대구 비르투오지.
1: 네.
0: 아, 우리 배은진 선생님.
1: 맞습니다.
0: 비르투오지하고 협연을 하고 네. 지휘는 정원 선생님.
1: 네. 경상시향의 정원 선생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0: 저 라벨의 피아노 협주 기장조
1: 네.
0: 연주할 예정이고 제가 해설할 예정이라서 미리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1: 저도요.
0: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연주 멋지게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제 물란의 아버지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또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모아나.
2: 네.
0: 모하니?
2: 모하나?
0: 근데 모하나가 그 굉장히 머리가 길다면서요?
2: 아, 그건 라푼젤.
0: 모하나는 폴리네시아 인을 이 배경으로 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2: 네.
0: 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모하나.
2: 모하나는 한 섬의 이제 족장의 딸이고요. 모하나는 사실
0: 그 아버지가 막 이렇게 문신 같은 게 막 있죠. 그 족장 그죠?
2: 네. 아, 모든 이제 디즈니 거의 내용이 조금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0: 그렇죠.
2: 이제 모아나도
0: 스토리라인.
2: 이제 정해진 이제 섬 안에서의 삶보다는 그 섬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제 저 바다가 자꾸 왜 나를 부르지?
0: 아~ 네,
2: 저 바다 큰 바다를 향해 이제 떠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들고 이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도 들고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이제 네.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제 노래로 하는 이제 How Far I'll Go라는 노래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족장 역할을 해주시는
1: 건지 뭐 문신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0: 보니까 뉴질랜드의 그 마오리족이나 피지에 네. 있는 그런 사람들의 네. 요 폴리네시아인들의 어떤 그 원래 부족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거기서 이렇게 그 일부러 칠하는 거더라고요. 문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좀 더 무섭게 보이게, 강하게 보이게, 용사로 보이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떠세요? 그 바다도 좋아하시나요?
2: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산보다는 바다.
0: 저 얼마 전에 해수욕 한번 했어요. 몇십 년 만에.
2: 어디서 하셨어요?
0: 해운대.
2: 해운대.
0: 너무 좋았어요.
2: 너무 부럽네요.
0: 너무
2: 네.
0: 좋아하다가 제가 그 여기 안경을 넣었는데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후회되는
2: 아유.
0: 수영 한 번에
3: 결국에 못 찾으셨나요?
0: 못 찾았어요. 제가 아유. 얼마나 자맥질을 많이 하면서 이거는 모래사장에서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는 거다 이러면서 막 들어가면서 계속 했는데 결국 그거는 너무 무리한 예 안 되더라고요.
2: 그래서 그래도 즐거운 추억을
0: 네네 그렇죠. 즐거운 추억을 바다에 버리고
2: 안경에 흔적도 이제 남기시고.
0: 근데 하여튼 그 수영 이 물이 참 사람한테 주는 치유 효과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물은 역시 들어가야 맛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다 수영 좋아하시나요?
3: 전 수영을 잘 못하는데.
0: 아.
3: 저도 이번에 사실 좀 수영의 맛을 봐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못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죠.
3: 앞으로 네. 가니까 신기해요. 네.
0: 수영 좋아하세요?
1: 저도 수영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진짜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저 어렸을 때 막 하루에 1kg에서 2kg씩 하고 그랬어요.
1: 와.
0: 진짜. 그리고 나서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고 그랬어요. 배고파져가지고.
3: 수영이.
2: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네. 수영 학원을 다녔었는데 네. 수영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0: 아이고야.
2: 그때는 수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0: 그거는 맞아, 맞아. 실내인가요? 아니면 바다?
2: 야외 수영장이었는데.
0: 아, 수영장에서.
2: 그때 이제 진짜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라는 말이 정말로 눈앞에 이제 그때 11살이라 되게 짧은 인생이었겠지만 눈앞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다른 분이 이제 저를 구해주셔가지고
1: 무섭겠다. 근데
0: 저도 배수욕장에서 약간 썰물에 이렇게 썰물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꾸집어줬어요. 어떤 아저씨가
2: 해수욕장이었으면 정말
0: 좀 무서웠죠.
2: 위험했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러나 모아나는 이 바다를 정말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난 가고 싶다.
2: 네.
0: 이러면서 이제 How far I'll go.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노래하는 곡인데 오늘 이제 또 이제 모아나 역할로
2: 네.
0: 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아나 역할로 소프라노 이상은 피아노의 김명현 우리 족장 아버지 네. 역할을 또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음악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 와.

0: 와우, 브라보. 네, 영화 모아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How Far I Go 함께 듣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이상은 피아니스트 김명현 네, 연주로 함께 들었고요. 오늘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디즈니 곡 부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 순간도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1: 아, 저희요?
0: 네.
1: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저는 디즈니 곡을 솔직히 다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보다는 다 성인이 되고 나서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곡들도 너무 아름답고 지금도 사실 심신 안정을 위해 항상 디즈니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틀어놓고
0: 그래요?
1: 그럼 제가 이제 현실에 이제 팍팍한 삶에 치여 살다가 뭔가 환상적인 그런
0: 세계로.
1: 네, 그런
0: 동화 속의 세계로.
1: 네, 그게 너무 저는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디즈니 성 뭐 공주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힐링이 되는 그런 네.
0: 두 분은 어떠세요? 저 디즈니 곡 뭐 이렇게 좀 부르고 그런 적 있나요?
2: 아니요, 저는 사실 이번 거
0: 하면서
2: 준비하면서 이제 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0: 아,
2: 불러보는 거 이제 처음인데 저 혹시 그 디즈니 캐릭터 중에 그 네. 스누피도 디즈니인가요?
0: 아닙니다.
2: 아니에요?
0: 찰스 슐츠.
2: 아, 그건 또 다른 거예요?
0: 네. 아. 괜찮아요. 디즈니 아니면 어떻습니까?
2: 아, 그리고 뭐 저도 미키마우스 이런 거 네네. 옷에 그려져 있는 거 너무 많이 입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캐릭터들이 조금 저한테는 좀 익숙했었는데
0: 네네네.
2: 저도 이제 그 요즘에 나오는 디즈니들
0: 네.
2: 요즘엔 다시 디즈니가 실사판으로
0: 맞아요.
2: 다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조금 성인이 된 후에 봐도 네. 전혀 유치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와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우리 명현 씨는 어떻습니까? 베를린에 있을 때 좀 보셨나요?
3: 저 엄청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로 그 당시에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알라딘, 뭐 미녀와 마술, 특히 저는 그 라이언 킹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곡들을 들으면 사실 동심이 네.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는
0: 그렇죠,
3: 듯한 느낌이
0: 그렇죠,
3: 들어서 그래서 좋은데 오히려 저는 네. 오늘 하고 있는 곡들이 네. 저도 처음에 접하게 온 곡들이 좀 많았죠.
0: 네. 그 비교적 네. 좀 요즘 최근에 네. 나온
3: 그렇죠,
0: 그런 네네네. 작품들.
3: 네.
0: 그래도 꽤 오래된 거예요.
3: 물러가
0: 그렇더라고요. 근데 라이언 킹은 제가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봤거든요.
3: 저도요.
0: 미국에서 저도요. 꼭 봐야 된다를 맞아요, 생각했는데.
3: 맞아요.
0: 야, 그 관절 막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3: 맞아요.
0: 그런 훌륭한 스펙타클한 쇼가 없더라고요.
3: 그래, 맞아요.
0: 정말 훌륭한 네.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혹은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의 또 캐릭터 같은 게 있을까요?
1: 전 밤비를 좋아합니다.
0: 밤비.
1: 네, 제 강아지가 또 이제 밤비를 닮아서 이름이 밤비거든요.
0: 저도 어렸을 때 밤비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제 강아지 이름이 밤비였어요.
1: 그 당시에 밤비라는 이름을 이제 네. 강아지한테 지어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네. 조금 강아지 뭐 방울이 뭐 이런 이름 네. 많이
0: 전 지었고.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되게 세련되게
0: 밤비 오자마자 밤비를 너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얘를 밤비다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크면서 얘는 시골의 잡종이었기 때문에 전혀 밤비스럽지 않은 강아지였어요. 그 좀 지저분하게
1: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0: 아유 글쎄요 뭐
1: 밤비.
0: 초반엔 귀여웠겠죠. 나중에 막 엄마 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털이 좀 이렇게 깨끗이 않고 막 뭘 좀 북실북실하고
1: 저희 밤비는 이름을 밤비라고 지어서 그런지 아기 때는 다리가 이렇게 짧았는데 푸들인데
0: 이제 점점 길어졌어요?
1: 다리만 계속 길어져서 처음에는 맞아. 머리도 작고 몸도 짧은데 다리만 길어서 되게 비율이 이상해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제 한 3살 정도 되니까 몸도 같이 자라서 이제 비율이 좀 맞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다리가 여전히 좀 길어서 두 번이나 이제 골절을 당하고
2: 오히려 길어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밤비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소유했던 우리 우리 저 동반자로 이렇게 했던 저는 이제 그 밤비는 밖에서 키웠었던 마당에서 우리 어렸을 때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정말 씩씩하게 키웠죠.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여기 또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키우실 거고
1: 공주처럼
0: 고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디즈니 음악은 어린 시절에는 동화처럼 들리지만 어른이 되어서 다시 들으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곡들 부르고 연주하시면서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1: 또 저부터요? 이제
0: 네. 1번 타자.
1: 그렇네요. 네. 보통 디즈니 곡은 오케스트라랑 이제 많이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피아니스트 선생님이랑 하는 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곡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근데 디즈니에서 연락 안 와요? 진짜 그 잘 부르시는데 이 주인공 목소리 딱 맞죠?
3: 그러니까요. 네.
1: 연락 주세요. 혹시 듣고 계신다면
0: 연락 와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쪽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또 무슨 LA에도 가보고 디즈니랜드도 이게 제가 그 이게 캘리포니아 엔젤스 원래 그 로스앤젤스 엔젤스인데요. 여기 팀이 애나하임에 있어요. 네. 애나하임이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쓰고 왔고. 이제 또 이제 도라에몽 만화
1: 모자가
0: 캐릭터.
1: 엄청 많으신 걸로
0: 네네
1: 알아요.
0: 모자 한 100개.
1: 의미 있는 모자를 또 이렇게 쓰고 오신 거.
0: 네네네 그렇습니다. 밤비 모자 쓰고 올라랬는데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리고 뮤지컬로도 제가 진짜

0: 같이 막 그 노래 부르는데 단타랄랄라라라라 컴온앤 단단단 따리리라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뷰티 앤더 비스트의 최고의 장면으로 저는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영화 미녀의 야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Evermore 우리 테너 윤서준의 음성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어떤 곡인가요? Evermore.
1: 우선 이 곡에 대한 그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0: 네.
1: 야수가 네. 부르는 노래인데
0: 네. 야수가 이제 마법에 걸렸어요.
1: 맞아요. 네. 마녀의 마녀라고 하기 어쨌든 그 저주를 받아서 너 진정한 사랑을 해야 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0: 네.
1: 그런 마법에 걸리게 돼요.
0: 그러다가
1: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제 그 벨의 아버지가
0: 네.
1: 이제 성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야수의 성이었는데 이제 장미를 이제 딸에게 주려고 이제 꺾어 가다가 그거를 이제 야수에게 걸린 거예요.
0: 아, 그래서 그 포스터에 늘 장미가 그죠?
1: 네, 매년 이제 어디 나갔다 오실 때마다 네. 이제 딸에게 장미를 가져다 주는데
0: 예.
1: 이번에도 길을 잃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미를 가 있어서 꺾는 순간 이제 야수한테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성에 야수의 성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그 벨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가 아버지 대신 그 성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자기가 그 성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야수랑
0: 효녀다.
1: 맞아요, 진짜 효녀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야수랑 이제 친구가 돼요. 점점 친해지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그 모습을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0: 네.
1: 이제 야수가 벨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 대신 갇혀 있었는데 이거를 보내주면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이 벨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걸 보내주면서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벨은 떠나가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는
0: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0: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느껴보셨나요?
1: 근데 이렇게까지는
0: 아니었어요.
1: 얘기하기 쉽지 않긴 한데.
0: 네네네.
1: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실사판으로 최근에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요즘에는 좀 감성이 좀 메말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0: 그래서
1: 아 이게 진짜 잘 만들긴 했구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 실상에서 많았습니까?
2: 많으면 안 되지 않나요? 갑자기.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네. 이렇게 감성을 다시 끌어올리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네네. 그 맞아요. 디즈니 영화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주 그냥 그 다시 Back to the Basic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서유진 씨가요. 테너 윤서준님 출연의 디즈니 OST 모음 실화인가요? 얼마나 멋질지 감도 안 옴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영민 씨 뮤지컬 보는 느낌이에요. 이상은님 포카혼타스 닮으셨어요.
3: 감사합니다.
0: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는 제가 피아니스트 중에서 포카혼타스 닮았다고 이렇게 늘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이와 콩나무 우와 이상은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3: 안녕하세요.
0: 예, 8363 이상은님 모아나 OST도 아름다워요. 라이브도 환상적이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디즈니 주제곡 들으니 여행 가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여름방학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서효 씨, 와 이상은님 가창력도 시원하고 환상적입니다. 테너 윤서준님, 김명현님 멋있으십니다. 이상은님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저는 창원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인사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Beauty and the Beast 영화 미녀와 야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있는 그 비스트의 노래
1: 네.
0: Evermore. 근데 정말 실제로도 미녀와 야수 커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 실제로 왜 그런 게 있어요?
0: 그렇죠.
1: 이해할 수 없는.
0: 네. 왜? 그래서 약간 그 근육질의 어떤 네.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Evermore. 테너 윤서준, 피아노 김명현 두 분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또 벨의 아버지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3: 계속 아버지.
0: 네. 벨은 이제 미녀란 뜻이네 프랑스어로. 그래서 네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보. 네. 영화 애니메이션 뷰티 앤드 비스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미니와 야수 중에서 에버모 이렇게 테너 윤서준 비스트 역 피아노 김명현의 벨 아빠 역 그래서 함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퍼플 노래는 몇 번 들었는데 설명은 처음 들어봐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이재진 씨가 미소가 아름답고 멋진 라이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아침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우리 그 또 이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얼마나 계신지 한번 또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네. 자, 우리 아주 잘 나오죠? 동화 속의 주인공들 같은데요. 윤서준님. 목소리가 감정도 좋고 동굴 보이스도 최고입니다. 윤세호 씨 올려주셨고요. 이야, 목소리 너무 좋아서 눈 감고 들으려고 생각해 보니 너무 잘생기셔서 눈 감기 아까워. 오르가닉 러브 퍼플 이렇게 올려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이야, 야수의 고뇌가 절절히 와닿아요. 윤서준님 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고 너무 좋아요. 제이와 콩나무. 와, 윤서준님 목소리가 완전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윤서준님 목소리 머선일이고 목소리 너무 좋네요. 목소리가 너무나 따스하네요. 감정선에 눈물 뚝뚝. 서유진 씨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이 아주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미녀와 야수 미녀는 소프라노 이상은님 또 올려주셨고.
2: 감사합니다.
0: 밀림의 왕자? 밀림의 왕자는 누굽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밀림의 왕자 아직 안 나왔고. 자, 곧 연락 올 것 같아요, 이상은님.
2: 아유.
0: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연기 최고라고 하시고요. 푸들 강아지는 밤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밤비. 여기 밤비는 밤비 닮았고, 저의 밤비는 밤비를 안 닮은 밤비입니다. 그러나 아주 귀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그 애니메이션 라푼젤. 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한번 들어볼 텐데 이 라푼젤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아주 머리가
2: 맞습니다.
0: 긴
2: 네.
0: 그 여성이잖아요.
2: 네. 이제 금발의 긴 머리카락이 이제 뭐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뭐 그런 마법의 그런 머리카락이라고 알고 이제 마녀가 네. 라푼젤을 어릴 때 이제 납치를 해서 탑에다 가둬놓고 키웁니다. 저기 높은 탑에.
1: 맞아.
2: 그래서 이제 라푼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갇혀서 살아요. 그냥 이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 갇혀서 사는데 항상 이제 성 밖에 그 탑 밖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은 네. 등불이 이렇게 쫙 펼쳐진 걸 보고 언젠가 실제로 너무 보고 싶다. 이제 뭐 그런 이제 갈망이 있었는데.
0: 야, 그 탑에 혼자 살면 진짜 힘들겠다.
2: 그렇죠.
0: 이게 사실 몇 평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2: 그쵸.
0: 밖에도 나가서 걸어다니고 강아지도 산책시켜줘야 되는데
2: 그러니까요.
0: 인간도
2: 그러니까요.
0: 와, 진짜 그건 감옥이나 다름없네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0: 그 탑 안에요?
2: 네, 이렇게 여기
1: 제가,
2: 도둑이
1: 제가 도둑놈인데요.
0: 네. 아, 예. 아이고야.
1: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왕국에서 네. 왕관을 훔쳐요. 왕관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이제
0: 경호원들이 막
1: 네, 거기에 걸려서 도망을 치다가
0: 네.
1: 어떤 이제 숲에서
0: 네.
1: 어느 그 그림을 하나 지나가니까 그 라푼젤이 갇혀 있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화살을 찍어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라푼젤이 있었던 거죠.
0: 야.
1: 그래서 이제
0: 정말 그거는 최고의 행운이네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공주를 또 만났으니까.
0: 이야.
1: 공주인지 몰랐지만
2: 나중에 이제 같이 바깥 세상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공주라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이제 등불들도 사실 그 왕국에서 공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밝혀놨던 그런 등불이었는데
0: 네.
2: 이제 그것을 이제 I see the light이잖아요.
0: 예,
2: 제목이
0: 예, 예.
2: 그 등불을 그냥 이제 빛을 봤다라는 이제 직역하면 그렇지만 엄청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랑도 찾고 자기 이제 가족도 찾고 자기 이제 존재도 이제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빛 하나를 봄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세상을 다시 이제 원하는 이제 삶과
0: 또
2: 사랑을 또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또 발견하는 그런
0: 아니 이제 본 남자가 없었으니까 갑자기 한 명 오니까 이제
2: 너무 좋았겠죠?
0: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2: 네, 그럴 수 있어요.
1: 도둑놈이 운이 참 좋았어요.
2: 도둑이 또 이렇게 멋있게 생겨서 아마
0: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윤서준님은 듣는 사람 마음을 훔친 도둑놈이신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경희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우리 테너 윤서준 이탈리아 로마 산타 시칠리아 아카데미아 나쥬날레 여기 국립음악원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 졸업 와우 그리고 제33회 이탈리아 마티아 바티스티니 국제 콩쿠르 우승했고요 1회 이탈리아 프레미어 자코모 푸치니 국제 콩쿠르 2위 및 푸치니 최고 남성 목소리상
2: 우와.
0: 이 30회 이탈리아 리카르도 잔도나의 국제 콩쿠르 3위 및 특별상 저도 여기 아는 콩쿠르인데 그다음에 59회 동아음악 콩쿠르 성악 1위 26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성악 1위 제11회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 1위 야, 뭐 1위를 도맡아서 한
1: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때 뭐 어떤 곡들 부르셨어요 주로?
1: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네. 고음이 많이 안 나서 고음이 많이 안 나는 노래 했던 것 같아요. 뭐 까르멘에 나오는 꽃노래 예. 아니면은 이제 푸치니 레빌리에 나오는 도르나이 예. 펠리치디 예. 다 이제 B플랫까지만 나오는 그런 곡들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했을 때는.
0: 지금은 어떻습니까?
1: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하이에프?
2: 하이에프.
1: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레퍼토리 폭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래서 라트라비아타, 라보엠, 사랑의 묘약,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에서 나왔어요? 김효근 선생님.
1: 네, 맞습니다.
0: 대전에서 보러 갔었는데. 네, 김순영 씨가 나왔어요.
1: 맞아요. 그때 같이 했습니다.
0: 그때 같이 했어요?
1: 네.
0: 야, 그럼 저도 봤네요.
1: 네.
0: 야. 오늘도 왜 기억이 안 나지?
1: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0: 네, 네, 괜찮습니다. 또 팬텀싱어 3, 스페이스 공감은 다수 방송도 출연했고 로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KBS 경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테너 윤서준님, 이상우님부터. 이상우님은 화이트, 백설공주도 사랑스러워요. 항상 응원해요. 테너 윤서준님, 우리 청년들 모두 뮤지컬 오페라 그 가운데서 라푼젤 역시 화려하게 데뷔했군요. 어쩐지 목소리가 국보급 콩쿠르 영웅이시네요. 서유진 씨 쉽게 올려주셨고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한미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미르 여기였나요?
1: 네, 한미르요.
0: 그렇구나. 다시 하게 되면 제가 꼭
1: 네.
0: 재밌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또 그 김효곤 선생님 곡들이 다 나오기
1: 맞아요.
0: 때문에 제가 김효곤 선생님 그날 같이 봤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그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푼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I See the Light. 그러니까 지금 직접 보고 싶은, 직접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은 그 등불을
2: 네.
0: 이제 봤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0: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랑의 이중창이 나옵니까?
2: 네, 드디어 제가 계속 이제 독립적인 여성이다가 드디어 사랑을 네, 노래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박수 보내주세요. 와.

0: 네, 아주 사랑스러운 영화 애니메이션 라푼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I See the Light. 나는 등불을 보았어요. 소프라노 이상은, 테너 윤서준 두 분의 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고요. 피아노의 김명현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김명현 씨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 요 도둑을 쫓는 그런 호위병 역할이 아니었나?
1: 아, 그렇습니다. 드디어 좀 아버지에서 벗어난 역할.
0: 좀 젊어지셨어요.
1: 네. 드디어. 네.
2: 아, 저희 우리 김명현 선생님은 항상 네, 네. 이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같이 함께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악보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자유롭게 소통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노래하는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해주시고 즉흥으로 이렇게 좀 제가 추구하는 걸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법처럼 이렇게 쫙 해주시고 항상 이제 감탄이 나오는 이제 그런 피아니스트십니다. 예.
0: 야, 여기 재밌는 꺄 이렇게 올리신 분도 있고요. 사랑의 이중창 고고고. 이상은 일상, 이상은님 옆에 계시니 백장님 부산에서 수영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다른 화면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날 많이 탔어요. 참나. 자, 와, 이상은님, 윤서준님 화음도 듀엣도 달콤해지네요. 황홀하구나, 황홀하구나 이렇게 올려주셨고 빛이 비치네요. 두 분 황홀하고 아름다운 라이브도 최고입니다. 크리스탈 클리어한 목소리. 이야, 수정 같은 목소리. 윤서준님은 콩쿨도 많이 뽀개시고 성악하신데 이렇게 아주 그 용감한 멘트를 뽀개시고 성악가신데 성악 발성 없이 힘 빼고 부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성대가 여러 개이신가 봐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노래할 때는
3: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상현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0: 네.
3: 조금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서윤 씨 귀요강은 지금 여기서, 그리고 022 사랑스러운 화음 풋풋한 듀엣 세 릴렉스 되네요. 멋져요. 응원합니다. 김명현님 연주 전 쳐다보는 눈빛 so sweet. 좋습니다. 스윗한 눈빛에 김명현님 좋고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 감사합니다.
0: 9045 쓰시는 분요. 감미로워라. 세 분이 디즈니 음악회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늘 우리 여름방학 특집으로 장애보험 유쾌한 클래식에서 특별히 모이셔서 하는 겁니다. 5611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음악으로 위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증에는 역시 뭐 디즈니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또 이 영화로도 나왔고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정말 뭐 너무나 재밌는 그 뮤지컬로도 나왔고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브로드웨이에서도 아주 대승을 거뒀고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2: 네.
0: 예, 알라딘 정말 재밌는 뮤지컬인데 이 Whole New World 이 정말 이 장면 할 때 샥 날아다니면서 네. 양탄자
3: 맞아요.
0: 그 양탄자 참 늘 우리 집 양탄자는 왜 안 뜨나. 아버지가 옛날에 중동에서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양탄자를 많이 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탄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 위에서 놀았는데 절대로 양탄자가 뜨지는 않더라고요.
3: 아,
0: 공중부양은 안 하네. 그래서 요 알라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요 곡을 먼저 듣고 좀 얘기하죠 뭐. 예, 예. 그럼 저 알라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A Whole New World. 이야,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주세요.
2: 네, 갑시다.
0: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소프라노 이상은, 테너 윤서준, 피아노의 김명현, 영화 알라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A Whole New World, 새로운 세계에 함께 듣겠습니다.

0: 브라비! 우! 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홀 뉴 월,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요. 자, 이제 우리 앙콜곡을 하나 들어야 될 텐데, 그쵸? 우리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명현, 또 우리 윤서준, 테너 윤서준, 소프라노 이상은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진 아주 디즈니 여름 방학 특집이었고, 마지막 곡으로 겨울 왕국. 아, 이 OST Let It Go. 우리 들으시면서 끝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는 좀 끝나도.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즐거운
2: 감사합니다.
0: 여름 되세요.
2: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겨울왕국에 우리 Let It Go! 갑시다! 자, 스케이트 타고 어디까지 가나? 네덜란드 가나? 하여튼, 네, 스케이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당 지도부가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 입법과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 공소취소 특검법 등의 입법 현안이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2,500건을 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마산교구 성당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당 지도부가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형충원 현충탑을 참배했습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 기관차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국립현충원에 마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했습니다. 이어 현충관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0: 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입법과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 공소 취소 특검법 등의 입법 현안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조만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세제 개편안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재정 문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쟁점은 주 52시간 특례 조항인데 산업통상부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특검법 처리 문제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신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축하난을 드리고 있다며 그만큼 당청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는 23일 갖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제 김 대표는 당선 직후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 피해, 주민 피해를 빨리 보상하고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것이 없도록 섬세하게 도와드릴 것인가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당의 통합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까지 함께하는 만찬 자리를 마련한 건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도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개선 또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또 갈등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크게 보면 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가 탄생시킨 우리 국민 주권 정부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2,500건을 넘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총 2,5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조치 2,010건, 급배수지원 402건, 구조 162건 등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건, 부상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호우로 부산, 경남, 제주 등에서 318세대 564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71세대 316명은 귀가했지만 147세대 24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15일 0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 956.1mm, 통영 766.9mm, 부산 가덕도 518mm, 제주 성산 477mm 등입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이 광복절 연휴에 폭우라는 정반대의 재난과 마주했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사흘간 거제에 내린 비는 950mm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과거 거제에 6월에서 8월 석 달 동안 내렸던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극한 호우의 핵심 원인으로 서쪽에 접근한 저기압의 이동을 막은 동쪽 고기압을 꼽았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중부와 군위, 경상북도 영덕과 포항, 울진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내린 비로 경남 등 일부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북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칠곡, 영천, 경산, 청도 4개 시군은 가뭄 경보 경계, 포항과 경주 등 9개 시군은 주의 단계이며 대구도 지역에 따라 주의와 경계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농촌용 저수지 333곳의 평균 저수율은 43.6%며 주요 댐 역시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강원랜드를 사칭하며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러시아계 외국인을 비롯해 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강원랜드 로고를 도용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속이고 유명 스포츠 선수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홍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모인 국내 이용자가 4만여 명, 도박 자금은 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국내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통장 70여 개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해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79만 명을 넘어서 4년 만에 19.2%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구 달서구가 서울 강남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약 52만 명으로 많은 데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20%를 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점도 진료 환자가 많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가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인 만큼 실제 주민들의 불면증 정도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 규제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한 달 만에 지난해 월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상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출범 이후 센터에 접수된 기업 애로 사항은 48건으로 40건은 조치 완료됐고 8건은 부서 간 검토 중입니다. 대구시는 규제와 기업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하고 산업단지를 찾아가는 현장 접수 창고를 운영하며 처리 기한을 14일 이내로 줄인 것이 상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26 대구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사회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 내 9천 가구의 15살 이상 가구원으로 약 1만 6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주관적 웰빙, 인구, 가족, 건강 등 7개 부문 55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중앙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11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또 어떨 때 와 정말 기쁘다 라고 느끼시나요? 어떤 게 정말 우리 삶의 기쁨일까? 꽃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푸른 잎들처럼, 나무의 뿌리를 열심히 붙잡아주는 흙처럼, 가수의 노래를 받쳐주는 반주와 코러스처럼, 아니면 배우들을 빛나게 해주는 무대의 조명처럼,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기쁨 중에 기쁨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게 되네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연휴 끝에 맞이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늘 문을 연 첫 곡은요, 임현정의 고마워요였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1인 미디어 시대인데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그런 시대죠. 이 너도 나도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내려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더욱 돋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에 또 누구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열심히 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람을 잘 띄워

0: 채워주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목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도 기쁘게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일상에 저도 이 맛있는 배경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빵집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면서 오늘의 주인공분들,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을까요? 오픈 시간 맞춰 입장해 주신 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87님께서요. 신부님, 제 삶의 기쁨은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우리 가족이에요. 맛있게 먹어주니까 저도 할 맛이 나요. 애써 해준 거 잘 안 먹으면 정말 속상하고 화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또 9987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우리 또 엄마들이 해준 밥 먹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노고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9987님 말씀처럼 그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 하나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렇게 나의 힘을 채워가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6462님께서요. 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주님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또 저의 그런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늘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힘으로 저도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라디오 빵집 문을 잘열수 있게 된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또 오늘 하루 어떤 배경이 되는 마음들, 또 사랑하는 마음들 채워가고 계시는지 함께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486님께서요. 오래된 아파트라 이번에 거실과 방에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배경이 바뀌니까 왠지 딴 집 같아요. 새로운 기분, 새로운 마음이 되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 늘상 보고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 집의 벽지들, 우리 어떤 가구들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또 색이 바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바꿔야 될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아, 분명 벽지가 주인공은 아닌데 그 벽지 하나만으로 뭔가 우리 집을 더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벽지 하나만 바꿨는데 새로운 기분이 드는 거,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5739님께서 저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뒷받이해주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5739님 가족분, 특히 우리 아내분에게 저 용디가 대신 5739님 대신에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신우신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빵 구울 예정이죠. 화요일 2부 일상의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페셜 빵콘 손님들이 총 출동하십니다. 두 번째 앨범으로 돌아온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함께 또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이 시간 채워갈게요. 여러분의 사연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 이야기에 꽉꽉 함께 채워드릴게요. 6935님께서요 이번 성모승천 대축일 연휴, 물론 신부님도 바쁘셨죠? 성당 가서 미사 드리다 보니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제 딱 하루 모처럼 쉬었는데 또 손님이 오셔서 모신 게 좀 억울하네요. 이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제 방 침대에 있어요. 남은 오후 잘 버티라고 파이팅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는데요. 아, 이 또 성모승천 대축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축제와 같은 날이기도 했지만 이 토요일과 주일 이틀 연속 성당에 가는 게 또 쉽지 않으신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본당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똑같은 미사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이 6시 새벽 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저녁 청년 미사까지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토요일과 주일 이틀 보냈는데요. 아, 또 월요일까지 여러 가지 일정들로 꽉꽉 채우다 보니까 힝, 나에게 쉬는 날은 언제야? 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전례 봉사하신 분들, 또 이렇게 성가대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또 애써주셨던 그런 또 연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6935님 침대가 그리우시군요. 우리 6935님 위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월요병가.

금토일? 눈 감았다 떠보니 주말이가 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 초능력이 생긴 것 같네. 시간을 빠르게 가게 하는 힘이 있나 봄. 근데 그게 월요일에는 안 나오나 봄. 아주 봄.

스텔라 장애의 월요병가, 버스커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들 함께 들으니까 좀 어떻게 월요병, 아니 이제 화요병인가요? 좀 풀리시는 것 같으신지 모르겠네요. 7633님께서 드디어 해방! 저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애들이 개학하니 너무 좋네요. 모처럼 이렇게 호젓하게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함께 듣습니다. 유후!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또 부모님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특히 복사단 친구들에게 미사 전에 신부님은 너네가 계약하니까 너무 좋아. 쌤통이야. 라고 이렇게 약간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하겠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애기들 또 모험 얘기나 또 학원 보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채워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시간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간 자유를 얻으셨네요. 그래도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오늘 보통 다 계약을 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또 부모님들 열심히 이틀만 힘내보자고요. 우리 7633님의 그런 자유로운 마음 또 신나는 마음 제가 함께 축하해드리면서 요 노래 함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네요. 다비치의 팡파레.

다비치의 팡파레, 카라의 스텝 두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신나네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보낸 마음이 약간 이런 신나는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네. 6643님께서요. 이번 여름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졸라대는 대로

0: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다 알아서 한다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결국엔 제가 할 일이네요. 그래도 예쁘긴 해요. 또 어항 보고 있으면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물고기를 한번 키워볼까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좀 손이 덜 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이제 뭐 물도 갈아줘야 되고 시간 맞춰 또 이렇게 먹이도 줘야 되고 손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또 하지만 아이들의 또 정서상의 교육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우리 6643님께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라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물고기 키우면서 더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샤이니의 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신신우신 벌써 1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잠시 후 2부 더 맛있는 라디오빵이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죠. 우리 빵집 콘서트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와, 오늘 이 신부님들 총출동 스페셜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사제중창단 위로가 또 어떤 우리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숀의 웨이백홈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입으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줘.

0: 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아이유의 마음 함께 들었는데요. 이 연휴를 보내고 나면 보통 더 와 힘난다 해야 되는데 오늘 왠지 아 출근하기 싫다 더 힘들다 그러진 않으셨나요? 이 점심시간 아우 더 쉬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개학까지 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 똑같은 마음, 뭔가 이렇게 연휴 증후군을 겪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약간의 위로와 또 여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 함께 골라봤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제 중창단 위로가 나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3286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도 인천교구 신자인데 사제 중창단 나오신다니까 반갑네요. 지난번 교구청에서 미니 콘서트 하실 때 못 가서 아쉬웠는데 오늘 일렬에서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세희님께서 연수본당 보좌 신부님 정용호 신부님 화이팅 해주셨는데 네 과연 이 본당의 신자분이신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영란님께서 신부님들 미리 오셔서 점심도 안 드시고 리허설하고 기다리고 계셨겠네요. 인천에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182님께서요.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인천교구민 홍명선 마리안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교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훈남 신부님들의 결합체인 이 위로 신부님들께서 출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 위로 음반 2집 쇼케이스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정말 모든 성가들이 주옥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위로 신부님들의 인기가 아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 인천교구 사제 중창단 위로와 함께 할 예정인데요. 우리 신부님들께서 과연 또 어떤 노래로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참 열매님께서 신부님들 어서 나오세요. 목 빠지겠어요.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빵집 콘서트 방구석 1열에 모두 앉아주시면 신부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호신에서 준비한 가꾼 맛있는 라이브,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 두 번째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제중창단 위로 첫곡 바로 만나볼게요.

0: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오늘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와 함께합니다. 오늘을 위해 달려와 주신 우리 신부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빵집 콘서트 오늘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 두 번째 앨범 발레 기념 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신부님들 정말 이렇게 한 무대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3: 안녕하세요. 사제중창단 위로입니다.
1: 이걸 그렇게 연습을 오래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위로 중창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교구 대하 성채성당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의 박종진 토마스 아키나스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구 시흥 안산지구 청년공간 엘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정희차 안셀모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구 연수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있는 정용호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구 송도 한국순교성인성당 이규원 마르코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용현동 성당 송기철 이사학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건반으로 또 이혜인 스텔라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와. 네, 오늘 아주 신부님들께서 나오신다라는 소식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난리가 났는데요. 우리 강수님께서 사랑해요 종진 신부님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좀 홍보 좀 하고 오셨나요?
4: 아, 네.
0: 우리 신부님들의 이 뜨거운 마음들 또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코알라님께서 인천교구 위로 신부님들 멋지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윤유수님께서도 신부님들 나오신다고 해서 일찍 출석했습니다. 귀호강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보경님께서 반가워요 신부님들. 목소리로 듣다가 라이브로 뵈니까 찐 감동이에요. 열 곡이 모두 너무 좋아요. 다 듣고 싶어요. 우리 이기원 단장님 멋져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1: 어디 단장이신가요?
0: 네, 어디 단장이신가요? 네. 우리 약간 이기원 신부님이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또 약간
1: 그런가요? 네,
0: 큰 그림이시지 않나? 네. 네. 우리 신부님 오늘 좀 네, 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한 신부님과는 또 제가 지난주에
1: 네, 지난주에
0: 신부님 한번 더 뵈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1: 약간의 예고를 했었죠.
0: 네, 가까이 뵈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박종진 신부님 네, 오늘 나오시니까 어떠신가요?
4: 아, 제가 이렇게 생방은 처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또 신자분들에게 저희들 노래를 이렇게 또 들려드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정희채 안세문 신부님, 우리 지금 청년공간 엘피스 담당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떻게 주위 분들에게 나 나온다 얘기 좀 하고 나오셨나요?
5: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네, 좀 약간 쑥스러워서 네. 조용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네, 우리 정경호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분당 신자분들 뭐 이렇게 주임 신부님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6: 제가 홍보를 안 하고요. 그냥 네. 인스타그램으로만 조금 올리고 이래서 네. 네, 많이는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아름아름 또 보시면서 아 기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 신부님 저랑도 좀 오래 친분이 있는 그런 신부님이신데 어떻게 대표 자리를 좀 이렇게 노리고 계시나요?
6: 전혀 아니고요.
1: 줄 수 있어요.
6: 저는 이렇게 토크가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떨리고 저도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0: 네, 우리 송기철 신부님과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신부 어떻게 본당 신자분들께 좀 홍보 좀 해주셨나요?
8: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부끄러움이 많아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나오셨는데 어떻게들 아시고 많은 분들께서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또 신부님들께서 불러주신 노래 첫 번째 곡부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첫 번째 곡 어떤 곡이었나요?
1: 우리 첫 번째 곡은 사실 마지막에 말씀 주신 송기철 신부님의 글이에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잠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8: 아, 네. 그 바오로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유명한 구절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실천이 안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0: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아,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다 보니까 그 결론으로서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원래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삶일 것인데 너무 내 시선으로 봐서 그랬던 건 아닐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달라는 가사를 적게 되었습니다.
1: 네, 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곡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우리 사제 중창단 위로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혹시 또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사제중창단 위로는 지금 1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교구에서 뭐 공식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 사제들이 신자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을 도구로 함께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저희 위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원래 위로 단어가 주는 따뜻함, 토닥토닥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이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로,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또 위로라는 뜻을 같이 했고 또 이제 이 단어를 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이렇게 해서 한자의 길로자까지를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고 한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신자분들과 찬양으로 소통하고 만나는 시간을 한 15년째 갖게 됐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1집 음반을 냈었고요. 네. 콘솔라미니 위로하여라 라는 단어의 라틴어를 가지고 저희가 냈고 7년 만에 저희가 이제 2집을 내게 되었고요. 야. 이번 8월 1일에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와, 두 번째 앨범 발간 박수로 축하할까요?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앨범까지 만나게 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신부님들의 그런 노래들을 더욱더 잘 듣고 또 네. 이렇게 기다려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아테스트롱님께서 인천교구의 자랑 아이돌 위로 신부님들 멋있어요. 우리 2집 앨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아,
2: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어요. 이미 또 8월 1일에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2집 앨범을 내게 되셨는데 앨범에 대한 소개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어떤 주제, 어떤 곡들이 좀 담겨있나요?
2: 첫 번째로 들려드린 기도라는 곡이 저희들이 아마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 단장님이신 송기철 신부님의 주옥 같은 또 가사가 담긴 곡으로 저희가 타이틀을 잡고 그 나머지 모든 곡들을 저희 신부님들의 글로만 또 모두 내용을 만들어서 신부님들이 사목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있었던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기로 했고 많은 찬양 사도들의 작곡에 힘을 좀 빌어서 저희가 그 곡을 감사하게 받아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우리 또 대표이신 한덕훈 신부님께서 박종진 신부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간 2집 앨범 이런 부분 진짜 매력 포인트다. 이런 부분 약간 잘 들어보면 좋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3: 아, 그 제가 이렇게 다른 앨범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때 이제 신부님들이 내는 앨범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막 거룩하고 너무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느낌들의 곡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저희 위로 앨범에서는 좀 다양한 장르의 어떤 그 노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신자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나 또 세대별로도 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 아주 우리 전 세대를 남녀노소 불구하고 네, 누구나 이 네. 앨범을 통해서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토크보다는 아, 네. 직접 또 노래를 들어보는 게 이 청취자분들의 아. 또 마음을 가득 채워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곡 이렇게 함께 약간 주제가 되는 기도라는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 곡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주셨나요?
2: 다음 곡을 우리 작사 작곡을 하신 신부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 또 정용호 신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이 곡은 이제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쓴 글이고요. 이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진하게 사랑하시고 하루를 사랑하더라도 천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1: 네, 우리 신부님 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 신부님들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시선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또 풍요로움과 위로를 받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또 신부님들의 화음이 또 어우러지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또 따스해지는데요. 우리 마틸다님께서

0: 우리 YS정님께서 송기철 이사학 신부님 뵙고 싶었는데 오. 너무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 위로 2집 앨범 따뜻한 위로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천예림이님께서 와 한 신부님 최고예요. 희채 신부님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소화대리사님께서는 이규원 신부님 화이팅하세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약간 우리 신부님들의 또 팬클럽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시는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이 제가 느낀 이 마음 또 청취자분들께서 더 깊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도 소개와 또 음악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방금 들려드린 천년도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는 우리 정용호 신부님이 글을 쓰고 또 직접 노래까지 작곡까지 한 또 곡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곡은 우리 이규원 신부님의 글 또 곡에도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규원 신부님께서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2: 네, 제 곡은 주님의 편지라는 곡이고요. 사실 이 곡이 태어난 것은 저로 인한 것이 아니라 9월 1동에 이서원 세실리아라는 자매님 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제가 조금 손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곡이 저한테 선물로 다가왔는데 저도 역시 신부님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이 곡이 또 노랫말이 노래가 우리 듣는 분들로 하여금 선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고요.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 각각을 향한 주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또 주님께서 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힘없고 또 자꾸만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약간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막달레나 님께서 신부님들의 노래 너무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진기모 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데 저 일하다가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1: 훌륭하십니다.
0: 네. 전 베로니카 님께서 신부님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세계 청년대회 사전 인천 교구대회 때
1: 아하.
0: 우리 신부님들 노래를 들었는데 위로받고 왔어요. 저희 본당 수녀님께서 그 너머를 바라보라 이 노래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들려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1: 그렇지.
0: 이제 노래가 10곡이나 되다 보니까
1: 아, 네.
0: 저희가 다 들려드릴 순 없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좀 들어가 있나요?
1: 그
0: 목록에?
1: 너머를 바라보라는
0: 네.
1: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곡. 저희 개인
0: 아,
1: 앨범에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네.
1: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한덕훈 신부님 이집 앨범 안에 네, 그 너머를 바라보라 이렇게 있고요. 오늘 또 위로의 더또 아름다운 노래들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27 WID 인천 교구대회 약간 공식 계정인 것 같은데요. 인천 교구대회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유영욱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1: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님.
0: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DS Worship 함께 또글 올려주셨는데요. 신부님들의 곡 작업했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 너무 감동입니다라고 이렇게.
1: 이번 음반에 저희 김성빈 대건안드레아 우리 DES에 또 우리 형제님이 대부분의 곡을 다또 이렇게 같이 만져주시고 아까 들으셨던 곡들 편곡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저희 위로 사제중창단에는 굉장한 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0: 네, 이집 앨범에 큰 지분을 가지고
1: 그럼요. 네,
0: 계시군요.
1: 굉장한 지분이 있습니다. 네.
0: 제가 또 소문으로 듣기로 이제 오늘 우리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가 빵집 콘서트를 채워주셨다면 다음 주에
1: 그렇죠.
0: DS가 오신다라는
1: 오,
0: 또
1: 맞아요.
0: 소문이 있는데 네, 제가 했으니까 소문이 맞겠죠? 네.
1: 제가 할 걸.
0: 그래요. 우리 신부님들의 또 노래 어떤 곡이 이어질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다음 곡 어떤 곡인가요?
1: 다음 곡 우리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신부님?
2: 네, 다음 곡은 희망을 바라보아라라는 곡입니다. 제가 글을 썼고요. 최은영 스텔라자매님께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셨던 노래입니다. 저는 청년 사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불확실성 속에 뭔가 이렇게 위태롭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께 이렇게 희망을 보고 또 희망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갑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까요?
0: 네.

0: 와, 역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여서 그런지 좀 더 밝고 템포도 좀 더 빠르고 네. 아주 약간 몸이 둠칫둠칫 움직이는 네, 어우, 그런 노래였어요. 네. 네. 우리 천 예림이님께서 이게 희망 희망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주셨는데 어. 이 음악을 따라 하려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엘피스 만세라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위시162님께서 야 역시 위로의 옷구슬 우리 구슬이체 신부님의 목소리는 힐링 그 잡채 제 마음에도 희망의 무지개가 뜨네요. 이 힘차고 밝은 이 성가가 청년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683님께서 신부님 너무 아름다운 곡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1416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희망, 의미라고 이 지나가는 가게 문에 써 있는 걸 오늘 봤어요. 우리 신부님들 성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배사동 성당의 이사벨라님께서
1: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또 신부님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오늘 보신 그 문구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1: 네.
0: 9967님께서 인천교구 멋진 우리 위로팀 신부님들 반갑습니다. 박종진 신부님 저 누군지 아시죠?
2: 갑자기
0: 이필순 마리아입니다.
3: 네?
0: 이필순 아, 마리아입니다. 네. 네.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도다미님께서 신부님들의 따뜻한 노래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무한반복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화음으로 또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좀 자주 만나서 노래를 연습을 하시는 편인가요?
1: 저희가 늘 만나서 이렇게 자주 연습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목지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어서 네. 자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특수사목, 어떤 신부님은 본당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밤늦게서야 모든 일을 마치고 막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0: 네.
1: 뭐 정기적으로 딱 지켜서 만나진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자주 만나서 이렇게 밤늦게
0: 네.
1: 새벽잇을 맞아가면서 연습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0: 네. 네. 정말 우리 각자의 사목지에서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이 네. 위로팀을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기철 신부님 혹시 이 칭찬하고 싶은 위로의 멤버 한 명만 꼽아주신다면 누구를 꼽아주실지. 네.
2: 아 이번에 그 앨범 작업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신부님들 한 분 한 분 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을 더 뽑는다면 저는 단장이신 우리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 작업에 있어서 진두지휘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을 다 잡아주시는 그 노고와 애씀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한덕훈 신부님을 이렇게 추천 이렇게 네. 드리고 싶습니다.
0: 와 이렇게 된 김에 칭찬 릴레이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한덕훈 신부님 칭찬하고 싶으신
1: 저는
0: 신부님.
1: 네. 네 저도 우리 모든 단원 신부님들이 사랑하고 좋지만
0: 네.
1: 이번에 특별히 좀 아픔 속에서 앨범을 또 완주해 가신 신부님 한 분 계세요.
0: 네.
1: 우리 박종진 신부님 옆에 계신 신부님이 네.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좀 아프셨는데 이걸 정말 본인에겐 큰 충격이었겠지만 잘 어떻게 이겨내시고 목소리를 잃어가면서까지 네 이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좀 잘 이겨내신 신부님을 또 칭찬하고 네. 싶습니다.
0: 우리 박종진 신부님께서 다음 신부님 또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야, 이거 다 나오겠는데?
3: 네, 뭐 일단 저는 정용호 신부님 좀 칭찬하고 싶어요. 정용호 신부님 이번에 앨범 다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0: 네.
3: 정용호 신부님이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 맞아요.
3: 사실 이게 신부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이렇게 나가서 녹음 작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정용호 신부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다 빼셔가지고 또 열심히 참석해주시고 프로 참석로로서 함께해주심에 칭찬합니다.
0: 네. 네. 우리 정용호 신부님 어떤 분 칭찬하시겠어요?
4: 네 저는 정희채 신부님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면 항상 엘피스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0: 네.
4: 보면 마이크 준비부터 해서 각종 악기들 세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저희가 오면 준비를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에 아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그래서 저희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0: 정희채 신부님
1: 정해졌지 뭐.
5: 네.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 안 계신 신부님을 칭찬.
5: 안 계신 신부님 칭찬을 어떻게 하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끊기는 네. 거죠, 네. 네.
5: 어, 보시는 분들, 예, 저희가 두 분이 더 계세요. 예,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어, 최민섭 신부님과 정동채 신부님 이렇게 함께 또 하고 계십니다. 세 분, 아, 한 네. 분은 예, 박성경 신부님도 이렇게 함께 죄송합니다, 신부님. 네. 어, 이규원 신부님 칭찬하고 싶어요. 네. 네. 네. 와, 이규원 신부님은 저희가 이렇게 곡을 쓰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음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들고 왔던
1: 그쵸, 적극적으로.
5: 네. 예, 적극적으로 이제 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만들어 갖고 작업을 했던 우리 신부님이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0: 이규원 신부께 이제 답정으로 짧은 우리 또 통기초 신부님 칭찬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6: 네. 어, 네. 아, 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신부님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저희 위로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어, 특히 저는 같이 낮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같습니다. 큰 기둥이어서 제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종진 신부님도 그랬지만 우리 송기철 신부님께서도 이번에 건강 이슈로 있으면서 신부님께서 아, 좀 내적으로 힘드실 텐데도 빠지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네. 어, 신부님이 안 계시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우리 또 사랑이 넘치는 사제 중창단 위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도 그냥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우니까 한 곡 더 청해 들어볼게요. 아, 네.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 곡 역시도 우리 아까 칭찬을 드렸던 정용호 신부님이 글을 쓰시고 우리 윤순 로사리아 자매님이 이제 곡을 함께 어, 그 편곡을 해주셨던 시편 91편인데 시편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4: 네, 어, 시편 91편에 있는 어,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따와서 어, 곡을 만들었고요. 어,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느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너 주님께 아뢰어라라고 이 시편 화자가 이야기하면서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이렇게 어,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고백하는 어,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곡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편 91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오늘 사대중창단 위로 덕분에 약간 귀가 호강하는 날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두 번째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로 오늘 빵집 콘서트 이렇게 꾸려봤는데요. 신부님들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기뻐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송기철 신부님부터 이렇게 짧게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이 집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너무나도 뜻깊은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말을 할 때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과 함께 노래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0: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위로를 얻고 삶에서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을 앞으로도 갖고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늘 느끼는 거지만 늘 좋게 봐주시고, 예,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저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꿈을 이룬 것 같아 너무
4: 노래
3: 감사하고.
4: 나가요. 네.
3: 예, 농담이고요. 예, 하느님 위로가 언제나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 안에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저희 CPBC에서 저희 위로 2집의 콘서트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들으셨던 시청자,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위로,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5: 네, 우리 사제 중창단 위로의 앞길에 또 주님께서 언제나 늘 많은 은총 또 베풀어 주시기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내일 수요일 그리스도의 빵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16번째 주자로 성 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 나오실 텐데요. 내일도 본방 사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사제중창단 위로의 새 앨범 중에서 주님의 빛으로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요.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커피를 마실 때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고요. 한여름 햇살도 적당히 따스한 정도에 머물지 않고 뜨겁게 내리쬐다 어느 날 갑자기 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가끔은 사람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금사빠라는 말처럼 좋아하면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싫어지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쉽게 지쳐버릴 때가 있고 또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와 미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이에요.

오늘의 첫곡 옥상 달빛 밸런스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주말에 이어진 주일과 대체 휴일까지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평화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무섭도록 많은 비가 쏟아진 거제의 폭우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극한 폭염, 극한 가뭄이라면서 한 줄기 비를 그토록 소원했었는데 한순간 도로 위에 물이 차오르고 산에선 흙과 돌이 쓸려 내려오고 마을 곳곳을 흙탕물로 뒤덮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김홍진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기어이 붉은 황토물을 토해냅니다. 이 토해낸다는 이 말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비가 땅 속에 있던 흙과 함께 사람들의 아픔까지 세상 밖으로 토해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아프게 들리던데요. 하지만 황토물도 시간이 흘러 흙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그 아래에 있던 길이 드러나고 또 본래의 물빛 고운 강의 모습을 되찾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란 건 처음부터 맑은 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흐려진 황토물도 언젠가는 맑아질 거라는 또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황토물이 흐르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희망을 두며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물길도 그분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민은 다 저에게 맡기시고 필터링 없는 정답과 오답 마구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이분의 축일입니다. 비록 성당 달력엔 작은 글씨로도 적혀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전설로 유명한 분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로 교회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모범을 보인 최초의 인물로 전해지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성 헬레나, 2번 성 헬립콥터, 3번 성 헬렐레. 1번 헬레나, 2번 성 헬립콥터, 3번 성 헬렐레.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티나비즈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로 드릴게요. 그 밖에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르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 커피 콩쿠르에게 5만원 커피 상품권 드리는 거 아시죠? 신앙 상담 형태의 1분 쇼품 영상을 만들 커피 콩쿠르 계속 모집 중입니다.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드래곤 헬로 들을 동안 퀴즈 정답과 오답 받아보겠습니다.

지드래곤이 오늘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여기저기 라디오 방송에 사연이 가득하더라고요. 지드래곤이 부르는 헬로우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성 헬레나죠.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기록에 따르면 헬레나 성녀는 원래 여관 주인의 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황제가 된 로마의 장군 콘스탄티우스 1세를 만나 신분이 뛰어넘는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60세가 넘어서 아들의 설득으로 세례를 받게 됐지만 개종한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헬레나 성녀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데레사님 1번 헬레나 잘 맞춰주셨고요. 엘리사베님도 헬레나, 대건안데라님 헬레나, 또 3372님 손들어 봅니다. 성지순례자의 보호성인으로도 불리는 성 헬레나하고 어우 추가 정보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4023님도 정답 1번, 5558님 1번 잘 보내주셨고요. 센스 있는 오답 문자 찾아서 가톨릭 수공의 엑스해설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님, 헬프미 고추를 내다 널어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소나기가 왔어요. 거의 다 말라가던 고추가 훌딱 젖어버렸네요. 와, 진짜 헬프미 SOS 청할 만도 합니다. 참 비가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다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고추 널어놨더니 꼭 이럴 때 내려요. 그쵸? 아, 어떡해요. 정성껏 말.

알리셨는데. 5558님은 오늘 약간 고추의 어떤 철이라서 그런가? 밭에 가서 고추랑 녹두 따고 왔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헬렐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며칠 새 좀 시원하더니 오늘은 또 덥죠? 저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우 헬렐레 하더라고요 정말. 5928님 3일 쉬고 다시 일하려니 헬게이트 오픈. 공감되네요. 예, 저도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도 자꾸 꼬이고 뭔가 일도 손에 안 붙고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2761님 하늘이 흐리고 꿉꿉한 오늘 같은 날은 헬스장 가기 딱이죠. 진짜요?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쇼파에 누워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정반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헬스장? 오늘 오답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어느 분을 추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헬프미 하신 1932님, 정답과 오답 모두 보내주신 5558님, 그리고 헬게이트 해주신 5928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어제는 뭐 하셨는지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해주세요. 생활성가 노래 배포 함께 하시는 주님을.

피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엘리자벳님, 저는 오랜만에 손자와 시원하게 스크린에서 공 치고 오늘 저녁에는 영화 관람하기로 약속했어요. 행복합니다. 아, 참 이 할머니와 손주 참 보기가 좋단 말이죠. 영화는 뭐 보세요? 요즘 핫하다는 오디세이 보러 가시나요? 그 영화 예매도 쉽지가 않던데.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대관안드레아님, 저는 어제도 출근했어요. 유유. 그래도 어제 출근했다 보니 오늘이 엄청 힘들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따라 이 휴일의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내 패턴을 잃지 않고, 이 보세요, 발음 꼬이잖아요. 패턴을 진짜 잘 지켜나가면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쉰 것 같아요. 3372님, 이곳은 비가 3일간 지속돼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사진작가 비법책 꼭 받고 싶답니다. 연결이 이렇게 되나요? 비가 와서 사진을 못 찍었으니까 사진작가 책.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을게요. 7005님, 어제까진 4일만 일하면 된다 하고 기분 좋아했는데 아침 되니까 다시 짜증이 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화끈하신데요? 아예 그냥 빨간 원피스로 내 기분을 전환하겠다. 아니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오늘 나 건들지 마라. 나 지금 빨간색이다. 이렇게. 좀 효과가 있나요?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5558님. 안녕하세요. 익산은 단비가 내려서 채소들 갈증이 해소됐어요. 오늘도 행복찻집에 들려 차 마시러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시고요. 아직 오늘 또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비가 이렇게 왔음에도 가뭄이 해소되기에는 멀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조금이나마 우리 채소들이 꿀꺽꿀꺽 이 물을 마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적당하게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9736님,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는 게 취미라 어제 가족들과 새로운 카페에 갔는데 넓고 예쁘고 성공적이었어요. 아, 휴일에 카페 가는 거 좋죠. 네, 보통은 평일에 바빠서 못 가거나 주말에 가면 너무 북적이거나, 그렇죠. 아유,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대건안드레아님이 오디세이 하니까 오디가 생각났어요. 그 대작을 보고 저를 떠올려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오늘의 차담 선물은 7005님 그리고 3372님께 사진작가 비법책도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항상 맑으면 사막이 든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든다. 스페인 속담. 사제들의 플레이리스트 DJ 빅터 신부입니다. 오하
2: 백하. 아, 예,
1: 잘 지내셨나요?
2: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한 게 7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2: 오, 8월이에요.
1: 네, 벌써 3주가 되었고 달이 바뀌었어요.
2: 잘 지내셨죠?
1: 네네. 그 사이에 본당 여름 행사도 무사히 다 마치고 네.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도 훌쩍 지나면서 또 얼굴도 좀 탄 것 같아요.
2: 근데 왜 헬쑥해지셨어요?
1: 아, 뭐 건강해졌다라고 이제 다 돌려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관리도 하셨나 보네요.
1: 아, 뭐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일정을 소화하는 것과 네. 동시에 자동으로 아이고. 이제 건강 관리도 되는 날씨도 또 좀 선선해지고 하니까 네. 밖에도 이전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산책하기에도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는 신부님 왜 이번 주 방송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이 몇 주 동안 있어서 하도 못해서 잘렸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받아치기도 했었는데
2: 우리 신부님 안 잘렸습니다. 여러분.
1: 네네. 아,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생존신고를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스케줄상의 어떤 네. 일정 조절이었을 뿐입니다.
1: 맞아요. 그래도 좀 격주가 아니고 한 3주 정도 푹 쉬면서 네. 선곡하고 원고 쓰고 하니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오히려 좋다.
1: 오히려 좋다.
2: 네.
1: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다.
2: 근데 우리 다음 주도 우리 네. 백터 신부님 출연이시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2: 맛배드 쪽 들고.
1: 아, 이게 3주 쉬었다 갑자기 격주가 아니라 연달아 하려고 하니까 살짝 부담도 되는데.
2: 다시 파이팅 해보는 네, 거죠.
1: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간만에 들고 왔는데요. 이 카테고리 주제로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2: 위로.
1: 위로. 사실 위로랑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유난히 무더운 올해 여름을 또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인 대프리카.
2: 그렇죠.
1: 대구 안에서 보내면서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2: 네.
1: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도 이런 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썼어요. 아, 정말 요새 너무 더워 죽겠다.
2: 더워 죽겠다. 아, 그쵸, 그쵸.
1: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일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2: 힘들어 죽겠다. 아, 맞습니다.
1: 맞죠.
2: 또 물론은 또 어제까지 쉬고 또 오니까
1: 네.
2: 다시 일하려니까 또 힘들어 죽겠다.
1: 부담되어 죽겠다. 연달아 2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찔해 죽겠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 내가 감당하기 벅찬 상황을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말 끝에 죽겠다라는 이 관용어를 자주 붙이고 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근데 정말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죽고 싶은데 마지 못해서 사는 사람 또 죽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2: 그렇죠.
1: 주변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2: 맞아요. 뭐 힘들어 죽겠다 해서 근데 왜 안 죽어 하면은 그렇죠. 당황하죠.
1: 뭐 아직 살아있네 왜 안 죽어.
2: 맞아요.
1: 그렇죠. 뭔가 죽겠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싶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또 어깨를 도닥여줬으면 내 곁에 함께 있어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진심이지 않을까.
2: 맞습니다.
1: 더워 죽겠다 하지만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고 더위가 가시고 시원해졌으면
2: 좋겠다.
1: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가뭄이 지금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2: 네.
1: 가물어 죽겠다가 아니고 조금 비가 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담아내고 있는 게 우리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에도 담겨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행복 가족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위로로 정해본 것입니다.
2: 듣고 나면 이제 죽겠다는 말 안 하겠죠?
1: 살겠다로.
2: 아, 살겠다.
1: 좀 살겠다. 아,
2: 사플리 들으니 살겠다.
1: 많이 살겠다는 모르겠지만 조금 살겠다.
2: 아, 좋습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 첫 곡 듣고 와볼게요. 모트가 부릅니다. I pray.

0: 네. 어디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1: 처음 들어요.
0: 어, 진짜요?
1: 네, I pray
0: 네.
1: 있죠.
0: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뭄의 단비 또 떼약볕의 그늘처럼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조곤조곤하게 우리를 토닥여주는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가사도 꽤 괜찮았어, 오늘.
0: 맞아요.
1: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0: 엄청 이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곡인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된 데는 또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1: 그래요?
0: 네.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꿈을 찾아서 또 내일을 찾아서 떠나갔는데 사실 어디에 가나 그렇죠.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젊은이들, 청춘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도 또 살갑지도 않잖아요.
1: 그쵸.
0: 그 친구도 그래서 낯선 환경 속에서 고민, 걱정, 또 좌절, 아픔 등등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은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몇 마디 조언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1: 그때
0: 있어요.
1: 그
0: 맞아.
1: 청년에게
0: 네.
1: 이 곡을 불러주셨나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저도 노래
1: 아, 그건
0: 부르는
1: 아니에요.
0: 거. 저는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 부르진 않았는데
1: 네.
0: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이게 사플리라는 코너를 맡게 되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노래 뭐 있냐고 하니까 1번으로 알려줬던
1: 아,
0: 노래예요.
1: 청년이
0: 네네.
1: 알려준,
0: 그래서
1: 네네.
0: 본인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힘들 때 펑펑 울면서 듣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받으면서도 울었다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뭘또 그렇게 많이 우냐 울보 울보다 울보 하니까 자기도 울보지만 또 다른 울보에게도 이 노래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추천해 주더라고요.
1: 또 그런 사연이 녹아 있으니까
0: 맞아요.
1: 괜히 한번더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0: 네, 오히려 되게 좋은 노래니까 저는
1: 네.
0: 드라마 OST인데 드라마는 못 봤어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OST를 들으면 또 드라마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또 숨은 명곡이더라고요.
1: 네. 그또 이렇게 뭐 말로 하는 위로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0: 이 노래 한번 들어봐. 맞아요. 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들었을 때의 어느 그 위로 플러스 감동이 맞아요. 또 있는 것
1: 내가
0: 같아요.
1: 내가 해주고 싶은 온갖 말마디를 다 함축하고 맞아, 있는 맞아요. 멜로디와 가사와 그 분위기 안에서 맞아요. 전해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0: 맞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나를 생각했을까 하면서 맞아요. 또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래서 눈물 펑펑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I pray.
1: 네, 제가 종종 일상에서 쓰는 표현 중에서 해우소라는 말이 있어요.
0: 해우소.
1: 해우소 아시나요?
0: 화장실 아니에요?
1: 맞아요. 원래 근데 절에서 화장실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가 해우소인데
0: 네.
1: 저도 해우소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어원은 잘 몰랐는데 이 해우소라는 말 뜻이 우울한 기분,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해요.
0: 네.
1: 어쩌면 우리가 배가 아플 때 화장실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속을 비워내고 다시 개운해지고 하는 것처럼 오늘의 하루에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 가족분들의 모든 우울함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털어내고 비워내고 행복 찻집에서 희망과 행복으로 그 자리를 메우는 간이 해우소가 될 수 있으면 네, 그럼 저 DJ 벡터로서 또 함께 하시는 오디에게도 그만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행복 해우소.
1: 맞죠.
0: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1: 네, 행복 해우소.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한 켠의 위로 노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곡 이적이 부릅니다. 빨래.

0: 할례를 해야겠어요.
1: 뭐라고요? 뭐라고요?
0: 중얼중얼 중얼. 네. 네. OEM 비가 올까요? 라는 가사대로 비가 오면 좋겠는데
1: 예보는 돼 있었는데 네. 아직 안 오네요.
0: 딱 이 타이밍에 비가 오면 네. 안성 맞춤 선곡이 되는 건데
1: 하늘이 센스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꽤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득 선곡을 하고 나서 근데 원고를 끄적이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작 저는 사제가 되고 나서 식간 자매님이 도움을 주시다 보니 빨래를 직접 하지도 않는데 좀 멋쩍더라고요. 제 생활형 선곡이 아니라서 네, 이 자리를 빌려 늘 깨끗하게 깔끔하게 빨랫감을 정돈해 주시는 엘리사벳 자매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1: 흐름이 이렇게 해도 네, 되는군요.
0: 물론 방송을 듣고 계시진 않겠지만
1: 우리 고산성당 엘리사벳 자매님
0: 네, 감사의 마음만은 전하겠습니다.
1: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0: 어디는 혹시 종종 손빨래를 하시는 편인가요?
1: 저는 자주 해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빨랫감이 많이 쌓이지가 않으니까
0: 그렇죠.
1: 운동복처럼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것들은 그냥 빨리 손빨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리고 세탁기가 성능이 좋아지고 많이 보급되었어도 또 빨랫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괜히 세탁기 돌리는 것보다 그냥 후딱후딱하고 치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1: 맞아요.
0: 또 몇몇 재질의 옷들은 드라이클리닝 아니면 손빨래 필수 그런 옷들도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0: 정말 이제 이적이 말한 것처럼 이제 빨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빨래를 하면서 또 옷을 정돈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기도 같습니다.
1: 맞아요. 지금 빨래가 왕창 밀렸어요. 전 밀려서 빨래를 해야겠어요.
0: 또 휴가 보내시고 또 연휴 보내시고 하면서 좀 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빨래 안에서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세탁의 효과 말고도 많은 메리트와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빨래의 장점?
0: 그렇죠.
1: 뭐가 있을까요?
0: 이 이적이 부른 빨래 노래 가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사만 해도 이제 빨래의 효과를, 빨래의 성능을, 빨래의 메리트를 알 수 있게 합니다.
1: 네.
0: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을 때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한 켠의 여유 또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 하는 단순한 도피, 일탈, 방관을 넘어서 내일은 달라져야지, 내일은 나아져야지 하기 위해서 오늘 고군분투하는 모습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찌든 때처럼 배어있는 무기력함 그 위에 세제 한 스푼 넣고 빨래 비누 문대듯이 기력을 한 움큼 불어넣어주는 그 행위가 그게 빨래인 겁니다.
1: 빨래가 그렇게나 고결한
0: 행위였군요.
1: 그렇죠.
0: 아주 고결하죠. 또 여름에는 빨래감 쌓아놓고 하면 냄새도 나고 위생상도 좋지 않으니까요.
1: 또 마음에 그런 빨래가 필요할 때도
0: 마음에 빨래 필요합니다.
1: 무엇보다 저는 찌든 때처럼 배어있는 무기력함 이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 이런 잘 안 빠지는 우리 마음의 찌든 때에 좋은 세제가 없을까요?
0: 좋은 세제. 일단 전 세제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거는 이제 요즘엔 제가 빨래를 안 하지만 예전에 공소생활 잠깐 할 때나 신학교에서 이제 빨래를 할 때는 다우닝 그 세제가
1: 이렇게 언급해 주실 줄이야.
0: 다우비. 근데 우리 신앙에 다우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예수님이 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 가운데서 이제 어부였던 사도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 현실에서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서 기쁨 속으로 또 하느님 나라의 행복 속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빨래를 예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부자였던 이제 세관장 자케오를 부를 때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자케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런 찌들었던 삶을 깔끔하게 세탁할 수 있는 그런 빨래의 그 신호탄이 되었던 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었을까.
1: 빨래가 참 오늘따라 되게 고결하네요, 정말.
0: 그러니까 다들 빨리 하십시오. 더 이상 미뤄두지 마시고.
1: 맞습니다.
0: 밀린 빨래 다 해결하십시오. 오늘 비도 안 올 것 같아요. 빨리
1: 옷도,
0: 하십시오.
1: 옷도 마음도 다 빨래 합시다.
0: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1: 빨리.
0: 네. 빨리 이거 라임 좋은데요. 오후에 비가 와서 습도 때문에 넣어놓은 빨래가 빨리 안 마를까. 아까 방송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고추가 이제 흠뻑 젖을까 이런 걱정들 또 비에 젖어서 기껏 해놓은 빨래가 허사가 될까 걱정투성이인 우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곁으로 와서 무심결에 툭 무심코 내뱉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우리 마음속 깊이 가라앉은 온갖 앙금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는 그것을 다 털어내고 씻어낼 수 있도록 숨가쁘게 살아가는 시간들 잠시 멈추어서 잠시 머물러서 행복가족분들도 마음의 빨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빨리 하세요.
0: 빨리 하세요. 오늘의 유행어.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위로의 곡 그 안에 잠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이 전합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0: 네, 드라마 학교 OST 곡 혼자라고 생각 말기였습니다.
1: 원래 불러주시려 하셨잖아요.
0: 아, 그러려고 했는데, 네.
1: 혼자라고 생각
0: 네,
1: 말기.
0: 또 여자 노래를 불렀다가 더큰 대참사를 일으켜서 없어가지고, 벌써 15년 전이 지난, 15년 전에 발매되었던 곡인데,
1: 아, 그렇게
0: 네,
1: 됐어요?
0: 오랜 기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1: 와, 저도 한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0: 리메이크도 엄청
1: 맞아요,
0: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근데 원곡 감성을 따라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러네.
0: 김보경의 목소리, 감수성
1: 맞아요.
0: 맞죠?
1: 맞아요. 뭔가 위로라는
0: 네.
1: 것도 이 김보경 씨의 목소리로 전해야지 약간 완벽한 위로
0: 맞아요.
1: 같아요.
0: 가수 김보경을 일약 스타덤에 올리고 또이 노래 하나 때문에 OST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도 임시 갖게 했던 효자곡인데요.
1: 네.
0: 정말 이 노래는 가사 한줄한 줄이 힐링 한 스푼을 넘어서 한 바가지, 한
1: 한바가지.
0: 양동이 끼얹는 그냥 위로투성이의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0: 오딘 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1: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우리라는 건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하는 거. 아, 이
0: 그렇죠.
1: 부분.
0: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행복 가족분들, 또저 오디 여러분들 셋을 이어주는 한 단어가 바로 우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저도 이제 그 마지막 가사가 와닿는데 또한 가지 꼽아본다면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1: 역시 해우 소신부님
0: 아,
1: 나오시네요.
0: 그렇죠. 뒤에서 묵묵히, 앞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면서도 쓰러질 것 같을 때는 버틸 수 있도록, 언제나 쉴수 있도록 내 등을 내준다는 표현이 제일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혼자서는 이게 서로 혼자 스스로 회복할 수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그게 잘안될 때가 많은데,
1: 맞아요.
0: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또
1: 맞습니다.
0: 위로의 노래였고요.
1: 또 우리 행복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문자들 이렇게 방송에서 다 소개하지는 못해도 방송 마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저녁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0: 맞아요.
1: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장을 접하게 됐어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라서 오늘 방송의 끝자락에 이 말씀 또 위로의 끝자락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실패란 무엇인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 실패다.
1: 아, 넘어지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0: 그렇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고 경험이다.
1: 뭐, 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0: 맞아요.
1: 네.
0: 오늘 8월 18일 팔자가 엄청 많네요.
1: 지디 생일이래요.
0: 88 쌍팔 지디데이. 아무튼 오늘 행복 가족분들이 받은 위로가 한 자락이라도 남아 있다면
1: 네.
0: 오늘의 나는 희망의 내일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위로 한 자락 건네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1: 우리 박미숙님께서 오늘도 노래 속에서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또 히카님, 백터신문이 오랜만이에요. 기다렸어요.
0: 네,
1: 하셨고요.
0: 반갑습니다.
1: 그리고 0547님은, 아유, 우리 보좌신부님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니 좋아 죽겠네요.
0: 아, 몇안 되는 팬분 중에 한 분이네요.
1: 좋아 죽겠다. 하시면서,
0: 좋아 죽겠다. 센스
1: 네.
0: 있으시네요.
1: 이 글이 따뜻한 댓글? 옷을 빨래하듯이, 때를 씻어내듯이, 우리 마음도 주님 사랑으로 묵은 때를 좀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빨래해야겠네요.
0: 맞아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빨리 빨래하기.
1: 맞아요. 위로였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0: 맞아요.
1: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마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문자로 또 저희에게 위로를 주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주고받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특히 그 중에서 우리 0547님께 저는 위로에다가 선물까지
0: 네,
1: 얹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꼭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찻집이 이틀간 문을 닫아요.
0: 아이고.
1: 네. 우리 수요일인 내일 2시에는 특집 방송 부교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가 송출되거든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뭐 밸런스 게임, 서품 선구의 비밀 등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주시고요. 또 목요일 2시에는 전국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날도 행복 찻집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2시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시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우리 벡터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부부걸스 민영이 혼자 부른 오늘 밤 뭐해? 이 곡으로 시작했는데요. 목소리 참 예쁘네요. 자, 화요일 2부는 주제 선곡 대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코너예요. 큐시트 싹싹 비워뒀으니까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됩니다. 4952님, 저는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파트타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월, 화, 수 쉬는 날보다 금, 토, 일 쉬는 날이 더 좋아요. 쭉 붙여서. 아, 금요일 쉬는 날이 더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 네, 존중하고요. 1820님. 3일 연휴 동안 정말 알차게 놀았습니다. 토요일에 친구 만나고 일요일에 외식하고 월요일에 혼자 영화까지 봤어요. 오, 뭐 보셨나요? 계획대로라면 오늘 출근해서 아, 다시 일상이다. 개운해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회사 와서 생각해보니까 연휴 동안 쉰 게 아니라 평일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네요. 결국 오늘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버티기. 이 정도면 성공한 화요일 맞죠? 아니, 3일 동안 너무 알차게 보내셨네. 친구 만났죠? 가족들이랑 외식했죠? 월요일에 영화까지 봤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네요. 네. 금요일 하루 쉬셨나? 금요일 어쨌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이제 애들하고 영화 좀 볼까? 요즘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예, 만든 영화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볼까? 하고 딱 그 예매창에 들어갔는데 와, 웬걸? 볼 수가 없네. 다 이미 앞에 한 두 자리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고 연휴라 그런지 다들 예, 영화 보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보자 이랬어요. 집에 있자. 대신에 주말 이렇게 지나면서 그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좀 몰아서 봤어요. 예, OTT에서 노트북이랑 이프온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걸 이제 새벽에 혼자서 내일 이제 안 가도 된다 막 이런 생각하니까 예, 그냥 쭉 새벽까지 영화를 본 게 참 좋았어요. 4777님 2년을 만난 사람과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연휴 동안은 괜찮았는데 오늘 출근길에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아직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 이게 시간이 약이죠. 진짜 시간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혼자 있으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바쁘게 일하고 네, 바쁘게 뭔가 뭐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거나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막 좀 나 자신을 바쁘게 생각할 겨를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득 생각나고 문득 힘든 날도 있겠지만 정말 헤어졌다면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괜찮아집니다. 힘내세요. 김유림님, 행정복지센터에서 뜨거운 태양 피하고 있어요. 오늘 발음 많이 새네요, 여러분. I'm so sorry, but I love you. Yes. 자,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국제구조위원회와 함께 하고요. 주제 선곡 대결, 여러분이 선곡해 주시는 거예요.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스프림 팀 영준이 함께한 그땐.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제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2부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주제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는 다시 열심히 일할 때 듣고 싶은 노동요. 오늘 같은 연휴 보내고 온 화요일에 딱 필요한 노래죠. 자, 이거 보내주시면은 한 분께 뽑아서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다시 열심히 일할 때 듣고 싶은 노동요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부터 출발해 볼게요. 코요테 우리의 꿈.

8894님이 윤도현, 김장훈, 이소라, 리아의 산호라면 들려주세요. 일하기 싫을 때 이 노래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지금 나가고 있죠? 여러분의 노동요 지금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김갑중님은 넥스트의 도시인 신청하셨어요. 오늘 같은 화요일에 딱이지 않나요? 저 진짜 아침에 우유 한 잔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가사와도 잘 어울리죠? 하셨어요. 자, 노동요 1라운드 청춘 누룽제 주인공 이 노래 듣고 발표할게요.

넥스트의 도시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영남 님이 퇴근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딱이죠. 장미여관. 이 노래 들으면 너무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1573 님은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노동요로 저는 자주 들어요. 아, 이 노래 들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9006 님. 제게는 생산력 30% 이상 올리는 확실한 노동요가 있어요. Fall Out Boy, The Phoenix의 노래. 9867님, BT 반가워요. 아, Fall Out Boy가 가수예요. 네. Fall Out Boy의 The Phoenix라는 확실한 노동요가 있으시대요. 9867님, BT 반가워요. 노동요라면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는 하루지만요. 김정동님은 노동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신청해보아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넥스트의 도시인 신청해주신 8894님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박혜영님이 햇살은 뜨겁지만 하늘은 완연한 가을 하늘이네요. 맑은 하늘 보니까 가을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렙니다. 이렇게 또 빵톡 주셨네요. 자,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하고 계세요. 일할 때, 다시 일할 때 듣고 싶은 노동요 보내주시면

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잔다.
1: 강금성님, 윤으련님, 김정동님이 신청곡 얄미우면 김지의 얄미운 사람. 자, 얄미운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0556님, 에이트 그 입술을 막아본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얄밉잖아요. 밉살스러운 말 그만하라고 그 입술을 막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딱인데요. 이 노래 듣고 2라운드 커피 상품권 주인공 대표할게요.

얄미운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진짜 딱이었어요. 윤우려님, 빛띠 안녕하세요. 얄미운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부럽지가 않아라니. 너무 얄미운 노래네요. 너무 얄밉죠. 네, 들으면서 아 진짜 화가 나. 듣는데 화가 나서 아, 이 노래 진짜 추천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노래고, 그러면서 주현미의 얄미운 사람까지 함께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지혜님의 얄미운

사람이네요라고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셨고 유영남님 소명의 빠이빠이야 그냥 내 눈에 보이지 말아줘 제발 진짜 건대기님은 지드래곤 네가 뭔데 다들 좀 쌓이셨구나 네. 자, 이 중에서 얄미운 사람도 너무 좋지만 얄미운 사람의 입술을 막아버리는 조용 쉿 에이트 노래 신청해 주신 0556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내가 최근에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 신청 받아볼게요. 선물은 비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는 이 곡이에요. 갓세븐 진영 이 미니 2집 Sad and Done 발표했는데 거기에 타이틀곡인 Ever Love인데요. 이 노래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 요즘 계속 듣고 다니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선물 비누 드립니다. 최근에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 샵 1053 100원에 문자로 신청하시고요. CPBC 빵톡으로도 기다릴게요.

5315님이 김민기의 가을 편지, 제가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 하셨어요. 자, 내가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 보내주세요. 비누 선물 드립니다.

김민기님 노래 푹 빠져있다가 1272님이 우쿨렐레 피크닉에 몸에 좋은 생각 요즘 많이 흥얼거려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짜증도 불안도 많이 느껴져요. 아들도 벌써 사춘기가 오는지 내 마음 같질 않고. 이 노래 듣고 기분 좋아지시면 좋겠어요.

우크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맞아요. 이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서 뭔가 생각이 또 많이 잠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랄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막 신경 쓰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씩 많이 생각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너무 이렇게 푹 처지는 노래보다는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생각할 수 있는 노래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이사님이 요즘 쇼츠에 많이 나오는 곡이라 흥얼거렸는데 이 곡이 반려견을 보내면서 만든 곡이래요.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오, 그렇게 생각하고 제목 읽으니까 너무 슬플 것 같은, 네, 그런 생각 들고. 김종동님이 중독성이 강해서 야구장에서 밈으로 불러요. IOI 갑자기. 김정동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그런 곡이었거든요. 수능 금지곡이다라고도 하고. 네. 3922님. 나훈아의 홍시. 추석에 마을회관에서 노래 자랑한다네요. 저도 나가보려고 자주 홍시 부르면서 연습해본답니다. 아, 이 홍시도 굉장히 이 마음이 찡한 그런 곡이잖아요. 예, 약간 그 마음을 살려서 노래 연습 잘하셔가지고 추석에 마을회관에서 당당하게 노래자랑 1등 하시기를. 소식 그 후에도 전해주세요. 9006님, 날이 선선해지니까 여름에 자제하던 회가 먹고 싶어서 그런지 조지의 보트 흥얼거리면서 다녀요 하셨습니다. 여름에 자제하던 회랑 조지의 보트랑 보트 타고 나가서 이렇게 회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 방그리들의 재치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분들 중에서 1272님 그리고 3651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진짜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하셨거든요. 오늘 다 못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가 토요일에 잘 모아놨다가 다 들려드릴게요. 3651님이 저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흥얼거려요 하셨거든요. 이 노래는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좋죠.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대화 씨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새신랑 수녀입니다. 어제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조금 긴 연휴 다 잘들 보내셨죠? 예, 그런데 공휴일만 대체 가능한 게 아니지 싶었어요. 내가 하는 일도 식사도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에겐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 오솔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네, 까리타스 수녀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나 듣고 왔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또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이미 아닐까 싶어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뭐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AI가 웬만한 일들을 대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나 힘들 때 누군가의 곁을 지켜준 내 마음까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아들, 딸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엄마, 아빠잖아요. 그 삶만큼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삶이니까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 분명히 있지 싶은데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웹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소중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을 벌써 막 길게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7님, 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듯 하네요. 어제 쉬어서 그럴까요? 예, 눈부신 햇살과 흰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네요. 네, 어제 내린 비로 경상도에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안타깝네요. 세상을 떠나신 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무너진 시설물들이 빨리 정리되길 바래요. 수녀님, 저희 송촌동 본당 이유경 발레리아 수녀님께서 첫 서원 20주년으로 베트남으로 사도직 현장 체험을 어제 떠나셨는데요.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네요. 그러게요. 남쪽에 정말 거제 지역이죠. 거제도. 눈이가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예, 아파트의 그 1층 부분에 사시던 분인데, 형제분인 것 같아요. 겨우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예,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침수가 돼서, 정말 피해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또 합심해서 빨리,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서 기도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일손을 도우러, 네, 주말에는 좀 가서 돕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경 발레리아 수녀님, 와, 베트남으로 또 이렇게 사도직 현장 체험도 떠나시는군요. 그곳에 수녀원 어떤 분원 같은 게 있나요? 와, 가서 체험 잘하고 오시길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면서 날씨가 더운데 거기도 더운 나라니까 건강하게 잘 체험하고 오시길 기도합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예, 저는 지난 연휴 원주의 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참례한 뒤에 고향에 가서 행복한 시간도 보내오고, 예, 아름다운 바다도 만나고 오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요. 옆자리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시는 도미니코 회의 한 수녀님이 앉으셨어요. 묵주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자라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셨네요. 저도 수녀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도로 이어져 있음을 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대체될 수 없는 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와, 너무 좋은 체험을 하셨어요. 네, 태보병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또 이렇게 바다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요. 아름다운 바다 모습. 여름 맞아서 삭발까지 하셨다고요. 더운데 뭐
확확 밀어버리면 너무 좋죠. 예, 이제 또 좀 있으면 찬바람 부니까 얼른 머리가 길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이렇게 또 도미니크 수녀님 만나셔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 가시는 수녀님 만나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 수녀님도 얼마나 고맙고 기쁘셨을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무엘 형제님은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고 또 그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선한 사무엘 형제님 고맙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효석 허규 노래입니다. 위로.

김효석, 허규의 노래로 위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안경근 스테파노 형제님, 네, 오셨네요. 화요일 오후, 예,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녀 헬레나 황후 축일입니다. 수서동 성당, 세곡동 성당, 대치동 성당 헬레나 자매님들의 영명축일 축하드리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명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헬레나 성녀 축일인데요. 저희 수녀원에도 헬레나 성녀 네, 축일 맞으시는 수녀님들이 몇 분 계세요. 최헬레나 수녀님, 유경숙 헬레나 수녀님, 뭐 또 저희 동생, 여동생도 헬레나네요. 아침에 정말 기도 많이들 하고 박수도 쳐드리고 그랬는데요. 뭐 새성당, 수소성당, 세곡성당, 대치동성당, 헬레나 자매들이 뭐 무척 많은 것 같은데 다 기억하고 계시나 봐요. 예, 이렇게 두루두루 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방송 중에 듣고 계시는 헬레나 자매님들 정말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기혁 형제님께서 어제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들 바오로가 오솔길 출석해서 사연 보냈다고 하네요. 아직도 언어 교육받고 있는데 보낸 글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죄송하게 되었네요. 오늘 여기 계양 날씨는 산책하는데 구름도 끼어서 좋아서 오솔길 가족 만나러 출석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제 하늘이 바오로가 또 출석해서 사연까지 보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정말 정성우 그 비올리스트 그 방송은 녹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실방송 여러분들의 문자를 읽어드리지는 못했고 제가 네 빵톡으로 들어갔어. 그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연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 그게 바로 바오로가 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조금 있었는데 누구지? 하고 했었는데 정말 바오로였네요. 아이고 바오로가 오늘도 듣고 있나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바오로 예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자 언젠가 한번 또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계양에도 날씨가 좋죠. 오늘도 참 좋은 날씨인데요. 바람이 이제 더 선선하고 아름다운 날씨가 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나님, 네 요즘은 몸이 많이 좋아져서 피아노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묵상곡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 정도까지요. 와 기도가 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에요. 네 피아노까지 연습할 만큼 네 자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니 축하드리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베드로님 네 헬레나 축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엄청 많아요. 헬레나 축일 맞으신 분들이 저희 동기 수녀님 중에도 박헬레나 수녀님이라고 있는데 벌써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헬레나 성녀 손붙잡고 오늘을 잘 지낼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도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아침 미사 때 기억을 했답니다. 예, 8293님. 수녀님, 지난 주말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성당 아시는 분 형제님께서 휴가 가셔서 낚시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를 하셨어요. 주일 아침에 사고 나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도 잘 챙겨주셨거든요. 심원 형제님, 하늘에서 건강하시길. 어머나.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추락사라고 하면 낚시를 하시다 헛발 디뎌서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저수지였을까요? 추락사를 할 만큼이면 바다 낚시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정말 슬프네요. 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사고를 나셨으니 온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슬플까요? 정말 기도 중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형제님이십니다. 주님 시몬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사피엔자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입니다.

수녀님, 기도의 오솔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하느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시고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 얼굴을 익혀뒀던 자매님께서 여섯 분께 장기를 기증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뇌전증을 앓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호흡이 불안정해지며 뇌사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평소 나처럼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자매님의 뜻에 뇌전증 환우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는 가족분들께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께서는 수십 년간 그 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들을 견뎌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품어오셨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떠나셨습니다. 자매님의 삶을 존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하느님 곁으로 돌아간 자매님을 더욱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매님과 가족들의 바람처럼 뇌전증이란 병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정확한 정보와 바른 의식이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녀님, 기도의 오솔길 가족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인 사피엔시아 올림.

네, 안녕하세요. 이 사피엔사 자매님 참 따뜻하고 네, 깊은 기도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전에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시던 자매님, 뇌전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네, 나처럼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자매님의 삶이 참 마음에 오래 남네요. 제가 뇌전증도 좀 알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간질병이더라고요. 네. 특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정말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섯 분에게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눠줬다는 얘기 그리고 뇌전증 환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걸 정말 또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장기 기증 새 생명으로 또 태어나는 분들 너무나 고맙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숭고한 마음까지 듭니다. 한 사람의 삶이 평소에는 정말 고통스럽게 지냈지만, 예, 마지막을 만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족분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맙고요. 사랑하는 딸, 또 사랑하는 자매를 떠내보내는 예, 슬픔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게 무엇보다도 참 고맙고 마음이 뭉클합니다. 예, 이 자매님이야말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랑을 보여주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자매님은 이제 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남긴 뜻대로 내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삶 속에서 계속 예,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뇌전증을 비롯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편견과 오해 때문에 정말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하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사피엔자 자매님의 따뜻한 기도를 통해 하늘나라로 떠난 자매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나누어준 그분을 주님의 품에 받아주소서. 그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소서. 또한 뇌전증을 비롯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함께 하게 해 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사피엔사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두 곡인데요. 예, 먼저 뭐 힐더 월드를 해주셨는데 이건 마지막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사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정하는 기도를 주님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저는 이런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네 옮겨주시면 문자로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올려주신 문자 꽤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8783님, 오늘 기도를 시청하신 사피엔자 자매님의 기도 지향처럼 많은 걸 나눠주고 떠나신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또한 장애를 불편함이 아닌 함께함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주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시몬 형제님에게도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빛이 함께하기를 또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식을 다 많이 나눠주고 가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거죠. 근데 가족들도 동의를 해주셨으니 그렇게 됐겠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또 이렇게 갑작스러워 지난 주일날 또 주님 품으로 가신 시몬 형제님 이렇게 실족사로 아이고 주님께서 네, 꼭 품 안에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다 보면 좀 낚시라는 것도 참 위험한 거네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밤낚시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기억 예 홀로 남은 곰님 오늘은 또 재미나게 표현하셨네요. 하늘나라로 떠난 자매님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그렇죠. 헛되지가 않죠. 주님은 꼭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아마도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정말 고마운 자매의 마음을 정말 다 주님께서 영접하셨겠지 싶습니다. 유한을 채칠리아님, 네. 뇌전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시고 예 여섯 분에게 장기 기증하시고 하느님의 품으로 가신 사랑하는 자매님 네 정말 사랑의 자매님이시죠. 네 그리고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빈다고 하셨네요. 아멘. 네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셨어요. 정말 눈물이 왈칵 날 만큼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 한 몸 하나 이렇게 지키고 뭐 건사하느라 그리고 뭐 좀 멋진 뭐 묘소에 가서 이렇게 안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 다 나눠주고 간다. 아,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마음이 쉽지는 않은데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

아름다운 사연과 또 기도해 주신 이지인 사피인 제자매님 고맙습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2037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예 문자를 보내셔서 예 따로 나 이게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예 같은 표현이어서 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오솔길로 불러주시고 저마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 삶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저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을 건네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의 곁을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건넨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저희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마음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히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구환이 불렀습니다. 사랑하여라.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을 보겠습니다. 1417님, 네, 수녀님, 어제 정성우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이야기 참 따뜻했어요. 인복과 먹복이 많으시다면서 하시는 말씀 듣고 겸손한 마음과 스스로 복을 지어가신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특집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WYD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올라를 연주하시는 정성우 형제님 이야기를 어제 들었었죠. 그분이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 수녀원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예, 알로시오 그 시설에서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수녀님이 어머니가 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밝게 잘 자랐고 또 음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잠시 한국에 나온 사이에 저희 오솔길 가족을 위해서 또 짬을 내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했었습니다. 특집 잘 들어주셨다니 정말 고맙고 예, 우리 정성우 프란치스코 형제님에서 항구한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연주에 활동을 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3635님, 네,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솔솔 부니 이제 살았다 싶네요. 그 말씀 너무 재미나네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네, 가마솥같이 펄펄 끓는 무더위를 무사히 지내온 건 간절한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이면 더위를 너무 타서 거의 초죽음이라 지난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더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생미사 봉헌도 자주 하고 사연도 보냈거든요. 아이고 재밌어라. 생미사 봉헌까지요. 더위 잘 보내달라고. 근데 하느님이 참 우리 견디게 아주 그냥 단련을 주려고 더위를 옴팡지게 이번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땀바가지를 정말 많이 흘렸네요. 저도 뭐 그렇고 저희 수녀님들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지냈는데요. 그래도 다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선선한 날만 이게 오겠는데요. 뭐 태풍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재밌네요. 네. 1573님, 네. 오랜만이에요. 아내가 작년 4월 중순에 좌측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맸었는데 지금은 재활하면서 재활을 하시는군요.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조금씩 걷고 오른쪽 팔도 열심히 재활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아직 저의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그분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계시네요. 네, 1573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곁에서 네, 해드려야 되는 일을 잘 견뎌내면서 지나왔습니다.

이제 극복하시고 더 좋은 날만 있으리라 믿으면서 예,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과 이어지면서 택배 업무 종사자들이 모처럼 연속해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모든 택배사가 쉬는 건 아니고 업체나 배송 방식에 따라 운영 여부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묵묵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번 연휴가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휴일은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쉼은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모든 택배 노동자분들이 마음 놓고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대체될 수가 없는 소중한 정말 존재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어려움과 문제들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커지길 기도하면서 끝곡으로 포르테 니 꽈뚜로가 부르는 힐 더 월드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4: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5: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구원받기는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들려온 주님의 말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라고 하시던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늘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며 시대에 동떨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사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지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소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삶.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모두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를 계속 품고 되뇌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만으로 하느님께서는 충분히 낙타 앞의 바늘구멍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을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느님만의 가치는 낮고 느리고 좁고 힘든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돈을 넣고 드르륵 돌리면요, 캡슐이 나오는 뽑기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마다 들어있는 캐릭터 모양이 다 다른 랜덤 뽑기입니다. 그 안에 인상적인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악어 캐릭터인데요.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다양한 형태의 악어 장난감이 캡슐에 담겨서 랜덤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악어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켜려고 하면 긴 주둥이 때문에 턱에 괜 바이올린이 다 덮여서 안 되고,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면 사다리 사이에 긴 주둥이가 껴서 안 되고, 또 안아주려고 하는데 역시 긴 주둥이 때문에 안아주질 못해요. 심벌즈를 치려고 해도 주둥이에 걸려서 안 되죠. 주둥이, 아, 이 입이 문제네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악어 캐릭터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주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보면서,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여행 스케치 다잘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 악어 캐릭터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생각해 볼수록 좀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긴 주둥이 때문에 뭘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이 악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이올린도 켜보고 사다리도 올라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또 안아주려고도 하고요. 안될걸 알면서 시작한 거는 당연히 아닐 테고, 하다 보니까, 아, 주둥이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뜻대로 안된 거겠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 잘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일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자꾸만 엇나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지? 이렇게 내 탓부터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꼭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또 다른 걸 해보고,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번 주잘 되는 일이 많으면은 신나게 즐기고요. 또안 되는 일이 하나쯤 생겨도, 아, 오늘이 바로 내가 그 악어 캐릭터네? 하면서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어쨌든 하면 되는 캐릭터로 한번 살아가 보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5시에는 설레는 라디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님께서 오늘부터 화요일에 미사 봉헌하고 레지오 화합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회합에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그럼 첫 참석이신 건가요? 뭔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아, 미사 봉헌하고 나서 레지오에 가서 소개도 좀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할까? 이런 이야기도 좀 생각하면서 꾸준히 가야겠다. 이런 다짐도 좀 하시면서 같이 마음 다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대리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화요일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릴 거니까요. 요 코너 들으시면, 이번 주에 난 요런 소식에 귀를 좀 기울여야겠구나, 관심을 가져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C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윤하가 부르는 비밀번호 486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시 달서구 소식입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지난해 이것으로 진료받은 환자가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대구 달서구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별 이것 진료 현황을 보면요,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서울 강남구가 21,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13,858명, 그 다음은 송파구, 이어서 대구 달서구가 전국 4위로 1,891명이었습니다. 고령화와 의료기관이 달서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질환은 잠을 잘 못 이루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너무너무 괴롭죠? 잠을 잘 못 이루는 이 질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은 기면증, 2번은 불면증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서구가 전국 4위를 기록했다니 뭔가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뉴스네요. 기면증으로 전국 4위인 걸까요? 불면증으로 전국 4위인 걸까요? 불면증, 기면증, 불면증, 과연 잠을 잘 못 이루는 이 질환을 뜻하는 병명은 둘 중에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 0931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네이처파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이 질환이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거잖아요. 크라잉넛이 부르는 밤이 깊었네 듣고 오겠습니다.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 듣고 왔습니다. 밤이 깊으면 우리가 잠을 자야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깊은 숙면을 취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환이 있는 거는 아닌데 생각해보면 고민할 것들이 많거나 생각할 것들이 많거나 무언가 좀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질환이랑 비슷하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면은 그 다음날은 또 피곤하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실 거 두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실 거 또 세 잔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에 다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요, 달서구에만 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달서구가 전국에서도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이긴 하지만 인구가 20만 명 이상 많은 경기도 남양주시보다도 이 진료 환자가 많은 것을 보면 이 질환,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잠이 줄기는 하죠.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또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 부럽잖아요. 베개에 머리만 대도 쿨쿨 자는 사람들. 저도 이런 사람 부러워요. 저는 이 질환이 없긴 한데 주변에 보면은 그냥 머리를 탁 대고 한 5분 이내로 잠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부러운데, 이 질환이 있으면 진짜 이런 분들 더 부러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은 기면증, 2번은 불면증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신생아일 때막 이럴 때 한창 손이 많이 갈때 이럴 때는 잠이 잘안 온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엄청 고돼야 잠이 잘 오나? 그때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애기 재운다고 같이 누우면은 자서는 안 되는데 잠이 들고 눈이 뜨면 막 아침 혹은 새벽인 경험을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덜 고돼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땐 고민이 많은 분들일수록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생각할 거리가 많다 하는 분들이 이 질환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숙면을 취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힌트송 한곡더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1번은 기면증, 2번은 불면증, 잠못 이루는 이 질환 무엇인지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은 임재범이 부르는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오겠습니다.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대구 전체로 봤을 때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43,510명이었는데요.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또 도움이 될까요? 잠시 명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 나만의 불면 해소법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녁에 그 조명이 주는 자극을 낮추는 것, 너무 밝은 조명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한두 시간 전부터 밝은 조명을 줄이고 너무 격한 운동은 또 한두 시간 전에는 피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머리를 쓰게 만드는 일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나 더, 막 억지로 자야 된다, 빨리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게 그런 게 또 불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3714님, 설디 불면증입니다. 3714님 불면증 있으세요? 아, 아주 주식 때문에 불면증이 시작됐어요. 라고, 아, 마음이 아파. 잠시 어플을 지우고 햇볕을 쬐면서 아파트 주변 산책이나 하려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원인을 좀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 주식이라는 게 마음에서 지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플을 지우는 현명한 선택 좋은 것 같아요. 3714님. 지우고, 낮에 햇볕 쬐면서 산책하실 수 있으시면 또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 아니면 아파트 단지 그냥 천천히, 너무 빠른 걸음 말고, 요즘 저녁에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살짝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그런 게 좋대요. 1166님이 불면증 하시면서 병원 가셔서 수면 유도제 원장님 면담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불면증이다 라고 병명을 진단을 받으면 이게 맞죠. 수면 유도제도 원장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맞고,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나는 잠이 안 온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자기 전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있잖아요. 아기들한테 수면 루틴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기들은 사실 태어나서 모든 것이 다 처음 해보는 거고, 스스로 얻을 수가 없고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이제 어린이를 만들었다가 청소년이 되었다가 어른이 되었다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인데, 아기일 때 세상에 태어나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 수면 교육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해줄 때 어떤 걸 하냐면, 잠들어야 되는 시간이 9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시간 전, 아니면 자기 재우러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수유등 같은 거 있잖아요. 낮은 조도의 전등, 약간 주황불 뭐 이런 거, 작은 눈이 안 부신 그런 등을 켜놓고 아기한테 백색소음 같은 걸 들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좀 여러 권 읽어

네, 문자하고 좋구만요 하시면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푹 주무시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2742님이 이번 불면증 더위도 가시고 있어요. 곧 가을이 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한여름 열대야 때문에 밤에 너무 더워서 오히려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날씨가 해결해 주는 거니까 밤에 이제 시원해지면 아마 잠이 잘 오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4023님도 불면증 하고 보내주셨고요. 또 아까 3714님이 불면증에는 멜라토닌이 중요하대요. 낮에 자지 말고 햇빛 쬐고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카페인은 줄여보셔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 맞는 말이다. 카페인을 일단 좀 줄여야 되고 햇볕을 낮에 많이 쬐서 그 밤에 잘잘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낮에 햇볕을 쬐면 자연 광이 최고다. 자연광.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형광등 밑에서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잠깐이라도 걷는 거 이런 걸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답은 불면증이었고요. 불면증 앓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숙면을 취하실 수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보내드려 볼까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 되는 플러스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핫한 키워드들 저희가 정리해 드릴 건데요. 경제사회 문화는 이번 주도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이 귀 쫑긋 기울이실 수 있는 시간 플러스 핫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갈 넘어 수해.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거제와 통영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전역에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렸지만 거제와 통영 지역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재난이 됐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인근 아파트 저층으로 밀려들고 도로 곳곳에 유실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졌는데요.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을지연습 실시. 18일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은 북한 무장공작원들의 청와대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던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국가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데요. 올해 대구는 기관별 단독 훈련을 진행하지 않아서 별도의 차량 통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인촌 동생 일주기 자전거 성지순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생 고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의 선종 일주기를 맞아 자전거를 타고 전국 천주교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선종 일주기 추모미사에 참석하고 15일부터 6박 7일간 일정의 성지순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전북 익산 나바위 성지를 시작으로 충남 청양 다락골 성지, 고령 갈매모 순교 성지, 당진 신리 성지, 아산 공세리 성당, 경기 화성 남양 성모 성지, 서울 절도산 순교 성지 등을 거쳐서 오는 21일 명동 성당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9연속 1위.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미니앨범 디스 앤드 데스

차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통산 9번째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이후 9개 앨범을 연이어 1위에 올려서요. K-POP 가수 가운데 빌보드 200 최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룹 기준으로는 비틀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고 롤링스톤과 같은 9회 정상, 이게 같은 순이라고 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미 CEO 아시안팝 부문 다시 검토 입장 발표. 그래미 어워즈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보이콧 선언 후 약 보름 만에 문제가 된 최우수 아시안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빌보드의 최고 경영자는 뮤지션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BTS의 힘이네요.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 핫 키워드 쭉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자랑스러운 K-POP 스타들의 이야기로 키워드가 두 곡이나 있네요. 스트레이 키즈와 그리고 BTS 이야기도 있었고 유인촌 전 장관의 자전거 성지순례 키워드도 전해드렸습니다. 을지연습 이야기도 있었고 수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떤 키워드가 귀에 쏙 들어오셨는지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부르는 비행기 듣고 올게요.

스트레이키즈 비행기 듣고 왔습니다. 저희 키워드들 전해드렸죠? 저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생 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의 선종 일주기를 맞아서 자전거를 타고 천주교 성지순례하고 있다는 소식 관심이 갔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그리워진다는 동생을 떠올리면서 자전거 페달 한발한발 밟는 게 뭔가 그 묵주를 하나하나 넘기는 기분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코스가 있었잖아요. 첫 출발지가 익산 나바위 성지. 이곳이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공식적으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죠.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보령 갈매못 순교 성지 그리고 청양 다락골 성지도 가고요. 보령 갈매못 순교 성지는 병임박해 당시에 다블리 주교를 비롯해서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신앙훈련에 목숨을 바친 곳입니다. 유명한 성인만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했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네요. 화성 남양성모 성지 순교자들의 피가 서린 자리에서 오늘은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며 평화와 치유, 희망을 기도하는 그런 성지가 됐죠. 그리고 서울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는 다시 한번 순교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인촌 전 장관이 동생을 추모하는 그 뜻과 함께 전국에 흩어진 성지를 하나의 길로 연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추모에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 순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또 하나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그 자전거를 타고 이 모든 곳을 방문한다는 거는 우리 순교 성지에 가는 그 마음이 편하게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 K-POP 우리 아이돌들의 파워를 좀 느낄 수 있는 소식을 두 가지나 전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방탄소년단 BTS의 힘, 그리고 음악 시장에서 쌍벽을 이루는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 이두 보이그룹의 저력을 알수 있었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가 지난해 35개 지역에서 56회, 56번의 월드 투어를 진행할 정도로 세계 각 나라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스트레이키즈의 곡에는 매번 독특한 한국어가 들어가는 게 인상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K-POP 가수가 한국어로 된 가사를 불러주면 외국인들이 저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저게 한국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문화에 이렇게 슥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어릴 때뭐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던가 좋아하는 가수, 뭐 팝송 이런 거 가사 찾아보면서 그 나라 언어를 좀 관심이 가게 되기도 했잖아요. 그 신곡을 낸 디스앤댓 속에는요. 오지랖 곱빼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랖 곱빼기. 아, 이거는 진짜 찐, 뭐랄까, 관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오지랖 곱빼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외국인의 귀에는 이 발음도 재밌을 것 같은데, 뜻을 찾아보면 또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외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어떤 말이 될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오지랖 곱빼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이 키즈 저는 사실은 이렇게 미디어에서만, 뉴스에서만 잠깐씩 보고 어떤 가수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하고 히트곡이 꽤 많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키즈가 가능성을 자신들의 음악으로 세계에서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또. 응원하게 되는군요. K-POP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뿌듯해지는 문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핫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만한 키워드들 들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경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걱정이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네요. 누군가에게는 넘쳐나는 비가 재난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비가 희망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비가 내렸는데도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 가뭄 포털에 따르면 여전히 대구 지역 가뭄 현황은 군위군만 정상 단계고 서구, 중구, 남구, 달서구 이렇게 네 개 군은 주의 단계,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성구는 경계 단계입니다. 완전 해갈이 되려면 이 정도의 비로는 안 되나 봅니다. 메마른 땅 깊숙이까지 물이 스며들고 저수지의 물도 충분히 차오를 때까지 적당히 꾸준히 더 많은 비가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메마른 곳에는 단비를, 넘쳐나는 곳에는 평온을, 상처 입은 곳에는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대구의 하늘을 바라보며 단비를 청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청해봅니다.

다비치, 너의 편이 돼줄게. 비타민 5C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한 명 사망에 4명 부상, 또 피해 신고만도 2,5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복구하는 데 또 많은 힘을 들여야 하겠죠. 서로가 힘을 보태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전하며 또 우리 지역은 완전히 해갈될 때까지 비가 좀 더 내려주기를 바라보면서 자비도 비도 함께 바라게 되네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3: 416-898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200년 만에 호우. 어제 언론에 장식한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남 거제에는 하루에만 6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972년 기상 관측 이래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일강수량입니다. 거제보다 하루 동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 상륙 당시 강원 강릉과 대관령뿐입니다.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의 비라고 합니다. 거제의 새벽에는 1시간 동안 124.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으면 도로가 침수되고 사람이 걷기 힘듭니다. 시간당 100mm엔 차량이 물에 뜨고 건물 1층이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극한 호우의 상징인 시간당 100mm 비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엔 파주, 창원, 남원, 진도에서 지난해엔 군산, 서산 등에서 기록됐습니다. 대부분 장마 이후에 내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후변화.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집중호우의 강도는 7%씩 증가하며 지구 온도가 4도 높아지면 50년 만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3배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3년 동안 한국의 연 강수일은 10년마다 0.68일이 줄어든 반면 연 강수량은 17.83mm씩 늘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수증기를 머금는 힘이 세져 강수 빈도는 줄어들되 한 번 내리면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폭염과 폭우의 일상화.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중립 의지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7개월을 분석한 결과 위원들이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1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노랫말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뉴스공감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 위에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라이브 참여 가능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광복절을 전후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내놓은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반면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 논의라고 하면은 뭐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남북한이 같이 테이블에 앉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 민족 개념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고 남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데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 평화 공존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구상인지 북한이 반응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1: 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정적으로는 일부 양립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궁극적인 목적 그 결과의 측면에서는 양립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북한이 얘기한 적대적 두 국가는 그냥 단절된 두 국가를 의미하는 개념. 소위 이제 일정한 적대성을 어느 정도 긴장 형식으로 부여하면서 그냥 공존하는 형식이라고 본다면 한국이 얘기하는 종전이나 평화 공존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통일을 염두에 두고 또 거기엔 심지어 이제 비핵화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과정 차원에서 북한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정적 측면에서는 일부 서로 양립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궁극적 목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일단 종전 협상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 뭐 그렇게 읽을 수는 있죠.
0: 뭐 이제 더 긴 시간 동안 구상하는 것도는 별도로 하고 종전 협상에는 응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북한이?
1: 그러니까 제안자, 그래서 이제 누가 주도를 해서 이걸 제안하고 있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이 이것을 제안하고 주도한다고 하면은 북한이 그것을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 북한은 전통적으로 소위 이제 이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에서 한국 특히 이제 정전협정 문제를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취해왔죠. 특히 예. 이제 2018년 19년에는 일부 그것을 이제 3자 4자 구도로 수용한 듯한 태도를 취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은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굉장히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합국을 대표하는 미국이 주요 당사국, 그다음에 중국이 당사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제안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형식의 프로세스로 간다? 여기 자체를 북한이 수용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서 본다면은 한국은 사실상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더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0: 예.
1: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안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미국이 만약에 이제는 그 종전협정 체제의 어떤 임시적 예외적 상태를 조금 끝내고 종전으로 가자라고만 제안한다면 북한은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0: 알겠습니다.
1: 2018년에도 이미 종전선언을 북한이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축소를 지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어제 새벽에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은 지금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지금 긴장을 높여왔는데 이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훈련 축소 등 구체적 행동이 이어지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방문을 했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논의를 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일단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그 축소를 지시를 사실상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지시 자체는 이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0: 예.
1: 그리고 실제 지금 나온 여러 보도로 본다면 지금 이 한미 연합 연습의 주요한 작전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CP탱고라고 있습니다. 이 CP탱고는 굉장히 지하 벙커에 지상군부터 시작해서 각 군종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지금 미군이 철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0: 예.
1: 이제 그 평택 기지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돼서 이 CP탱고가 연습 기간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미군 캠프로 미군이 다 철수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연습을 미국 별도의 훈련 형식으로 축소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모양새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성라 안보실장의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어떻든 아직은 공식적으로 한미 간의 당국 간의 어떤 이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사전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 그래서 아마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그 안규백 장관과 만나면 아마 이제 그것들을 협의하는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0: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한 축에서는 지금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이와는 별도로 얘기하면서 한국이 이란의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북한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1: 예, 그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루스 소셜에 들어가서 직접 원문을 보시면은 그 비중과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을 언급한 거는 이것과 무관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요.
0: 예.
1: 그거는 이제 끝 무렵에 나오는 그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체 내용 구성의 70% 이상은 연합훈련의 축소 그리고 북한에게 그것이 일종의 호의적인 메시지로 가닿기를 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0: 예.
1: 끝 무렵에 이제 이거나 무관하지만 한국이 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쓰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한국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미국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특정한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고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살짝 걸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지금의 개연성 매우 높. 지금 그런 북한의 접근은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단 이제 국무부나 여러 백악관 내에서 이 관련된 아마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 그 전에 지금 이란의 여러 가지 이란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좀 잘 풀리지 않는 마당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든 북한 문제로 약간 프레임을 전환시키면서 외교적 성과로 이거를 뭔가 내놓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부가 지휘했 그 주도했던 이란 문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사실 루비오와 같은 이제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 이거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
0: 예, 예.
1: 트럼프가 이제 이 그 지시성 발언 소위 연합훈련을 축소하라 연습을 축소하라라고 지시성 발언까지 공개한 거는 미국 북한을 향한 적극적 메시지지 이걸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북미 회담 뭐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것이냐 뭐 이게 좀 가장 궁금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에서는 비핵화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은 아예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핵무기를 우리가 가진 것을 미국이 용인을 해야지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북한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충족 조건이 뭐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인식 세계를 상당 부분 많은 부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비핵화 같은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은 북한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구도,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의제가 있는 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을 그어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관계 개선을 위한 대등한 대화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비핵화라는 특정 목적 그리고 마치 이것을 딜을 하기 위한 협상처럼 하는 어떤 구도, 이 자체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김정은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마 이번 대화를 성사시키려면은 아마 비핵화 의제를 의제화시키는 것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아마 양측의 위협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기 위한 관계 개선 또는 대등한 대화 이쪽에 약간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형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뭐 트루소셜 같은 그 SNS에 올린 내용들도 보면은 김정은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
0: 예.
1: 그래서 북한을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비핵화 의제 자체를 상당 부분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0: 알겠습니다.
1: 보여집니다.
0: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한반도 운전자로는 내세웠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게 좀 잘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그러면 북미 대화가 추진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조언해 주시죠.
1: 일단 그 회담이 성사되는 것, 양측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그 자체는 미국 프로세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 북미가 회담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 정전협정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마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종전화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화체제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6.12 정상회담의 약간 후속 버전처럼 이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정전협정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평화적 두 국가 공존체제와 가장 근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외교적, 법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제기하고 미국과 조율을 할지 이거 사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의 국제 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줄이겠다고 한 부분, 그리고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사이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답변이 왔다. 근데 그거 공개는 안 했어요. 일단은 예,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지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좀 외교성과 이란에서는 다 어그러졌으니 북한하고 잘해보겠다라는 뭐 이런 외교성과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해석도 하나가 있는데, 미군 자체의 전력난 때문에 지금 이런 제스처가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전력난이 있다라는 게?
1: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의 어떤 미사일 재고가 상당히 많이 소진됐다, 뭐 이런 보도들 자주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란 앞바다에 세워놓은 항공모함에서 워낙 작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승조원들, 병사들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예. 물론 미 전쟁부에서는 다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부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병사들의 파병을 나가 있는 병사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그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알겠다, 뭐 교체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체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핵심 군사 자원을 지금 아시아에서 중동 쪽으로 다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본인 1기 때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이 돈 드는 거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많이 취소를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0: 2018년이었네. 그때 좀 줄였어요.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가짜뉴스를 본인이 생산했죠. 뭐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등, 한국이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핑계를 한국 쪽에 대고 있고 핑계를 다른 쪽에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훈련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0: 돈이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1: 네,
0: 없는 거예요?
1: 아,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 비용이 60조 원 이상 들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이 전쟁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게 맞아요.
0: 아, 뭐 소위 말하는 천조국 미국이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한다? 상상도 네,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뭐 이거는 하나의 해석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란과 60일간의
1: 협상기한
0: MOU
1: 예, 공식적으로
0: 어제 종료됐어요. 끝났죠? 어제.
1: 네, 공식적으로 예, 종료가 됐거든요.
0: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동네는?
1: 자, 지금은 일단 공식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이거 연장하는 거 거부했거든요. 예. 그럼 어떤 상황이겠어요?
0: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라는 얘기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협상 일정조차도 없는 말 그대로 장기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말 그대로 통과하는 배들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0: 거죠.
1: 지금
0: 또 배 못 다녀요?
1: 네,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에서 안내를 한다고 해도 미군 측이 막고 있잖아요. 예. 미군 측이 안내를 한다고 해도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 양국이 60일간 협상하자라고 한 동안 이제 와서 얘기지만 양국은 다 제대로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가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해서 언제든 미국이 확전을 할 때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페르시아만에 있는 해저 케이블까지 끊어가면서 쿠웨이트에 우리가 지상군도 보낼 수 있어라는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미사일 부대라든지 미사일 그 공장이라든지 시설들도 다 빨리빨리 복구를 했고, 예, 실질적으로 이란 강경파 역시도 미국이 언제 다시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의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미국이 지금 전면전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결국은 경제 제재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동 뭐 복잡합니다. 지금 가자지구 사태 여기에도 지금 교착 상태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지금 이집트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만났다는 건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1: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철군하기로 했어라고 본인이 SNS에 빠방 하고 터뜨렸잖아요. 하마스는 인정을 했어요. 맞아, 우리 무장해제를 할 거야. 그런데 단계에 맞게 할 거야. 이스라엘군이 원래 철수하기로 한 선 있잖아. 그 선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무장해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혀 그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라고 트럼프의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제러드 쿠슈너가 하마스 고위부를 먼저 만났습니다. 고위직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요구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4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쪽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 전혀 이제 발을 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의 요구 조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휴전할 때 니들 단계적으로 어느 선 바깥으로 나가고 어느 선 바깥으로 나가고 이거 있지?
0: 합의를 했죠 그때.
1: 네. 그 합의대로 이스라엘이 지켜주기만 하면 우리는 무장해제 한다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아 우리는 하마스가 완벽하게 무장해제 되기 전까지는 절대 지금 상황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야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0: 뭐 그 상황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 뭐 10월 달에 이스라엘에서도
1: 네. 총선이 있죠.
0: 총선이 있다면서요.
1: 네, 총선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내부에 있는 이제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로부터 궁지에 몰려 있어요. 너 왜 트럼프한테 할 말 못 하고 있느냐? 왜 전쟁을 트럼프가 끝내라고 해서 끝내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거를 네가 계속 트럼프에 끌려가는 모습 보이면 우리는 연정 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정 깨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오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일 관계는 좋아요. 최근에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과거사를 뭐 덮자는 것보다는 일단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고 과거사는 차근차근히 풀자 뭐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한일이 서로 잘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뭐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패전 기념일이죠. 패전일 8월 15일 그때 야스쿠니 원격 참배 논란이 지금 불거졌어요. 이게 뭔가요? 원격 참배라는 게?
1: 자, 나카이치 총리는 본인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장관일 때도 이제 강요일 때도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를 했어요.
0: 참배해왔어요.
1: 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지 그런 식으로 눈치를 보니까 한국이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발언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총리가 돼보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총재 자민당 총재 그 자격으로 공무료를 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전몰자 추도식이 항상 매년 열리거든요. 일본 부도관에서. 예. 거기에 참석을 해서는 야스쿠니 신사 쪽을 향해서 이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말 그대로 그 원격으로 참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직접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은 멀리서
1: 네.
0: 예, 참배를 했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전례가 원래 있었나요? 과거에도?
1: 아니요. 없었죠. 그러니까 진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비롯해가지고 강요 4명은 직접 참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 의원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으로 항의할 거 아닙니까?
0: 예.
1: 이거 계속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도 일본 측에서는 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0: 그렇군요. 뭐 우리가 근데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딱히

0: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역사적 문제는 따로 별도로 하고 일단 미래재향 지향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다 했고 실제로 셔틀 외교까지 다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는 태도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오는 거? 우리 다 받아줄게. 근데 우리가 할 건 다 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을 일정에 맞춰서 다 하고 있어요. 교과서 문제, 예. 외교 청서, 방위백서, 그다음에 이 패전일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그냥 본인들은 쭉 1년에 몇 번씩 우리 속을 뒤집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1: 참 한일 관계가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강경 보수 구구가 득세하고 있는데 유럽도 극우 정치가 뭐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라는 거는 여러 언론 보도로 나오고 뭐 보도 또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독일에서도 네. 지금 굉장히 극우 정당이 약진을 넘어서 뭐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0: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사실은 극우가 집권하는 건 절대 안 돼라는 사회적 기제가 방어 기제가 지금까지 잘 작동을 해왔어요.
1: 예.
0: 자 그런데 독일 상황을 보면은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1: AFD.
0: 네, 예. AFD라고 하는데 이 정당이 2017년에 처음으로 원내 정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무려 원내 제2당으로 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예. 630석 중에서 152석을 얻거든요. 그런데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사실 원래는 20% 아래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견제하는 수준으로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독일의 동부 쪽 독일의 동부 쪽이라 하면 예전에 동독의 지역들 있죠.
1: 예.
0: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1: 거기가 특히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이민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사실 예. 동독이었던 지역에서 아무리 서독이었던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골고루 발전시킨다고 해도 동독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독 지역 내에 살던 사람들도 그냥 하나의 독일이 됐지만 여기서 그나마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경제적 상황이 나은 서독 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쪽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 더 못 살게 된다는 거죠. 독일이 이쪽을 혜택을 주고 발전시키려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차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독일을 위한 대한당에 훨씬 더 많이 끌린다라는 거죠. 뭐 이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늘 이민자들한테서 찾는 거고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그거를 잘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작센 알한트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여기서 이제 주 선거가 있는데 무려 여론조사 결과 43%가 그 극우 정당이 지지율을 얻는다는 거예요.
1: 예.
0: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극우 정당이 단독으로 이 집권도 가능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딱 포착이 되니까
1: 그 주에서 단독 집권
0: 그렇습니다. 예, 주에서 예. 단독 집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다 절대 극우 정당의 집권은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위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
1: 그렇군요.
0: 네.
1: 뭐 독일에서도 동북권 반도체 클러스터라도 지어서 주고
0: 이게 쉽지가 경제를. 않은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나름 독일도 노력을 해왔을 텐데
0: 쉽지가 않습니다.
1: 참 이게 지역 간 불균형이 뭐 이탈리아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굉장히
0: 맞습니다.
1: 심각하고 한국도 사실 만약에 뭐 단기간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 간의 이 경제력 격차와 또 인식 격차가 얼마나 클지를 좀 독일을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0: 쉽지
1: 지금
0: 않은 거죠.
1: 쉽지 않은 거를 보여주네요.
0: 그래서
1: 네.
0: 우리가 통일하기 전에 북한의 경제력이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참 북한의 경제력이 올라오면 또 통일을 할까? 뭐 그 생각도 들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0: 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U2의 One.

0: 정부가 부동산부터 산업 정책까지 여러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민심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경제 산업 현장도 직접 챙기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천국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부터 부동산, 미래 산업까지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의원님 한동안 제가 좀 걱정했어요.
1: 네.
0: 입원하셨었다고.
1: 아, 네네네.
0: 예, 네네. 그 의원님을 상대로 조금 이렇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음해를 네.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정신적 네.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아, 네. 이제 많이 회복됐고요.
0: 예.
1: 네. 그 딥페이크로 그죠. 예. 네. 이게 또 여성이다 보니까.
0: 예.
1: 딥페이크로 성합 선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유포한 거를 좀 제가 겪었거든요.
0: 예.
1: 사실 그건 뭐 이렇게 당사자가 돼 보니까 그거 상당한 또 정신적 충격을 받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그 법적 조치를 좀 하셨나요?
1: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압수수색도 있었고
0: 예.
1: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서 공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0: 그렇군요.
1: 그래서 피고인이죠, 그죠?
0: 왜 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1: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거죠.
0: 아, 네. 이현주 의원이 너무 싫어서.
1: 뭐
0: 그런 거겠죠. 아이가 네, 어쨌든 정치적 네. 이견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학생들이라든가 또 여대생들이라든가
0: 예.
1: 또 여성들이 그런 걸 또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인 이걸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일종의 테러인데 정치 테러였는데 저는
0: 예.
1: 이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거든요.
0: 심각한 문제죠.
1: 예,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사실은.
0: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손쉽게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집행유예도 어려운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어려운 범죄예요.
0: 예.
1: 그만큼 그 법정형이 높습니다. 7년이거든요.
0: 예.
1: 7년 이하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0: 예.
1: 이런 것을 이제 가볍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엄벌에 처하고 근절해야 된다. 저도 앞장서겠다.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군에서도 이런 범죄가 가끔 일어난다고
0: 예,
1: 하는데
0: 예.
1: 그냥 쉬쉬하지 말고 꼭 이렇게 엄벌하는 데 함께 참여를 하고
0: 예,
1: 주변에도 맞습니다. 꼭 얘기를 해달라라고
0: 피해가 싶죠. 발생하면은 이걸 숨기면은 그런 가해자들이 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이런 거는 엄벌을 네. 처할 수 있게 네. 좀 의원님이 많이 또 앞장서시면
1: 네.
0: 좋을 것 같고요.
1: 네, 네.
0: 정치 현안들 몇 개 여쭤볼게요. 지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하셨고
1: 네.
0: 그때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사퇴도 하시고 좀 이런 상황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좀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1: 제가 뭐 사실 아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당대회 크게 관심을 많이 갖진 못했어요.
0: 예.
1: 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째

0: 아무튼 뭐 이제 그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밖에서 바라봤을 때
1: 예.
0: 야, 왜 저렇게 시끄럽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여당 전대였는데
1: 예.
0: 좀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 이런 게좀더 많이 나왔으면.
1: 정책 얘기는 안 나오고 누가 배신을 20년 전에
0: 아,
1: 했네 안
0: 그러니까요.
1: 했네
0: 옛날 얘기를
1: 뭐
0: 너무 많이
1: 옛날
0: 하시더라고.
1: 얘기 누가 적통이네 뭐 이런
0: 네.
1: 얘기들.
0: 사실은 뭐
1: 예.
0: 젊은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흥행이 그렇게 많이 되진 못했다.
1: 굉장히 지지층 내에서는 격렬했고 뜨거웠는데 저도 좀 이렇게 일반 제 지인들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한
0: 아,
1: 10명 중에
0: 그럼요.
1: 한명 관심 있나 뭐 이러더라고요,
0: 뭐
1: 보니까. 예.
0: 저는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전대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새로 이번에 이제 친청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3명이 들어갔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의원님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민희,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에 좀 이견을 많이 낼 거냐 그러니까 나는 이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토론과 분열을 위한 공작은 다른데 이현주 의원이 두 개의 태양 발언을 하고 이게 자기 정치를 위해 이런 이견을 내는 거를 활용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최민희 의원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좀
0: 아,
1: 여쭤보지 않을
0: 그런
1: 수가
0: 얘기를
1: 없어요.
0: 하셨어요? 전
1: 아,
0: 몰랐어요.
1: 모르셨어요?
0: 네. 지금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아,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0: 네. 아, 저
1: 어쨌든
0: 사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 예, 그래도 뭐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0: 말씀드린 것처럼 별 관심이
1: 아,
0: 없어요.
1: 관심이 없으시니까. 최민희 의원이 뭔 말을 하든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
0: 네. 아니 그냥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저는 이제 뭐 지도부도 끝났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이렇게 일일이 제가 뭐 이렇게 멘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응대하지 않겠다. 뭐,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 정책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5주째 하락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마다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뭐, 복합적인 것이긴 한데, 원인이 부동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 목소리를 좀 세게 내신 것 같아요. 정부 세제 개편안에
0: 부동산
1: 대해선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전월세 안정이 최우선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말씀 제가 이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우선 대선 때 이제 제가 대선 때 경제 자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1: 예.
0: 경제성장위원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하고 기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이 좀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0년 정도 이상 10년 정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예요.
1: 네.
0: 새로운 공급이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공급이 거의 꽉 지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이제 신혼부부들이 발생하고 있고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해도 근데 가구 분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1: 1인
0: 상태잖아요.
1: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0: 그럼요.
1: 가구 수가 부족, 그러니까 점점
0: 아,
1: 집이
0: 그럼요.
1: 부족해져요,
0: 절대적으로
1: 지금.
0: 부족하죠. 왜? 그리고
1: 예.
0: 새로 또 결혼도 하고 그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분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근데 수요를 억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는 건뭐
1: 예.
0: 대출을 억제하든 뭐 하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제를 가지고 공급을 해소하지 않고 세제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결하는 것은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럼 세제를 가지고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삐져나오거나 이렇게 풍선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을 예를 들어서 막 세금을 세게 때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금매를 내놓을 수는 있죠.
1: 예.
0: 그렇게 해서 현금 부자들이 그걸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단계에 또 주택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1: 예.
0: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밑으로 또 내려가겠죠.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밑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 중저가 주택이 공급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2: 예.
0: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전월세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지금 가장 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 실거주를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2: 예.
0: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취지 자체는 전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갭 투기를 좀 막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0: 이해가 가요. 예, 예.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거주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거주 안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든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든 자기가 안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2: 예.
0: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1: 살던 사람이 또 나가야 되죠.
0: 동시다발적으로 예.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살던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데 결국 뭐냐 그러면 살던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 흐트러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월세를 구해야 되고 안 되면 나 이게 구하다 안 되니까 전월세 너무 비싸질 거 아닙니까?
2: 예.
0: 안 되면 나 그냥 사야겠어. 그러면 좀 싼 집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할 수 있는 싼 집을 구하다 보면 또 중저가 주택의 매매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뭐 비싼 집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2: 예.
0: 오히려 중저가 주택의 매매가랑 전월세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1: 순차적으로 지금 싼 집이 더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뭐냐면 지금 세제를 건드리거나 실거주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일단 멈춰야 돼요.
1: 멈춰야 된다.
0: 멈춰야 돼. 그래서 공급이 전반적으로 지금 해결되려면 2030년 초반이 돼야 해결이 돼요.
1: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선 공급 후 세제.
0: 그렇죠.
1: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0: 그거는 좀 이따 해야 돼요.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건드리면 이게 폭발해요.
1: 예.
0: 예. 그리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주거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공급하는 것은 뭐냐 공급을 2030년 이후에 만약 공급이 되는 것들은 먼저 예고를 해줘야 돼요.
2: 예.
0: 정확하게 예고를 해주면서 예약제를 시행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예측 가능하게 해줘. 나 언제 예를 들어 제 3기 신도시에 들어간다. 그럼 언제 분양을 하는데 내가 그럼 지금 분양을 한다. 그럼 지금 분양을 해서 예약이라도 해서 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2: 예.
0: 그럼 마음이 좀 놓일 거 아닙니까?
2: 예, 예.
0: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지금이라도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막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좀 그건 사실 미미해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1: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에 미쳤다. 뭐 대통령이 미쳤다는 소리가 들 정도로 공급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최근에 발표한 것도 다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의원님이 내놓은 대안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 13일에 토론회에서 비어있는 오피스 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하자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침체, 경기 침체가 좀 있다고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뭐 아파트 상가 같은 데 보면은 뭐
0: 비어 있는 게 많죠.
1: 한 10집 중에 한 7개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서울도 그렇고 서울 경기권에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있어요.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상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비대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통통 비어있는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주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무슨 섬유 업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섬유 업종 말고는 못 들어가요. 아예.
1: 네, 아예 주거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주거도 안 되고 그 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분양을 받고도 여기에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고요. 어떤 데는 아예 미분양 상태로 아예 그냥 딱 멈춰있는 데도 많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거를 빨리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상가 저도 뭐 많이들 보지만은 사람이 살려면은 주방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나?
0: 그러니까 그 그런 걸 해야 되는
1: 화장실이 있는 거잖아요.
0: 그거를 이제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배수라든가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부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배수가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이제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는데 좀 어려울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었는데 아예 미분양된 거라든지 지금 막 지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예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럼 지금 텅 비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지금 보면 거의 막 자살 몇 군데는 보면 거의 자살하다시피 자살 몇 군데 한 곳들도 있거든요. 안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데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법을 찾아주면 빨리 하겠다고 하는 데들도 많을
1: 그럼
0: 거예요.
1: 공사 비용을 누가 돼요? 만약에
0: 공사 비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합의 그러니까 계약 체계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이걸 공사를 해주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나 어떤 임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궁극적인 해법은 아니에요.
1: 임시적으로 지금 공급 물량이 바로 안 나오니까
0: 그렇죠.
1: 투입하자라는
0: 그러니까 사실은
1: 건데.
0: 전월세 시장의 어떤 뭐 젊은 전월세 시장의 해법이죠. 아까 2030년 초반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면 근데 목 이게 보면 아까 지산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역세권이라든지 되게 편리한 곳도 많고요. 또 건물 자체는 굉장히 새 거고 굉장히 이 잘 지어놓은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용도가 문제인 거거든요.
1: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사도 시작하면 뭐 빨리 끝나는 수 있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제를 빨리빨리 고쳐주고 이 계약 체계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빨리 이걸 처리하느냐. 그래서 빨리 하면 사실은 한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요거 운만 띄우고 부족하면은 유튜브에서 조금 더 연장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산업 전문가시잖아요. 이현주 의원님. 지금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래서 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각각 이제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의원님도 민주당 지원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대로 임기 내에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전격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용수 아니면 부지 아니면 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라오기가 어렵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건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사정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메가 프로젝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용인 클러스터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부지 매입이 거의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페이프 이제 1차 페이프 같은 경우는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1차 1호 팹이 1호 팹 같은 경우는 각각이 가동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도로 보면요. 그래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 그 아까 전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들
1: 규제 개선
0: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개선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면 저는 뭐 조금 뭐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여기까지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뒷이야기 궁금하신 엔젤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8월 18일 화요일 시사천국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3: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양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들떴던 연휴와 소란스러운 방학도 지나고 다시 시작한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1의 공간은 가정이고요, 제2의 공간은 일터이겠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제3의 공간이, 글쎄, 꼭 특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동네 카페라든가 공원 벤치도 조용히 앉아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마음의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가만히 숨 고르며 잠시 머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서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면 지금 여긴 우리만의 공간, 여기에서 편하게 잠시 머무르시면 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거북이의 사계였습니다. 자,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이지만 어제 연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의 한 주의 시작,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오늘이겠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웠어요. 어제 밤부터 약간 덥더라고요. 이상하게 바람은 시원한 것 같은데 덥게 느껴지는 게 약간 좀 습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제 오늘 조금 더운 날씨였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엔 또 뭘 하셨는지, 아이들은 개학해서 아마 오늘은 다 학교 등교했을 것 같은데 방학 지나고 나서 아이들 등교하는 거 힘들진 않았을지, 또 연휴 보내고 나서 출근한 오늘 또 일터에서는 잘 적응하셨는지. 자, 미국의 사회학자가 분류한 건데 가정은 제1공간이고요 일터가 제2공간이래요 그와 전혀 상관없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제3의 공간, 그 제3의 공간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해요.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카페도 아주 훌륭한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거창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공간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곳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하고 괜히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 공간 하나쯤은 다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잠시 숨 고르면서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쁘게 시작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음저풍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8683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서 이동돼서 새롭게 일을 배우고 있는데 조금 벅차네요. 주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저도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힘내세요. 제가 신청곡 틀어드렸으니까 이 노래만으로도 힘이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며 공유하고 공감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소소하고 평범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 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자 고흥의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공연 선물이 하나 더 있죠 까먹을 뻔했네 서울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아주 특별한 참여 공연인데요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 즐겁게 즐길 수 있고요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이렇게 공연 티켓 드리니까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공연 선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김명숙님께서 쫑대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명숙님 어서오세요 명숙님은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잘 보내긴 했는데 집에 함께 계신 분께서 이 여름 감기에 걸리시는 바람에 그냥 병간호하느라 집에서 그냥 연휴 내내 간호사가 돼서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366님께서 쭝디 오프닝에 그래 맞아 맞아 하며 감동했어요 전 일터 바로 앞이 부산 송도 바닷가라 모래사장에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공감 공감돼서 문자 보내요 아 6366님 참 정말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집 앞에 일터 바로 앞에 공간이 송도 바닷가라니 아 참 너무 좋으시겠네요 아, 제목까지 우리 음저풍 가족들 목까지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656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저에게 제3의 공간은 힘든 일과를 마치고 해질 역종디와 함께 걷는 집앞 운동장입니다 오늘 계약했는데 계약 증후군 때문에 자고 자도 피곤하고 새학기가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막상 또 오늘 출근해보니
걱정했던 것보단 나름 좋더라고요. 아이고, 계약이 또 선생님들께는 또 다른 힘든 하루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긴장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마 잘 해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집 앞에 운동장 너무 좋죠. 요즘처럼 해질녘에 날씨 좋을 때는 집 앞 운동장 살살 걷고 살살 뛰기만 해도 아우 그냥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힐링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함께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음저풍이 그 라디오 동반자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네요. 4922님께서 오늘 개학하고 학교 갔다 온 아이가 빨리 겨울 와서 붕어빵 먹고 싶다 하는데 귀엽고 웃겼어요.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지 뭐예요. 여름에 진짜 더울 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간식만 생각해도 괜히 시원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똑똑한 것 같은데 머리가 좋아. 박진경님께서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중디?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은 미우나 고우나 꼬라지 짜증이 신랑 생일이에요. 주변에 지인들이 맛있는 선물을 줘서 정말 맛있게 먹고 음저풍 눌러 앉았어요. 도균 아빠이자 진경이 남편 승열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곡으로 SG워너비의 내 사람 들려주세요. 진경님 사연 속에 아유 이 왼수 뭐 이런 그 글이 써있진 않지만 보여요. 네, 그리고 아유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은 이 사람이지 이런 그 진경님의 마음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곡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이지영, 김수정, 이재진, 김범, 위정희, 박효진, 송정희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출첵까지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하고요. 자, 박진경님이 신청해 주신 SG워너비의 내 사람 준비했고요. 이어서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바리톤 두 사람이 들려주는 힐링송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깊고 묵직한 바리톤의 목소리가 때로는 말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조대현의 삶이 힘든 그대여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인데요. 작곡가 조현경은 당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말로 건네는 위로보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드라마 눈이 부시게 마지막 나레이션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화려한 기교보다는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괜찮다,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듯한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의 시간에 기대어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이 곡은 오랜 음악 인생을 살아온 고성현의 깊이와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크로스오버 가요인데요. 시간과 기억 그리고 지나간 인연에 대한 노래입니다.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라고 담담하게 노래하다가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이렇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중견 바리톤 두 분의 힐링송을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고품격 라디오 음접풍 다가오는 가을의 그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김지원님께서 중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노랫말 음미하며 듣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오늘은 좀 집에서 조용히 들어야지 했는데 집 근처 황토길 왔어요. 잠깐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어제 비와서 황토가 수영장이 됐네요. 하시면서 황토길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황토길은 그 맨발로 걷는 곳이잖아요, 그죠?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다들 많이들 걸으시더라고요. 네, 비가 와서 좀 질척질척해졌는데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왠지 어릴 때 진흙탕에서 놀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송정희님께서 정디 저도 제3의 공간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리고 대1, 고2 두 딸에게도 꼭 제3의 공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우리 학생들 고생 많잖아요. 네, 정희님. 두 딸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두 딸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아마 제3의 공간 최소한 3개 이상씩은 다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안에서도, 같은 집 안에서도 딸들은 자기 방이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좀 초딩 저희 조카도 출입금지라고 문에다 붙여놨던데 벌써.

네,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 제3의 공간 충분히 만들 거니까 우리 정인님이야말로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느라 제3의 공간 만들 엄두도 못 내셨던 것 같은데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846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지난 주말 백화점 갔다가 바지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멈춤 버튼이 하행선은 아래쪽에 있다는 거 모르신 분들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저에게 제3의 공간은 집 앞에 백화점입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된다고? 와, 지금 이 사연, 이 짧은 사연 안에 정말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네요. 굉장히 위험했던, 아찔했던 순간, 네, 그 장면들이 막 그려졌다가 갑자기 흐뭇해진 입이 이렇게 시익하고 웃게 되는 그런 훈훈한 마무리. 사연 너무 고맙네요. 어쨌든 너무 다행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끼이는 사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다행히 아무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간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수정님께서 어제는 오디세이 보느라 음자품 결석했고요. 오늘은 벌써 목요일 같은 컨디션이네요. 아이, 수정님 이제 웃기기까지 하네. 네, 오디세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못 봤어요. 저는 IMAX관을 예매를 해서 보고 싶은데 아니,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IMAX관 예매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예매를 하시는 건지, 뭐 언제 그 예매 사이트가 문을 여는지, 지금 극장마다 한 최소 일주일에서 2주분의 예매가 다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날짜들 예매가 언제 뜨는지를 모르니까 지난주 주중에 아침마다 아침 8시에 예매 사이트가 새로운 회차를 공개한다는 그런 정보가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지난주 화수목을 3일 내내 아침 8시에 그거 컴퓨터 앞에서 기다렸었거든요. 아 참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진짜 에휴, 빨리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조금 자리가 넉넉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님께서 이어폰 끼자마자 웃음소리 때문에 따라 웃었습니다. 네, 제희님. 양수정님 때문이에요. 양수정님 때문이야. 연휴 보내고 나서 겨우 월요일 같은 화요일 하루 보낸 것뿐인데 벌써 목요일 같은 컨디션이라는. 네, 다 양수정님 때문에 웃었어요. 3020님께서 형중형님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박승재 안드레아입니다. 연휴 끝 가벼운 일상을 나누자고 하셔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지금 아내 허락을 받고 퇴근길에 집 앞 식당에서 부대찌개에 소주 한잔하며 저녁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8,000원. 요즘 같은 때 참 행복한 가격과 순간 아닐까요? 아, 좋네요. 좋네요. 참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네, 제3의 공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 끝내고 퇴근길에 집 앞 좋은 가격에 맛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저녁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여유, 이게 또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참 그걸 흔쾌히 허락해준 그런 아내분도 3020님의 또 하나의 행복이네요. 아유, 만끽하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실 때 아내분이 좋아하는 과일 한 개라도 꼭 사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자, 3020님의 신청곡이 있어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178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처음 보내봅니다. 저와 친구들은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셔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못 들으세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 와우를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대서 1,500만 원을 모으려고 원하는 대학을 가기보다 학원을 다니고 취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데 첫 월급은 아빠를 위해 아이패드를 사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니까 뭔가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소리를 처음 듣는다면 이 노래를 추천할 거예요.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1787님의 아주 따뜻한 사연이네요. 네, 아유 아버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아버지 소리 들으실 수 있게 인공와우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그리고 돈 모으시다 보면 그거 가격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술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비쌌던 기계들도 값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돈을 막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어느새 인공와우 가격이 한 반값이 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얼마나 행복해하실지 이 사연 보면서도 그 아버님의 행복해하는 그 미소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신청해 주신 곡 심규선의 늑대향연이라는 곡이거든요. 아버님께서 꼭 이 노래를 또 1787님 따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1787님 사연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상품 받으실 주소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1787님의 신청곡 신규선의 늑대향연 오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 2부 먼저 가서 오늘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0: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오가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화려한 거리. 브로드웨이 극장가 근처이고 유명 상점이 모여 있고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자용 교차로. 바로 타임스퀘어죠. 특히 그곳은 수많은 광고 전광판이 24시간 번쩍이니까 잠들지 않는 거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유명 브랜드를 알리는 눈부신 전광판 사이에 사진은 없이 투박한 한글 서체로 봉화 사과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 라는 문구만 적힌 의문의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 전광판을 찍은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AI가 만들어서 합성한 이미지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난 13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매시간 15초씩 송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봉화사과 내용이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걸까 알아보니까요. 경북 봉화군청에서 근무하는 27살 김수성 주무관이 자신의 사비 약 33만 원을 털어서 만든 전광판이었습니다. 김수성 주무관은 군청 예산에 국외 광고 항목이 없어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그냥 자신의 사비로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결제해버린 건데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광고 자리에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니까 많은 분들이 재치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수성 주무관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봉화사과를 알아주지 않아서 바로 실행했습니다. 지금은 여름사과 아울이나 써머킹 추천드리고 가을에 부사 진짜 맛있습니다 라면서 모든 인터뷰에서도 봉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MZ세대 청년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남다른 열정이 뉴욕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려서 아유 괜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Stray Kids의 This and That 들려드렸습니다.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광고가 걸리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런 문구가 떴다는 거 진짜 실제 보면서도 아마 보신 분들도 뭐지? 저거 뭘까? 이거 약간 그 SNS상의 사진으로만 보신 분들은 이거도 AI가 이미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만할 것 같아요. 봉화사과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 이 문구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떴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봉화군청에 근무하는 청년 공무원이 사비로 직접 결제해서 만든 광고판이라는 점이 참 너무 재치 있고 스마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판 사이즈랑 지속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죠? 15초짜리 24시간 광고가 되는데 33만 원인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너도나도 그 광고판 광고 알아보다가 광고 단가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어쨌든 이걸 알아보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까지 와 이런 추진력과 실행력 정말 멋진 청년 공무원인 것 같아요. 봉화군청? 봉화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인 거죠? 이야 꽤 그 높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 봉화사과가 이렇게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과 진짜 맛있긴 하죠. 자 그리고 그 2부 첫 곡 들려드린 스트레이 키즈도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데 빌보드 200 차트에서 9연속 1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이 기록이 역대 2위 기록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1위가 비틀즈고요. 비틀즈는 거의 뭐 30몇 회 뭐 연속이라고 하고 2위가 롤링스톤스래요. 롤링스톤스하고 이번에 스트레이 키즈가 공동 2위에 등극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대단하죠. 참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한 이런 기록들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어서 참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요즘입니다. 김혜영님께서 저는 제3의 공간이 제 차예요. 요즘 어딜 가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집안에서도요. 출퇴근하며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하는 게 너무 힐링돼요. 아유 최고죠 최고. 네 차 안에서 신나게 큰 소리로 열심히 노래하시다 보면 가끔 옆차 운전자하고 눈도 마주치고 민망한 상황도 연출되지만 그런 민망한 상황이 아마 옆차에게도 큰 웃음 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아유 나도 좋고 옆차도 재밌어서 좋고 아유 언제든지 신나게 차 안에서는 크게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재진님께서 제3의 공간 저는요 방송 듣는 이 시간이요 아침부터 집중해서 듣는 시간들 매시간 즐겁게 듣고 있어요. 모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우 재진님은 그냥 라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일상을 보내시는구나. 아 그것도 좋죠. 항상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라디오잖아요.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자,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야, 연휴요? 네. 그 집에도 있었다가 사무실도 갔다가요. 그리고 어제가 이제 연휴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어제는 인천에 좀 다녀왔습니다.
0: 어, 뭐 놀러?
1: 어, 뭐 누구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업계 관계자 오늘 만날 일이 있어 잠깐 만나고 네. 이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인천 가는 거여서 네. 이제 가족 어머님을 모시고 인천 차이나타운을 한번 갔었어요.
0: 겸사겸사.
1: 겸사겸사.
0: 아, 좋네요. 예.
1: 그래서 이제 거기 인천에 아마 저희 신자분들 아시겠지만 답동성당이라고 네. 인천에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렸고 가보니까 이제 거기 외부를 이렇게 공사 중이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가려져 있긴 한데요. 답동성당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0: 아유 참 효도까지.
1: 아닙니다.
0: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또 네. 재밌는 이야기 좋은 노래들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지난주 저희가 대중음악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편곡자 김명곤님의 작업물 결과물들을 들었습니다. 네. 워낙 명곡들도 많고요, 편곡도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만든 곡 작곡으로도 유명한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명곤 선생님의 곡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편곡자의 곡 물론 이제 작곡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다가요. 이제 김명곤의 작품이 7, 80년대 조금 모아져 있었던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90년대 명곡의 어떻게 보면 곡의 완성 맞춤표를 찍는 거죠. 편곡이. 그래서 90년대 명곡의 맞춤표 조동익. 바로 이 조동익이라는 아티스트 뭐 작곡가 편곡가 또 앨범에는 베이스 연주자로 참여한 아주 뛰어난 베이스 시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조동익의 결과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첫 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조동익은 곡을 만들고 물론 이제 처음 대중음악 신에서는 이제 베이스 연주자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음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뭐 포크와 그다음 포크락 뭐 컨츄리 뭐 컨츄리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 포크 계열의 명반에는 언제나 베이스에 조동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부터 레코딩 세션맨으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이 목소리가 들어가는 자신의 앨범을 내는 건 좀 늦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90년대 중반이 돼서야 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작업을 한 지 한 거의 10년 훌쩍 넘은 기간 이후에 본인의 리더작을 처음 냈는데요. 그래서 이 1994년 조동익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첫 번째 솔로 앨범 동경이라는 음반에서요. 엄마와 성당에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네.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음악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에 듣고 왔습니다. 참 편곡의 힘이 정말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네. 가사 내용을 보면 그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그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네. 성당과 연결돼 있는 그런 따뜻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편곡이 정말 너무 몽환적이면서 약간 꿈을 꾸는 듯한 네. 그런 편곡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편곡의 힘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어머 편집장님 오늘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조동익님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엄마와 성당에 이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필 같거든요. 코로나 시기 이 노래 들으며 한강 걷던 시간들 떠오르네요. 장지혜님께서 아 어제 엄마와 답동성당 다녀오셔서 고르신 곡인가요? 네. 진짜 약간 그런 네. 이유도 있을 것 같네요. 네.
1: 뭐 먼저 그 조동익 곡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0: 아 진짜
1: 네.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편집장님도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으셨을
1: 네,
0: 것 같네요.
1: 그럼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그 예전에는 성당이 이렇게 동마다 있지 않았잖아요.
0: 네.
1: 제가 살고 있는 동하고 걸어서 한 30분을 걸어가야지 성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린 시절은 혼자 못 가니까 어머니랑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제가 혼자 걸어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 초등학교 때. 예.
0: 이지영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내 손잡고 예배하러 가는 엄마 모습이 떠올라요라고. 네. 박진경님께서 전 원래 모태가 카톨릭이 아니어서 엄마와 성당회가 아니라 엄마와 절에 갔던 기억만 가득한데요. 크크크크이라고.
1: 이런 유사한 노래가 있지 않을까요? 엄마와 절에, 엄마와 사찰에 이런 노랫말이 있는 곡도 아마 불교 쪽에서 있을 수 있겠죠.
0: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라면 편곡이 어떻게 됐을지 네. 또 살짝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네.
1: 방금 노래 속에 맞아요. 그 하나 얘기 드릴 게 이제 편곡 얘기하셨잖아요.
0: 네네.
1: 이 곡이 아마 그렇게 편곡이 좋게 들린 게 중간에 우리 이제 성가가 들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1: 주 하느님 크시도다. 라는 우리 이제 미사 시간에도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죠.
0: 맞아요. 예. 그 노래의 익숙한 노래예요. 예,
1: 그 노래 선율을 쫙 이렇게 중간에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주 부분이죠. 그 부분에 다른 연주를 하지 않고 성가곡을 넣으면서 조금 더 이제 성당에서 아니면 우리 카톨릭 신자분들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꼭 그게 신자가 아니어서 그 노래를 모르더라도 아, 이 선율을 들으면은 아,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종교적인 느낌이 전해지는 노래이기도 하죠.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조동익 선배님이 탄생시킨 명곡들 네.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조동익 얘기할 때 네. 언제나 같이 얘기되는 빠질 수 없는 아티스트 바로 장필순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조동익의 작사 작곡 편곡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뭐 혜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작업을 같이 한 아티스트 꼽으라면은 아마 이제 장필순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그 이제 그 부부의 연을 맺어서 제주에서 같이 살고 네. 계시잖아요. 장필순의 5집이죠.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타이틀곡이 있는 1997년 곡인데요. 그 곡의 타이틀곡을 골랐는데 특히 이 곡은 이 작사는 이 조동익의 동생인 조동희 씨가 만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이제 뭐 우리 이제 음악 대중음악 좋아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조동익의 형님이 조동진 선생님이죠. 조동진 네. 씨가 이제 작곡하셨지만 조동진, 조동익 그다음에 이제 막내 여동생이 조동희 있는데요. 작사곡이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조동희를 대표하는 곡 대면 가족 다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자, 그럼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자, 함께 들어보죠.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0: 네, 창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왔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에요. 공당님께서 아 창필순 아 어머어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저 곡 2018년도에 우연히 알고 계속 유튜브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양수정님께서 대중가요 명반 중에 명반이죠. 아 몽글몽글 추억 돋네요. 참 너무나 그 팬이 많은 아직도 네. 장필순 선배님은 진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티스트이신 네. 것 같아요.
1: 네.
0: 네.
1: 포크 스타일의 노래를 주로 구사하지만 이제 라이브일 때는 뭐 아주 열정적으로 락 페스티벌에서도 자신의 아주 이 약간 숨은 능력을 보여주어서 최근에 큰 무대에 올라서 공연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네.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우리 시대 위대한 음악가 조동익님이 만든 명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뭐가 또 없을까 고민하다가 퀴즈 시간을 하나 마련했어요.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퀴즈는 우리 편집장님께서 내주실 겁니다.
1: 네. 지금 편곡과 작곡가, 그다음 베이스 연주자인 조동익에게 작품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조동익이 본인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한국 대중음악의 아주 명반으로 인정받는 두 장의 작품을 내놨는데요. 바로 그

0: 이름을 맞춰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혹은 빵톡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곡도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잘못 제가 답을 말할 뻔했네요. 퀴즈를 내고 이 팀, 예, 이 조동익, 이병우가 있었던 팀은 80년대 두 장의 앨범, 84년에 1집을 내고요, 86년에 1집을 냈죠. 그래서 이 밴드가 조금 더 있었다면은 80년대 말 90년대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요. 뭐 각각 또 헤어져서 또 좋은 우리 음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 네.
1: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은 이제 작곡도 본인이 참여했던 곡인데요. 이제 세 번째는 딱 편곡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바로 김광석의 3집. 김광석의 음반도 이 조동익이 편곡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 2집에서는 몇 곡 참여하다가요. 이 3집은 제가 알기로 전체를 다 조동익이 프로듀서와 편곡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발라드 편곡이 아주 몽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귀재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제가 오늘 세 번째로 고른 김광석 3집에 실린 나의 노래는 약간 좀 락킹한 편곡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코러스 랄라랄라라 이렇게 나오는 곡이 부분이 있죠.
0: 네네.
1: 그 코러스도 있고 기존의 이 조동익의 스타일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더 재미나고 신선한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작사 작곡은 한동헌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거의 뭐 리더 역할을 하시는 아주 많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 원래 이 노래는 노래 원래 제목은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곡으로 한동헌 씨가 만들어서 발표했는데요. 이게 서울대 노래 동아리인 메아리를 통해서 소개가 됐다가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졌죠, 대중들에게.
0: 네.
1: 그러다가 노차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노차사 멤버이기도 했던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음반에 3집에 실어서 노래 앞에 나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했는데요.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주만 들어도 다 아실 만한 곡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김광석의 나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아, 김광석이 불러준 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시작 부분의 코러스를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들이 해주셨네요.
1: 네, 방금 전에 들었던 장필순, 안치환, 한동준.
0: 네.
1: 예, 그 약간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0: 아,
1: 이
0: 참.
1: 조동진 사단의 가수들이 대거 이제 참여했고,
0: 네.
1: 이 코러스를 같이 해줬던 아티스트들의 작곡, 편곡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아마
0: 네.
1: 이렇게 김광석 씨의 앨범에 우정 출연해서 보통 그 다들 친한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죠, 코러스들도.
0: 네.
1: 가수들이. 전혀 이제 뭐 몰랐던 분들이 와서 하기보다는
0: 그쵸.
1: 또 요쪽에 조동진 네, 이런 영향하에 있었던 아티스트들은 거의 뭐 형제들처럼 이렇게 지냈던 것 같더라고요. 네,
0: 맞아요.
1: 하나 기획이라고 하죠. 네.
0: 그렇게 그 어떤 사단이라고 부를 수
1: 네.
0: 있는 같은 기획사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약간 품앗이 하듯이
1: 네네.
0: 누가 녹음한다 그러면 가서 뭐 코러스도 좀 해주고 막 이런 그게
1: 맞아요.
0: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 가수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속사의 다른 동료 가수들이 많지 않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코러스는 전문 코러스 하시는 분들이
1: 그렇죠. 네.
0: 오셔서 해주시는
1: 네.
0: 경우가 많았죠. 저 같은
1: 맞아요.
0: 경우는. 그래서 약간 이 김광석 선배님의 이곡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전설이 된 아티스트들이 함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
1: 약간
0: 되게 부럽기도 하고.
1: 부러움에
0: 예.
1: 있으실 것 같아요.
0: 근데 저도 또제그 EOS 데뷔
1: 네.
0: 앨범에는 뭐 엄청난 분들이 코러스를 해주고 계시죠. 뭐 신해철 씨,
1: 다 이제
0: 이승철
1: 그그
0: 씨,
1: 사단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0: 장혜진 씨,
1: 예.
0: 막 이런 분들이 예, 코러스 해주셨던 저 데뷔 앨범이거든요.
1: 쫑디
0: 말도 안
1: 사단이라고.
0: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을 타고났던
1: 네.
0: 그런 가수였습니다. 참. 자, 많은 분들이 오늘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세요.
1: 네.
0: 저 오늘 퀴즈는 조동익 선배님이 이병우 씨와 함께 결성했던 팀명을 맞춰주시는 거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1137님께서 또 이런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셨어요. 정답 조동아리. 네, 아니 우리 1137님 이 재밌는 오답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도 한번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는 거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아니에요. 1137님 좋아하지 마시고요. 오늘까지는 그냥 정답자들에게 선정을 해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퀴즈 시간엔 좀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답도 정답을 알아야 오답을 보낼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9177님께서 정답은 어떤 날? 밴드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오늘 내용과 분위기가 유난히 좋네요. 해주셨고요. 6556님께서도 정답 어떤 날? 조동익님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시간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있었네요. 음악 천재였네요. 2846님께서 새로운 퀴즈 코너 너무 좋은데요. 막 도전 정신이 생기면서 귀 쫑긋하게 돼요. 이렇게 몰아들으니 조동익님 분위기를 알것 같아요. 편안한 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혜님께서 어떤 날 저의 애정하는 음반들 고3 때 정말 위로받던 어떤 날이었어요. 동경은 대학 때 혼자 자취할 때도 아빠가 물려주신 전축에 늘 걸리던 음반이었고요. 아, 그립다. 아유, 정말 이 조동익 선배님과 그리고 어떤 날과 추억을 공유하는 분들이
1: 네,
0: 정말 많네요.
1: 맞습니다. 그
0: 네.
1: 뭐 80년대 뭐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녔던 분들 어떤 날이 84년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때 우리 대중음악을 좋아하셨고 이렇게 막 TV에 나오는 아티스트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숨은 명곡들을 만들어내고
0: 아.
1: 우리의 감정을 잘 보듬어주고 위로해
0: 네.
1: 주었던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0: 그럼요.
1: 네.
0: 그 뭐 후배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어떤 나를 가장 존경하고 네,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로 손꼽는 아티스트가 맞습니다. 바로 어떤 날이죠. 자, 퀴즈 정답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오늘 방송 그 말미에 네. 끄트머리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이 조동익의 편곡은 이제 본인의 음반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앨범의 편곡보다는 다른 가수들 후배 가수들의 작품이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안치환, 한동준, 김광석 이런 아티스트의 앨범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조동익의 편곡을 알 수 있는 바로 본인이 작사 작곡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없는 작품들인데요. 바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기념 음반이 되겠습니다. 유재하 기념 음악경연대회는 1989년에 아마 1회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조규찬 씨의 무지개가 이제 1회 때 이제 1등상을 받으면서 알려졌죠. 그런데
0: 네.
1: 그 노래는 조동 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들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0: 네.
1: 본인이 부를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 연주까지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죠.
0: 네.
1: 그런데 곡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대에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든 악기 하나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사운드가 빈약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 음반 낼 때는 꼭 베테랑 편곡자들이 붙어서 좋은 작품을 하는데요. 그 편곡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조동익입니다.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서
0: 네.
1: 이제 1, 2등, 3등 상들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기념음반에 조동익의 편곡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조규찬의 1회 수상곡 무지개도 조동익의 작품입니다. 편곡이.
0: 네.
1: 그래서 앞서 들었던 엄마와 성당회와 약간 유사한 느낌의 이 조규찬의 무지개 편곡 들으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기념문반에서 고른 곡은 오소영이 부른 가을에는 이 가을에 또 아는 분만 골라서 듣는 가을 명곡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1994년 제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0: 네.
1: 당연히 이제 오소영 씨가 작사 작곡 노래를 다 했고요. 편곡은 조동익의 작품입니다. 여기 하나 또 알고 계시면 좋을게요. 이 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0: 네.
1: 여기에서 배출된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방시혁 씨.
0: 네,
1: 방시혁 씨가 여기서 같은 동상을 받았어요.
0: 네.
1: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곡가로도 하고 또 박진영 씨와 만나서 히트곡들을 이제 막 양산을 하게 되죠. 그 시작이 바로 94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였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소영의 가을에는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오소영의 가을에는 듣고 왔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조동익님은 다재다능하신 듯이라고.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시네요. 지금은 뭘 하시려나 이런 명반 남겨두시고 이 오소영님의 네. 노래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양수정님께서 오늘은 정말 김광현 편집장님 표 플리를 만들어야겠어요. 아직 안 만드셨어요? 아니 진작에 만드셨어야지. 아유 참네. 진짜 좋은 노래들만 소개시켜 주시는데 꼭 만드세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난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후배 뮤지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분으로 손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동익님이 만든 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곡은 또 다른 조동익의 편곡을 만날 수 있는 김장훈의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김장훈의 1집 1991년에 나온 늘 우리 사이엔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뭐 나와 같다면과 뭐 여러 가지 히트곡들이 있지만 그 1집에 제가 약간 아껴 듣는 숨은 명곡이 바로 이 늘 우리 사이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조동익이 작사, 작곡, 편곡 모두 맡아서 해주었던 작품입니다. 김장훈 씨 1집은 실은 당시에 나왔을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한참 거의 한 7, 8년 지나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김장훈의 목소리를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동익 사단의 신인 가수 형태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네. 아마 조동익 씨가 모든 키를 쥐고 앨범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현식과 비슷한 목소리로 처음에 소개가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약간 이런 예술적인 약간 번뜩이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유머로 발차기를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김장훈 씨가 요새 모창을 많이 하는 가수로 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희화된 면이 있지만 네.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이고요. 네. 저도 라이브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봤는데요. 이제 그 에너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꽤 나이가 되셨지만 진짜 지금도 20, 30대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와 체력을 보여주는 가수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아유 김장훈 씨는 뭐 음악 생활하시면서 좋은 일을 너무 맞아요.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그걸로 제일 유명한 네. 아티스트죠.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김장훈의 늘 우리 사이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2093님 그리고 6566님이십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 오늘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자 내일 저녁도 7시에 음작품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새신랑 수녀입니다. 어제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조금 긴 연휴 잘들 보내셨죠? 예, 그런데 공휴일만 대체 가능한 게 아니지 싶었어요. 내가 하는 일도 식사도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에겐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 오솔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네, 까리타스 수녀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나 듣고 왔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또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이미 아닐까 싶어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뭐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AI가 웬만한 일들을 대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나 힘들 때 누군가의 곁을 지켜준 내 마음까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아들, 딸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엄마, 아빠잖아요. 그 삶만큼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삶이니까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 분명히 있지 싶은데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웹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소중한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을 벌써 막 길게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7님, 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듯 하네요. 어제 쉬어서 그럴까요? 예, 눈부신 햇살과 흰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네요. 네, 어제 내린 비로 경상도에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안타깝네요. 세상을 떠나신 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무너진 시설물들이 빨리 정리되길 바래요. 수녀님, 저희 송촌동 본당 이유경 발레리아 수녀님께서 첫 서원 20주년으로 베트남으로 사도직 현장 체험을 어제 떠나셨는데요.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네요. 그러게요. 남쪽에 정말 거제 지역이죠. 거제도. 눈이가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예, 아파트의 그 1층 부분에 사시던 분인데, 형제분인 것 같아요. 겨우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예,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침수가 돼서, 정말 피해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또 합심해서 빨리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서 기도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일손을 도우러, 네, 주말에는 좀 가서 돕는 일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경 발레리아 수녀님. 와, 베트남으로 또 이렇게 사도직 현장 체험도 떠나시는군요. 그곳에 수녀원 어떤 분원 같은 게 있나요? 와, 가서 체험 잘하고 오시길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면서, 날씨가 더운데 거기도 더운 나라니까 건강하게 잘 체험하고 오시길 기도합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예, 저는 지난 연휴 원주의 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참례한 뒤에 고향에 가서 행복한 시간도 보내오고, 예, 아름다운 바다도 만나고 오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요. 옆자리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시는 도미니코 회의 한 수녀님이 앉으셨어요. 묵주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자라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셨네요. 저도 수녀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도로 이어져 있음을 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대체될 수 없는 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와, 너무 좋은 체험을 하셨어요. 네, 최보병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또 이렇게 바다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요. 아름다운 바다 모습. 여름 맞아서 삭발까지 하셨다고요. 더운데 뭐
확확 밀어버리면 너무 좋죠. 예, 이제 또 좀 있으면 찬바람 부니까 얼른 머리가 길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이렇게 또 도미니크 수녀님 만나셔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 가시는 수녀님 만나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 수녀님도 얼마나 고맙고 기쁘셨을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무엘 형제님은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고 또 그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선한 사무엘 형제님 고맙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효석 허규 노래입니다. 위로.

김효석, 허규의 노래로 위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안경근 스테파노 형제님, 네, 오셨네요. 화요일 오후, 예,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녀 헬레나 황후 축일입니다. 수서동 성당, 세곡동 성당, 대치동 성당 헬레나 자매님들의 영명축일 축하드리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명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헬레나 성녀 축일인데요. 저희 수녀원에도 헬레나 성녀 네, 축일 맞으시는 수녀님들이 몇 분 계세요. 최헬레나 수녀님, 유경숙 헬레나 수녀님, 뭐 또 저희 동생 여동생도 헬레나네요. 아침에 정말 기도 많이들 하고 박수도 쳐드리고 그랬는데요. 뭐 세성당, 수서성당, 세곡성당, 대치동성당, 헬레나 자매들이 뭐 무척 많은 것 같은데 다 기억하고 계시나 봐요. 예, 이렇게 두루두루 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방송 중에 듣고 계시는 헬레나 자매님들 정말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기혁 형제님께서 어제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들 바오로가 오솔길 출석해서 사연 보냈다고 하네요. 아직도 언어 교육받고 있는데 보낸 글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죄송하게 되었네요. 오늘 여기 계양 날씨는 산책하는데 구름도 끼어서 좋아서 오솔길 가족 만나러 출석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제 하늘이 바오로가 또 출석해서 사연까지 보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정말 정성우 그 비올리스트 그 방송은 녹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실방송 여러분들의 문자를 읽어드리지는 못했고 제가 네 빵톡으로 들어갔어. 그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올린 사연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 그게 바로 바오로가 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조금 있었는데 누구지? 하고 했었는데 정말 바오로였네요. 아이고 바오로가 오늘도 듣고 있나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바오로. 예,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자 언젠가 한번 또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계양에도 날씨가 좋죠. 오늘도 참 좋은 날씨인데요. 바람이 이제 더 선선하고 아름다운 날씨가 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나님, 네 요즘은 몸이 많이 좋아져서 피아노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묵상곡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 정도까지요. 와 기도가 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에요. 네 피아노까지 연습할 만큼 네 자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니 축하드리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베드로님 네 헬레나 축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엄청 많아요. 헬레나 축일 맞으신 분들이 저희 동기 수녀님 중에도 박헬레나 수녀님이라고 있는데 벌써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헬레나 성녀 손붙잡고 오늘을 잘 지낼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도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아침 미사 때 기억을 했답니다. 예, 8293님. 수녀님, 지난 주말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성당 아시는 분 형제님께서 휴가 가셔서 낚시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를 하셨어요. 주일 아침에 사고 나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도 잘 챙겨주셨거든요. 심원 형제님, 하늘에서 건강하시길. 어머나.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추락사라고 하면 낚시를 하시다 헛발 디뎌서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저수지였을까요? 추락사를 할 만큼이면 바다 낚시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정말 슬프네요. 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사고.

돌아가셨으니 온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슬플까요? 정말 기도 중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형제님이십니다. 주님, 시몬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네.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사피엔자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입니다.

수녀님, 기도의 오솔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하느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시고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 얼굴을 익혀뒀던 자매님께서 여섯 분께 장기를 기증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뇌전증을 앓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호흡이 불안정해지며 뇌사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평소 나처럼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자매님의 뜻에 뇌전증 환우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는 가족분들께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께서는 수십 년간 그 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들을 견뎌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품어 오셨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떠나셨습니다. 자매님의 삶을 존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하느님 곁으로 돌아간 자매님을 더욱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매님과 가족들의 바람처럼 뇌전증이란 병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정확한 정보와 바른 의식이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녀님, 기도의 오솔길 가족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인 사피엔시아 올림.

네, 안녕하세요. 이 사피엔사 자매님 참 따뜻하고 네, 깊은 기도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전에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시던 자매님, 뇌전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네, 나처럼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자매님의 삶이 참 마음에 오래 남네요. 제가 뇌전증도 좀 알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간질병이더라고요. 네. 특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정말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섯 분에게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눠줬다는 얘기 그리고 뇌전증 환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걸 정말 또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장기 기증 새 생명으로 또 태어나는 분들 너무나 고맙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숭고한 마음까지 듭니다. 한 사람의 삶이 평소에는 정말 고통스럽게 지냈지만, 예, 마지막을 만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족분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맙고요. 사랑하는 딸, 또 사랑하는 자매를 떠내보내는 예, 슬픔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게 무엇보다도 참 고맙고 마음이 뭉클합니다. 예, 이 자매님이야말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랑을 보여주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자매님은 이제 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남긴 뜻대로 내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분의 예,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삶 속에서 계속 예,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뇌전증을 비롯해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편견과 오해 때문에 정말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하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사피엔자 자매님의 따뜻한 기도를 통해 하늘나라로 떠난 자매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나누어준 그분을 주님의 품에 받아 주소서. 그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소서. 또한 뇌전증을 비롯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함께 하게 해 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사피엔사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두 곡인데요. 예, 먼저 뭐 힐더 월드를 해주셨는데 이건 마지막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사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저는 이런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네 옮겨주시면 문자로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올려주신 문자 꽤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8783님, 오늘 기도를 시청하신 사피엔자 자매님의 기도 지향처럼 많은 걸 나눠주고 떠나신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또한 장애를 불편함이 아닌 함께함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주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시몬 형제님에게도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빛이 함께하기를 또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식을 다 많이 나눠주고 가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거죠. 근데 가족들도 동의를 해주셨으니 그렇게 됐겠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또 이렇게 갑작스러워 지난 주일날 또 주님 품으로 가신 시몬 형제님 이렇게 실족사로 아이고 주님께서 네, 꼭 품 안에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다 보면 좀 낚시라는 것도 참 위험한 거네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밤낚시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기억, 예, 홀로 남은 곰님. 오늘은 또 재미나게 표현하셨네요. 하늘나라로 떠난 자매님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그렇죠. 헛되지가 않죠. 주님은 꼭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아마도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정말 고마운 자매의 마음을 정말 다 주님께서 영접하셨겠지 싶습니다. 유한을 채칠리아님, 네. 뇌전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시고, 예, 여섯 분에게 장기 기증하시고, 하느님의 품으로 가신 사랑하는 자매님, 네, 정말 사랑의 자매님이시죠. 네, 그리고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빈다고 하셨네요. 아멘, 네.

없으니 다 나눠주고 간다. 아,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마음이 쉽지는 않은데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 아름다운 사연과 또 기도해 주신 이지인 사피인자 자매님 고맙습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빕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2037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예, 문자를 보내셔서 예, 따로 나, 이게 따로따로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예, 같은 표현이었어서 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오솔길로 불러주시고 저마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 삶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저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을 건네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의 곁을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건넨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저희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마음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히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구환이 불렀습니다. 사랑하여라.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을 보겠습니다. 1417님, 네, 수녀님, 어제 정성우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이야기 참 따뜻했어요. 인복과 먹복이 많으시다면서 하시는 말씀 듣고 겸손한 마음과 스스로 복을 지어가신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특집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WYD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올라를 연주하시는 정성우 형제님 이야기를 어제 들었었죠. 그분이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 수녀원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예, 알로시오 그 시설에서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수녀님이 어머니가 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밝게 잘 자랐고 또 음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잠시 한국에 나온 사이에 저희 오솔길 가족을 위해서 또 짬을 내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했었습니다. 특집 잘 들어주셨다니 정말 고맙고 예, 우리 정성우 프란치스코 형제님에서 항구한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연주의 활동을 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3635님, 네,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찬바람이 솔솔 부니 이제 살았다 싶네요. 그 말씀 너무 재미나네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네, 가마솥같이 펄펄 끓는 무더위를 무사히 지내온 건 간절한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이면 더위를 너무 타서 거의 초죽음이라 지난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더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생미사 봉헌도 자주하고 사연도 보냈거든요. 아이고 재밌어라. 생미사 봉헌까지요. 더위 잘 보내달라고. 근데 하느님이 참 우리 견디게 아주 그냥 단련을 주려고 더위를 옴팡지게 이번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땀바가지를 정말 많이 흘렸네요. 저도 뭐 그렇고 저희 수녀들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지냈는데요. 그래도 다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선선한 날만 이게 오겠는데요. 뭐 태풍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재밌네요. 네. 1573님, 네. 오랜만이에요. 아내가 작년 4월 중순에 좌측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맸었는데 지금은 재활하면서 재활을 하시는군요. 지팡이에 의지해 혼자 조금씩 걷고 오른쪽 팔도 열심히 재활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늘이 캄캄하고 막막했어요. 아직 저의 돌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있음을 그분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계시네요. 네, 1573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곁에서 네, 해드려야 되는 일을 잘 견뎌내면서 지나왔습니다. 이제 극복하시고 더 좋은 날만 있으리라 믿으면서 예,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과 이어지면서 택배 업무 종사자들이 모처럼 연속해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모든 택배사가 쉬는 건 아니고 업체나 배송 방식에 따라 운영 여부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묵묵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번 연휴가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휴일은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쉼은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모든 택배 노동자분들이 마음 놓고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대체 될 수가 없는 소중한 정말 존재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어려움과 문제들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커지길 기도하면서 끝곡으로 포르테 니 꽈뚜로가 부르는 힐 더 월드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구원받기는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들려온 주님의 말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라고 하시던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늘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며 시대에 동떨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사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지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소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삶.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모두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를 계속 품고 되뇌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만으로 하느님께서는 충분히 낙타 앞의 바늘구멍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을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느님만의 가치는 낮고 느리고 좁고 힘든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사이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면 늘 술이 함께 했다는데요. 그중 한 명이 술을 끊으면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만남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친구는 우리가 결국 술 때문에 만난 사이였나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던 거였고 이제는 술잔 대신 차를 앞에 두고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관계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달라진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요? 혹시 요즘 누군가와 조금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면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이 바뀐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황가람의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는 친구라는 존재가 되게 쉽게 만나고 자주 만나고 우리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친구라는 존재는 정말로 자주 보고 언제나 함께하는 게 친구였는데요. 시간이 좀더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언제나 자주 보는 게 친구가 아니라 오랜만에 봐도 괜찮은 게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만에 만나도, 뭐 2년 만에 만나도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친구인 것 같아요. 가끔은 정말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번 만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쉽죠. 우리가 정말로 더 자주 보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런 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정말 친구인 것 같아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상을 같이 하는 거는 가족이고 우리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또 걸어가게 하는 게 친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쵸. 예전에는 늘 함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서운해질 때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닌지, 혹시 나만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사람 계속 변하죠.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예전에 술한 잔이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였다면, 또차한 잔이, 또 대화가 가끔 보는 그 자리가 또 우리를 대신하기도 해요. 함께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혹시 주변에 예전과 조금 달라진 관계가 있다면 멀어진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리쌍 정인의 변해가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1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직장 상사는 사내 커플로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상사의 아내분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부서는 다르지만 팀원들 대부분 그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사의 아내분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팀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본인만 몰랐다는 사실에 속은 기분이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다 털어버리기로 했다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따르라는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내오신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딱 봐도 불륜이든 뭐든 무언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당사자인 상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혼자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갑자기 저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큰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인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사의 아내에게서 민감한 연락을 받았고 비밀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가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오곤 해요. 진짜로 밝혀지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진짜건 아니건 누군가의 사적인 삶이 가십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쉽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이나 피해가 있다면 때로는 덮어서는 안 되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상상으로 채워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관리하는 어떤 단체 안에서도 사실은 그분에 대한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무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건가 물론 저도 되게 고민이 됐던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아직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자 한 통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불륜이 있었던 걸까? 다른 팀원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자꾸 머릿속에서 그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긴 한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는 그런 문자를 보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부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일까지 사연자님의 책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동료들에게 문자 의미를 묻거나 상사에게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모른다는 사실 그대로 두는 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것을 뭔가 알아내려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거기 안에는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지거든요. 지금 그냥 나는 모르는 채로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추가로 연락이 온다면 개인적인 부부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회사 안에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달라고 뭔가 보호 장치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잘못이나 피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가십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문자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전하지 않고 추가 연락이 온다면 개인적인 일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짧게 전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적인 일에 관해서 내가 어떤 관여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알고자 하고 무언가를 파보고 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찝찝함만 남고 그게 좋은 결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모르는 것도 때로는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만약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도 해보면서 나의 사적인 일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퍼지지 않기를 바라듯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존중을 건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토토의 Hold the Line.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925님, 협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이는 행사 같은 걸 종종 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네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정해져 있고 노쇼는 늘 존재하며 한두 명의 사람 덕분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 성당 사제로 산다는 것도 비슷할까요? 네,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딜 가나 그 퍼센트의 비율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너무나 좋은 사람들 덕분에 참 보람을 느끼고 일할 맛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퍼센트로는 있으면 안 좋겠는데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참 그게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이면 일정 부분은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그 불만에만 계속 해당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 여기에는 감사할 일도 없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사실 무언가를 운영하고 무언가 사람의 단체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참 그러한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또 좋은 일도 더 많이 보면서 함께 우리가 더 그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7032님, 맞벌이로 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는데 자꾸 도우미가 저희 집 CCTV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 감시하냐고 할까봐 벼르고만 있네요. 그땐 신청합니다. 아, CCTV 사각지대,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CCTV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분에 업무에 관해서 CCTV 바깥에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이랑 관련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어떤 고용하는 어떤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어떤 규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규정 안에서 내가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9902님, 동료들이 여름 휴가다 뭐다 해서 정말 활발히 연차를 쓰는데요. 제 후임이 자기 이번에 꼭 유럽에 가고 싶다고, 휴가 길게 쓰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해서 다녀오라고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실 텐데요. 나도 가고 이 친구도 가고 그렇게 서로 휴가를 쓰면 좋겠는데 이게 또 누군가가 빠지면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힘든 그 과정을 겪게 되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좋으면, 경제가 좋으면 사실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시대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프랑스나 멕시코 같은 데서 집에서 파티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오늘은 얘가 시끄럽고 언젠가는 내가 또 시끄러울 거니까 어떤 그런 똘레랑스, 관용의 어떤 정신이 있다는 게 갑자기 문득 떠오르네요.
여름 잘 쉬시면서 또 많은 일들 잘 처리해내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샵10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슈프림 팀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씨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올게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과일을 사다 주려고 합니다. 4633님, 저희 사무실은 비교적 더운 편입니다. 더위를 잘 타는 저를 위해 후배가 탁상용 선풍기를 사줬습니다.

3507님,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귀찮은 일이 생겼구나 자책하고 있었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지갑 안에 끼워둔 제 명함을 보시곤 사무실로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몇회 새기도 하지만 희생이나 선행을 새기도 하죠. 선행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이 아닐 때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발자국만 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쉽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느꼈던 이 감사함의 마음, 우리 역시 그렇게 또 감사함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안에 그렇게 작은 사랑으로 또 이 세상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VOS의 큰일이다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1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의 전 여친을 보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전 연인과의 추억들이 저와의 시간 속에도 스며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전 연인 이야기를 꺼내며 남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말았고 남친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 저를 대체품처럼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동안 숨겨왔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다 털어놨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게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으로 비친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 곁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친은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이라는데 제가 곁에 있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이별을 말해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차라리 먼저 이별을 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연인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완벽한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불안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겠죠. 전 여자친구를 직접 보고 난 뒤 사연자님의 마음 안에 불안이 크게 시작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해도 믿기 어렵고 그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남자친구의 마음까지 의심하게 됐죠.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과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범죄자만 아니면 사실 크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마음속에 불안이 커져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사람인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인가? 또 전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곤 합니다. 하지만 비가 세차게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서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두 사람이 세찬 비를 만난 것은 분명한데요. 사연자님이 불안이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남자친구 역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애라는 것은 어쩌면 두 사람이 하나의 우산을 함께 쓰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우산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면 다른 사람의 어깨가 적게 되고 서로의 걸음이 다르면 함께 걷는 일이 불편해지겠죠. 그래도 상대방이 적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우산의 방향을 다시 고쳐잡을 수 있어요. 내 어깨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어깨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인 거죠.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떠나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상대방의 선택을 내가 대신 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별이 아니라 내 불안으로 남자친구의 진심을 의심하고 상처 주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이 만든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어디에서 적고 있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산의 방향을 조금씩 고쳐잡는 관계가 아닐까요? 나 혼자 우산 쓰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닌 우리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거죠. 오늘의 미션은 이별을 말하는 대신 남자친구와 잠시 걸으며 미안하다는 마음과 앞으로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양파, 이보람, 소연의 알아요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의 소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We still care. You'd be there. I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through our doubts and frustrations, in my violence, in my turbulence, through my fear.
1: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교구장인 로버트 베런 주교는요,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의 네 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기도할 준비 되셨나요? 항상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 다음에 원칙에 따라 기도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청원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기도문 외우는 이런 구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묵주 기도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주모경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그냥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손희송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술 기도를 하는 것이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묵상도 할수 있고 더 깊게 관상도 할수 있고 다른 기도들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또이 베런 주교님께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알려주셨네요. 잘하고 계시겠죠, 뭐. 예.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의 기도 이야기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성가도 노래로 하는 기도잖아요. 요런 성가도 신청해 주시면 골라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비루스의 웃음을 주님께 듣고요. 이어서 토부의 주신애까지 듣고 올게요.

주님,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은 물론 일상을 잃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구호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상을 당한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어려움에 놓인 콜롬비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어서 성밴드의 오 주여 크신 위로여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콜롬비아 지진 피해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2678님이 요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위해 사연 보내봐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시면서 황소리의 임마누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힘들 때 또 큰 위로가 되는 성가죠. 황소리의 임마누엘 2678님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아버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황소리의 임마누엘이어서 이노주사 아버지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헬레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죠. 늦은 나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종한 뒤에는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그리스도교를 널리 전하고자 애썼는데요.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레오, 성녀 율리안나 등 17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등 중창단의 로고스 찬가 듣고요. 이어서 PIV 말씀과 함께 듣고 올게요.

갓등 중창단의 로고스 찬가에 이어서 PIV 말씀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 들려줍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자들처럼 하늘나라 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믿으면서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머물러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주님만의 섬길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CPBC FM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

0: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9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글라렛 선교수도회 최지훈 스테파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입니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뜰 앞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 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0: 덥서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0: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0: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0: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0: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는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때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오늘 복음 말씀은 선한 포도밭 주인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는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사려는 밭 임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지닌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과 신앙을 주체로서 사는 포도밭 주인이라는 정체성과 삶과 신앙의 여정인 포도밭에서 열매를 맺도록 고용된 일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과 삶이라는 포도밭의 고용주이며 고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정체성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관계성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관계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갈등하는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건 역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이 지닌 두 정체성의 의미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와 친교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자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밭의 임자가 일꾼들을 고용할 때 다양한 시간에 일꾼들을 고용하며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노동시간과 똑같은 임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친교라는 그 본질적인 계약을 인식하고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맺은 이 본질적인 계약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전 시간대에 고용된 포도밭 일꾼들의 모습을 지니면서 삶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지닌 우리들에게는 포도밭에 새벽이든 오전 9시든 12시든 오후 3시든 5시든 어느 시간대에 고용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포도밭에 고용된 일꾼으로서 주인과 맺은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 계약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지닌 정체성과 포도밭 계약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라 계약과 노동의 의미를 알기에 매일의 삶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인과 맺은 계약 그리고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노동에 더 가치와 의미를 두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은 희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하루의 의미는 시기와 불평, 불만의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노동으로서 주님을 찬미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걷고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우리 주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권의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0: 영화롭게 하시고 나아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성사로 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작교를 건너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 너무 짧고 소중하기만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견우와 직녀의 삶에 자신을 빗대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한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다정한 하루로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9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가등 중창단과 김태진 신부의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 띄워드렸어요. 오늘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이죠. 네. 음력으로 7월 7석인데 이날 꼭 이렇게 비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일기예보 보니까 특히 지금 서울은 비 소식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견우랑 직녀의 이런 전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7월 7석에는 비가 내리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우리 그대 평화 가족들도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운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계획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겠습니다. 번호 알고 계시죠? 문자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고요. 1053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입니다. 네,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 음반을 새로 발매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곡 골라봤습니다. 온땅 위의 노래가 아론 밴드의 버전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랑의 날개의 소명까지 듣고 올게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 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박하얀, 에우세비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은 에우세비아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어보면 어느 순간 바람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아직 여름인데 그 안에 벌써 다음 계절의 기척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책이 생각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가만히 맞고 있으면 어딘가에 오래 앉아 책한 권을 천천히 읽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 몇 번이고 읽었던 책, 한 문장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책, 어느 날 문득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빨간 머리 앤을 떠올렸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하고 불렀던

불렀던 그 노래도 함께요.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있고 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무엇보다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아이. 오래 지나고 보니 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앤에게는 평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연못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이고 길과 나무와 꽃에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름 하나 붙였을 뿐인데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갑자기 다른 얼굴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늦여름도 조금 그렇습니다. 나무는 아직 초록이고 매미도 여전히 울고 있지만 조금 오래 바라보면 아침 공기의 냄새와 길어진 그림자, 나뭇잎을 스치는 저녁바람이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밤에는 찌릭찌릭 풀벌레 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계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에 먼저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앤이라면 이런 작은 변화를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늦여름의 바람에도 이름을 붙이고 조금 빨리 찾아온 저녁에도 근사한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상상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걸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다 읽고 책장을 덮은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계절, 어느 풍경에서 문득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어린 날 만났던 빨간 머리 앤이 한참 뒤 늦여름의 바람 속에서 지금 문득 다시 떠오른 것처럼요. 빨간 머리 앤의 마지막 장 제목은 길의 모퉁이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퀸스 학교를 떠날 때만 해도 앞으로의 삶이 멀리까지 보이는 고든 길처럼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앤의 계획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곧게 뻗어 있다고 생각했던 길에 갑자기 모퉁이가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앤은 모퉁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앤은 그 모퉁이 자체에도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상상하는 겁니다. 앞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막막함으로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풍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억지로 믿는 마음이라기보다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에게도 상상할 자리를 조금 남겨두는 마음. 몇 걸음 더 가야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걸어가 보는 것. 8월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에 좋은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가을이 온 것도 아닌 시간. 다음 계절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서늘해진 아침으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책 한 권을 펼치고 싶어진 마음으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장을 넘기고 다음 모퉁이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잠시 앤의 눈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익숙한 것을 조금 오래 바라보고 평범한 것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면서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날들을 향해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천천히 다음 모퉁이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 깃는 두레박 박하얀 에우세비아 작곡가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은요. Picking Up a Girl인데요. 그 앤, 빨간 머리 앤 드라마 시리즈의 OST에 있는 곡입니다. 빨간 머리 앤 어렸을 때 보셨죠? 저도 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보셨다 그러고요.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명작이죠. 요게 이제 또 미국 드라마 미드로도 나와가지고 저희 아이들과도 함께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막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한테는 항상 빨간 머리 앤과 다이애나의 그 우정도 있었고 마릴린 할머니 매튜 아저씨인가요? 네. 진짜 감동적인 내용이잖아요. 고아인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입양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네, 노래로도 함께 들었습니다. 데이비데이 님이 슬디 저는 제 방 듣다 잘게요. 평안한 밤 되세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희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침 6시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에도 재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혹시 아침에 놓치신 분들 밤에 잠이 안 오시면 1시에 틀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데이비데이 님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셨나요? 5687님은 찬미예수님 연휴 사흘간 희망의 순례로 철원의 김화성당, 화천의 만산교우촌, 원주의 서지교우촌 등 순례 후에 토마토 축제에 함께하려고요. 토마토 축제가 있나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박우곤의 꽃 한 송이 신청해요. 연휴 사흘간이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었으니까 이제 돌아오셨겠네요.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또 토마토 축제는 어떠셨는지 후기도 듣고 싶어요. 신청곡도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마르코 알콩달콩님은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이에요 하시면서 어제 보내주셨어요. 아들 미카엘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랜 침상 생활로 걷지 못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주님 은총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걷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카엘을 걷게 하기 위해 오늘도 병원에서 아들 재활에 힘쓰고 있는 아내 아네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하지만 우리 미카엘이 또 힘을 내서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걸을 수 있다는 희망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해 주셔서요. 요 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5687님이 신청하신 박우곤의 꽃 한 송이 듣고요. 이어서 아니에스 자매님께 석소영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어요. 박우곤의 꽃향송이 이어서 들으신 곡 석소연의 목소리였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한 웨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자였던 그는 노르망디 지역을 뒤덮은 전염병이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걸 시작으로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사제 양성을 위한 예수와 마리아 회를 창설했고 예수 성신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루도비코, 또성 식스토 3세 등 18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액션송

네, 액션 송 3집에서 주님뿐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옛다의 여디드야였는데요. 옛다 처음 들어본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 창작생활 성가제에서 미숑 빠숑으로 데뷔했던 팀이 이제 그 멤버들이 옛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곡 말고도 또 신곡이 나왔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저도 조만간 또 신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복음은 도착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소작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등을 두지 않는 주인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야속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이 비유는 주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차고 넘칠 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큰 사랑 느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까리따스 수녀애가 부르는 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한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복음에 따르면 그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고 정오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할 사람들을 구해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저녁때가 되자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저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지요. 이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맨 나중에 온 처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지만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사실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일과 그에 맞는 임금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사람이시오. 이른 아침부터 불려갔던 이들도 오후 5시에 불려간 이들도 할 일과 그에 맞는 임금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죠. 다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러나 나의 욕심이 들어가 이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더 받아야 할 것만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알아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께 받는 은총을 가리는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버려보았으면 합니다.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이런 제목에 눈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 살찌지 않는 방법,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괜히 마음이 훅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살면서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는다는 걸요.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하게 되고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 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죠. 어쩌면 인생이 그래서 재미난 게 아닐까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뜻밖의 웃음도 만나고 새로운 길도 발견하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절대라는 말 대신 어떤 가능성을 만나게 될까 하고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샵 잘 됐어. 이 노래로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다짐 많이들 하죠. 오늘부터는 절대 스마트폰 보지 않고 꼭 일찍 잘 거야.
1: 복디 머릿속에 들어갔나 봐요, 작가님이.
0: 복디가 실제 오늘 아침에 막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절대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고 일찍 자자. 중간에 깨서 스마트폰 보지 말자.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아이, 찔려라. 또 앞으로는 절대 충동구매하지 않을 거야. 막 과소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 다짐들을 하죠. 하지만 절대라는 이 두 글자와는 다르게 나도 모르게 혹은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절대라는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굳이 뭐 절대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나를 가두지 않고 좀 유연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절대 붙이지 말기. 절대 붙이지 말기. 절대. 절대 절대 붙이지 말기. 이동우님. 아침에 타방송을 청취할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이 절대라는 말 붙여도 되나요? 아, 혹시라도 다른 채널, 다른 주파수 돌리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 절대 믿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현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빵톡 출첵하고 행여와 청취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상현님.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을 여는 아침마다 들어와 주세요. 출첵도 환영합니다. 김정배님, 오늘은 습도가 높아서 땀이 쭉쭉 흐릅니다. 짜증도 늘 텐데 모두들 충전 잘 하시고 하루를 이겨내자고요. 복디 그리고 복인님들 파이팅! 그쵸, 오늘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도 흐려가지고 수도권 지역은 날도 흐려요. 막 당장이라도 뭔가가 쏟아질 것 같고 해가 난 거야 안 난 거야 싶을 정도로 좀 잔뜩 흐린 하늘로 오늘 아침 출발하고 있는데요. 얼른 날씨 전해드려야 되겠죠. 1부에서는 복디의 복해 수진이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 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라는 말 붙이지 말고. 아, 어때? 또 우리끼린데 절대라는 말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짐. 아, 오늘은 절대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아야지. 오늘은 절대 야식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런 다짐들 다 힘내볼 진이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간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샵 1053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수시로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선물도 많이 드리거든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선물이 많아요. 끝까지 2시간 동안 잘 들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은 노래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같이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임삼공사 KT 제공입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에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수도권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에서는 밤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2도, 광주 25도, 대구 26.5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구는 32도, 대전과 광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전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후텁지근한 가운데 곳곳에 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다시 기세를 올린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에도 꽤나 후텁지근했고요. 지금도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더위 대비한 옷차림으로 잘 준비하고 나오셔야겠어요. 저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는 일, 날씨를 확인합니다. 제 옷차림, 출근길 옷차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시간 날씨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기들은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기지개? 스트레칭을 쫙 펴면서 온몸을 쫙쫙 찢어가면서 일어나시는지 아니면 미지근한 물 한 잔, 냉수 한 잔을 들이키면서 시작을 하시는지 혹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SNS 이렇게 찾아보면서 시작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라디오부터 켜요. 이런 것도 좋고요. 스마트폰, 아니면 기지개, 스트레칭, 요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하는 일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임정희 진짜 일리 없어.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스트레칭, 기도, 물 한 잔, 스마트폰?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나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드리는 곡은 가호 시작!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행을 떠난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엄마는 80이 넘은 어르신이었는데요. 여행지에서의 아침, 딸이 눈을 떴는데 옆에서 주무시고 있어야 할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 가셨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엄마는 거실 의자에 앉아 시집을 읽고 계셨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얼 하지?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 일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집까지는 아니어도 창문을 열어 하늘을 한번 본다든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본다든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대신 나를 기분 좋은 하루로 데려다 줄 무언가 하나. 그 하루의 첫 장을 무엇으로 펼칠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지에 가서 아침에 의자에 앉아 시집을 읽고 계실 80세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나무로 된 집에 왠지 의자는 흔들 의자가 아닐까 싶고요. 창밖에는 꽃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어머니 얼굴에는 미소가 살짝 편안하게 놓여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 고기들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햇살 안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뭔가 근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아침 루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SES 꿈을 모아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기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복디는요, 눈 뜨자마자 오늘은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뭔가 몸이 찌뿌둥하게 있는 것 같아서 아, 이제 좀 내 몸을 돌봐야겠다. 어제 제가 전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3시간 반.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방학 때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뭐 여름 방학 때 피서를 할 것을 많이 안 갔어요. 뭐 외갓집 갈 때도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뭐 기차나 비행기 타고 훅 갔다가 훅 오지 막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뭔가 지역을 이동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어딘가에 이동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 전주 가는데 3시간 반?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차에 승차감이 안 좋기도 안 좋았지만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가는 게 3시간 반 동안 앉아서 가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컨디션이 갑자기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침에 잘 방송하고 갔는데도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 내가 오늘 고생한다. 좀 토닥토닥 해줘야지 하면서 어젯밤에는 막 반신욕도 하고 자고 막 명상음악 틀어놓고 아, 약간 유난을 떨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그렇게 잘 자서 그런가 아침엔 좀 깨운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깨운한 느낌을 좀 쭉 지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을 했다. 이 스트레칭이 설명하려고 엄청 앞에 썰이 길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4559님, 저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려요. 커피 마시고 싶어서 일어나거든요. 낭만이다. 이 북디도 사실 매일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회사에 오기는 하는데 근데 북디는 약간 생계형처럼 출근하기 전에 이거 카페인 안 넣으면 정신 못 차린다 하면서 막 공장형처럼 막 이렇게 내리는데 4559님께서는 맛있는 커피야 만들어줘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낭만을 즐기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커피를 내리시네요. 백수연님, 인별그램 뉴스 보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빵톡을 켭니다. 우리 수연님도 세상의 일을 먼저 확인하면서 일어나신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5156님께서는 저는 아침에 알람을 확인하고 발끝치기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요. 온몸 혈액순환에 좋은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치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발끝치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발끝을 이제 누워가지고 발 앞에 발가락을 탁탁탁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런 발끝치기나 아니면 이렇게 발을 천장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터는 거, 발 터는 거 이런 게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5085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참을 비몽사몽해서요. 정신 차리려고 라디오를 틀어요. 지금도 늦잠 자서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잘 안 깨서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제 슬슬 정신 차려야겠어요. 와, 눈 뜨자마자 복디 목소리 듣는 거예요? 감동이다. 하루의 시작을 진짜 복디랑 같이 하는 거네요. 508호님 고맙습니다. 2373님 5시 30분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로 약을 먹고 창문 너머 하늘을 한번 화분 한번 보고 출근 준비 돌입. 5시 30분 복디만큼이나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시네요. 복디도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하고 이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루틴에 벗어나면 지각인 거예요. 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하고 미지근한 물로 유산균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막 씻으러 가거든요. 네, 그 2373님께서는 약을 먹고 창문에 하늘을 먼저 보고 화분을 보고 낭만이다. 홍미소님, 저는 눈 뜨자마자 CPBC 빵을 켜고 헬스장으로 달려가요. 빵으로 미사도 듣고 고해성사도 들으면서 30분 운동을 마치네요.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 미사 드리려고 벌떡 일어나요. 와, 대단하시다. 헬스장으로 달려간다니. 이게 진짜 그냥 깨어있어도 헬스장에 달려가기 쉽지 않은데 눈 뜨자마자 헬스장 달려가는 거 진짜 이거 엄청난 의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대단하셔요. 김은서님. 눈 뜨자마자 성우경을 그은 후에 빵부터 켜고 홈쇼핑 앱으로 가서 농장 작물 키우기에 밤새 모인 물부터 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홈쇼핑 앱에서 농장 키우기 게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모두 다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살 때 막 포인트도 받고 막 이러는 건가? 우와, 부지런하시다. 되게 생활형. 아. 김현정님, 아우 복디, 당일 전주는 물이네요. 아프면 안 돼. 우리 복디 무리하지 마요. 전 눈 뜨면 스트레칭 후에 워치의 그 수면질, 수면질을 먼저 보고 일어나요. 요즘에 수면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그곳에 집중하고 있네요. 오, 복디도 한번 해봐야겠다. 복디도 수면의 질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현정님. 황상현님, 복음 말씀 듣고 성경 구절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네요. 상현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분의 아침이 복디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선물 드릴 분 뽑아봅니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5085님인데요. 눈 뜨자마자 한참을 비몽사몽해서 정신 차리려고 라디오 틀고 복디와 함께 해주신다는 5085님께 선물 드릴게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예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슬페비스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0: 2670님 복디 애들 방학 때는 더 문자 못 드렸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670님 보고 계신 하느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고맙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 번 외치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진이 여러분들의 다짐 만나봅니다. 오늘의 진이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조성모 다짐.
1: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목줄을,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 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더 있습니다. 자, 먼저 미술전 티켓입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한창입니다.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어요. 이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화요일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의 여신님이죠. 김리온 대표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리온 대표님께서 오수진 작가의 내 심장을 줄게 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총 30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 화제의 신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오수진 작가의 내 심장을 줄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766님, 하루의 다짐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힐링이요. 오,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음악도 효과가 굉장히 커요. 명상 음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클래식도 좋고 성가도 아름다운 성가들 너무 많죠. 마음을 차분하게 해줄 이런 음악들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인드 가득 채워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70님, 밀었던 이불 빨래 꼭 하자! 이불 빨래, 이불은 부피가 커서 아무래도 마음 먹는데 에너지가 들긴 합니다. 아, 2670님, 오늘은 꼭 이불 빨래 성공하시길, 복디가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의 다짐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지니는 바로! 어제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깜짝 놀랄 박만수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밥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만수님께서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로 성함하고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님을 위한 곡 선곡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 쌀밥

아, 노래 들으면서 너무 맛있겠다 쌀밥이라고 했더니 우리 제작진, 아, 이 장난꾸러기 제작진이 복디 더 배고프라고 이 노래까지 선곡했네요. 1부 끝곡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함께 듣고요. 저희는 2부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5: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6: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 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김성식님,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석, 음력 7월 7일입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 했죠. 소나기 내릴 때 까치랑 까마귀가 오작교 만들어주는지 하늘 한번 봐야겠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성적이다. 오늘이 칠석 7월 7일이군요. 아, 맞네. 소나기가 내릴 때 까치랑 까마귀가 오작교를 만들어주는지 하늘을 한번 보겠다. 오, 낭만. 3774님. 복디님은 책 받고 싶어요. 첫째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20개월이에요. 오, 힘드시겠다. 육아하며 작가님의 책 틈틈이 읽으면서 더 힘을 채우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오늘도 육아팅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행여와 들으면서 신나는 아침이에요. 너무 힘드시겠다. 둘째 아이 20개월이면 이제 갓 아이다. 이제 두 돌이 될랑말랑 하는군요. 아, 3774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7님. 출근하면서 항상 묵주기도 하는데 잠깐 멈추고 복디님 사인이 들어간 책 받고 싶어 문자 드려요. 제 마음과 기도를 드릴 테니 심장을 드릴게요. 받고 싶네요. 심장을 드릴게요. 심장을 드릴게요. 제 책 이름은요. 내 심장을 줄게입니다. 제가 드릴 테니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심장 제가 드릴게요. 내 심장을 줄게입니다. 어찌됐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7님께서 요즘 무덥지만 힘내서 모두 파이팅 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키움증권,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아름다운 구속인걸. 자, 보기 들을 구속하는 무언가 있으신가요? 나를 변하게 할 만큼의 사랑스러운 구속도 좋고요. 아, 사람 바꿔쓰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했어. 그런 사랑스러운 구속도 좋고요. 아니면 나를 답답하게 하는 구속도 좋습니다. 우리 보기들을 구속하게 하는 그것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듣고 오겠습니다.

스피비시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들에 뭐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3368님 김종서 형님의 모든 노래가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아 김종서 형님의 노래가 구속이다. 아 그 정도로 내가 이제 무한 플레이를 하게 된다. 그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9177님 복디 복작복작은 늘 왜 옛날 노래죠? 저 50이 코앞인데 특히 오늘 노래는 20대 때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라 아침부터 빨래 널며 열창을 하네요. 어느 부분의 가사를 바꾸라는지는 집중을 안 해서 못 들었고요. 지금은 약간 회식 3차쯤 온 듯 노래 열창 중입니다. 아, 9177님 그래서 반갑다는 이야기죠. 옛날 노래들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을 좋아하셨구나. 아침부터 노래방 열창 회식 3차 온 것처럼 노래 열창이다. 이거 너무 인상적인데요. 8911님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 저를 구속합니다. 남자는 전업주부하면 안 되나요? 아유, 왜 안 돼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전업주부 한 분, 이렇게 있으면 되죠. 아니면 뭐, 있으면 되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남자, 여자의 그 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바깥에서 방송하시고 남자분이 전업주부 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전업주부 하고 계십니다. 너무 구속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김정동님, 수요일 저녁 하체 근력 운동 시간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V스쿼트 100kg 도전하고 있어요. 허, V스쿼트? 100kg? 이거 뭔가 무게를 치면서 스쿼트를 하는 건가요? 너무 대단하다. 우와, 엄청 힘든 거라고 하는데요? 오, 와, 진짜 엄청나신데요? 수요일 저녁 하체 근력 운동, 운동에 구속되어 있다. 아름다운 구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정배님, 주일에 일어나서 새벽미사 갔다가 다른 일 보고 싶은데, 11시 교중미사 복사일 때 행복한 구속입니다. 아, 주일에 빨리 미사 참여하고 나서 이제 일상을 보내고 싶은데. 또 새벽미사는 새벽미사대로 드리고, 11시 교중미사 복사를 해서 또 미사 드려야 될 때, 아, 이때, 아이, 공감 갑니다. 저도 가끔씩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 캠페인 갈 때, 이게 빨리 미사 하나 보고, 다른 일들 하고 싶은데, 11시 해도 봐야 되고, 이럴 때, 아, 언제 집에 가지? 일요일 얼마나 남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때마다 신부님들이 바뀌어서, 강론 내용이 바뀌니까 또 그런 맛이 있죠.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행복한 구속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0848님 밥하기 싫어서 도시락 주문해서 먹는데 지나치게 건강 도시락이라 맛이 그만 먹고 싶은데 한 달간 배부른 구속입니다. 이해하죠. 이해하죠. 이제 뭔가 밥하기 힘들고 또 남이 해준 밥이 가장 맛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시켰는데 도시락이 내 건강을 너무 챙겨. 지나치게 챙겨. 아, 그래도 한 달 동안 잘, 이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락이 내 건강 챙겨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지나치게 건강을 챙겨주는 내 도시락 한 달간 배부른 구속이다 라고 보내주신 0848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의 마돈나 듣고 올게요. 이어서 감정식당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한 주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으시겠죠?
0: 그렇죠.
1: 심장을 줄게라는 놀라운 책이 나와서 나의 응원을 줄게. 그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니 나오기 전부터 베스트셀러 뭐 7이 되고 약간 미친 거 아닙니까?
0: 아이 교수님, 저 네. 교수님이 보내주신 축전 뭐 네. 감동받았잖아요.
1: 아, 그렇습니까? 아니, 작은 마음에 불과합니다.
0: 제가 그거를 그 저희 대표님이랑 출판사 네네. 대표님이랑 방송하는 날 제작진이 네. 저한테 줘가지고 네. 이거를 그 출판사 대표님이 홍보하는데 쓰고 싶다고 그걸 받아가셨는데 그 보자마자 이분은 누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무슨 글처럼 축전을 써주셨어요. 네. 에세이 한 편처럼 써주셨다고 감탄했잖아요. 네. 저희
1: 아니 조상신이 있으면 수진이 네가 잘해서 그렇잖아. 아니 잘 살아왔고 잘 살아온 걸 솔직하게 쓰니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심장을 줄게. 나의 모든 걸 줄게. 그런 책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1: 네네네. 제목을 보는 순간 그게 느껴졌고 우리가 뭐 살리는 이야기에서 제가 복귀 처음 봤잖아요.
0: 네.
1: 그때 어려운 이야기 제가 할 때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모습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0: 교수님.
1: 네.
0: 제가 그걸 그랬었거든요.
1: 아하.
0: 제가 사실 그때 그 강의를 듣고
1: 네네네.
0: 다음 날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그날 울었던 것도 기억나고 네네. 교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 저희 그때 처음 봤잖아요.
1: 네.
0: 위로해 주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글이 네. 담겨 있어요. 저희 에세이에.
1: 우리는 하이파이브 한 번. 아, 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0: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방금 딱 꺼내주셔서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1: 잊지
0: 그...
1: 못하는 날 중에 하루거든요. 그때 난 너를 잊지 못하리 그랬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서 네. 인연이 되니까 얼마나
0: 그러니까요.
1: 기뻤는지
0: 몰라요. 아유, 참. 교수님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 네. 작가님으로서.
1: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책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팔리는 책이 아니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책.
0: 아~
1: 바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작가님.
0: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자,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니, 응원하면서 지냈다니까요. 활자로 보기만 기다리면서 응원하면서 보냈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익명으로 사연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남편이 긴급 수습이 필요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제 남편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살이 쪘나 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심하고 또 너무 심해요. 가만 보면 매년 1인치 이상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뱃살을 빼지 못하는 건지. 빼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같이 다니는 것조차 창피할 정도입니다. 시댁 식구들 만나도 다들 배 이야기만 하고요. 제가 다 우울합니다. 연애 5년에 결혼 22년째인데요. 체대를 지망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할 줄 알고 몸도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배가요 38인치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운동을 하고 뱃살을 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회식도 잡고 자기가 스스로 제어를 안 하고 먹는 자리에서는 최대한으로 먹는 것 같아요. 잔소리도 조언도 당부도 걱정도 이제 지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저를 왜 빤히 쳐다보시죠? 이제 제가 먼저 해볼까요?
1: 네네.
0: 일단 네. 저는 약간 그 38인치라는 거에 약간 놀랐어요. 어. 이게 여성분들 엉덩이가 네. 38인치가 뭐 이상적인 힙 사이즈다 막 이런 정도로 어. 엉덩이 사이즈거든요, 사실.
1: 네.
0: 뭐 30, 뭐 30 몇, 20 몇.
1: 전혀 모르던 걸 알게 되네요.
0: 아니,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의 엉덩이가 배로 올라갔다는 거는 좀
1: 상상만 해도.
0: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수치를 네,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헉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이거는 정말로 좀 건강을 위해서 네.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먼저 드시죠.
0: 네.
1: 네. 그게 보통 저도 이제 살이 많이 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0: 교수님이 살이 많이 쪘다고요?
1: 네네. 허리 둘레가 이제 34인치가 될 때부터 남성의 배에는 이상한 물건 하나가 얹혀지게 됩니다.
0: 오!
1: 그게 거꾸로 된 바가지 하나가.
0: 아, 이렇게 볼록?
1: 네. 그래서 아랫바가지, 중바가지, 윗바가지로 나누죠. 윗배가 부른 사람, 네. 중간배가 부른 사람, 그다음에 아랫배가 부른 사람.
0: 교수님께도 바가지가 있었어요?
1: 있었죠.
0: 상상이 안 돼요.
1: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연을 듣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저를 떠올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제일 잘하면 국가 뭐가 돼요?
0: 대표.
1: 대표가 되죠. 네. 이 사연은 남성들의 국가대표 사연이에요. 가장 많은 몸의 사연은 뱃살 어떻게 뺄까요? 라는 게 돼요.
0: 네.
1: 제 동생이 작년에 철인 3종 경기 그다음에 설악산 지리산 종주 그리고 또 마라톤 10km
0: 오.
1: 아침마다 수영
0: 네.
1: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1: 네. 중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0: 중바가지.
1: 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겨?
0: 이게 무슨 소리요?
1: 물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동생 어제 신이 나서 형 요즘 살이 빠지니까 티셔츠 사이로 할랑할랑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속으로 배는 어쩔 줄.
0: 네.
1: 그런데 네. 동생이 중간배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0: 뭐예요?
1: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0: 아, 술배구나. 네,
1: 술배. 술배. 이시영 선생님 아시죠? 정신과 의사.
0: 네네네.
1: 이시영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적절하게 칼로리를 보잖아요. 직장인들이 네. 회식할 때 네. 보통 뭐 우리 과자 사 먹으려고 그러다가 뭐 이거 100칼로리 넘잖아. 200몇 칼로리잖아. 그러면은 네.
0: 안 먹잖아요.
1: 156칼로리 이거라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직장인들이 회식할 때 먹는 칼로리가 만 칼로리를.
0: 일단 그런 소주나 맥주나 이런 데 칼로리가 높죠.
1: 엄청 높죠.
0: 물이라서 그냥 먹는데 사실 네네. 거기도 칼로리가 있는 거죠.
1: 만 칼로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0: 와.
1: 어제 저녁에 한 11시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네. 제가 배고프네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고픈데 아내가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 치킨 먹을까 그랬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매일 운동하는 저희 아들이 네. 엄마 한 달 동안 걸었던 거 날아가. 그랬더니 아, 그럼 뭘 먹어?
0: 배고픈데
1: 치킨 먹고 싶은데.
0: 야식이 치킨이 또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1: 그렇죠.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엄마 근육 운동 안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만 하잖아.
0: 네.
1: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먹으면 한 달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저도 동참하려고 그러다가
0: 네.
1: 어제 그냥 당근과 오이를
0: 이것이 치킨이겠거니 이게 닭다리겠거니 예,
1: 물, 당근, 오이 그다음에 아내가 계란 삶아서 계란 삶은 거 하나 그렇게 먹으면서 가장 낮은 칼로리
0: 건강한 야식으로 네,
1: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총각대 몸무게예요.
0: 아니 그렇다니까요. 네. 교수님이 배도 없으시고
1: 네, 배도 없고 몸도 가볍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자분께
0: 네.
1: 사모님께 그리고 우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부님께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0: 네.
1: 한두 가지씩 이제 차례로 말씀을 네네네. 드려볼게요. 이게 국가대표 사연이니까 말이죠.
0: 네.
1: 첫 번째로 이천에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원은정 센터장님이 계세요.
0: 네.
1: 저한테 정말 고마운 분인데
0: 네.
1: 이분이 저를 데리고 이천의 유명한 행복 한의원으로 데려갔어요.
0: 한의원.
1: 네, 한의원장님이 1시간씩 상담을 하세요. 보통 한 5분만 하잖아요.
0: 그죠, 그죠.
1: 근데 온갖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 그 몸을 보고 그 당뇨 있는 걸 보고 한참 진맥을 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뭘 먹어도 소화를 잘 하시네요.
0: 오.
1: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체질이네요. 그래서 맞다고.
0: 맞아요.
1: 그랬더니 귀신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병이 왔으니까 이제 대식가 대신 미식가가 되면 어때요? 그 말이 저한테 종소리가 땅 울리는 이야기였어요.
0: 양보다 질 있는 식사, 질이 좋은 식사를 해라.
1: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대식가 대신에 그냥 소식가를 하면 괴로워서 안 돼요. 그리고 요요 현상 때문에 안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1: 좋아, 맛있는 것만 먹자.
0: 이렇게
1: 바뀐 거죠.
0: 네.
1: 그래서 빠밤 첫 번째 처방은
0: 네.
1: 행복 한의원 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남편한테
0: 네.
1: 적게 먹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라고.
0: 맛있게 먹어라.
1: 예. 예, 하나의 즐거움은 또 다른 즐거움으로 옮겨가야지. 괴로움으로 옮겨가면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두 번째 빠밤이에요.
0: 네네.
1: 이분이 운동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운동할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개운하죠. 오히려 땀을 흘리고 났는데도.
1: 네, 개운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많이 먹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0: 뭘까요?
1: 가득함.
0: 포만감.
1: 충만함. 그리고 막 혀가 살살 녹아요.
0: 그렇죠.
1: 와 이래 맛있노. 와 이래 맛있노.
0: 입에서 사라졌다.
1: 예, 인생의 일락을 들려면 식욕이 충족될 때 낫겠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운동할 때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이 즐거운 먹는 낙이 있는 거예요.
0: 기초적인 본능인 거니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라고 해봤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식가에서 미식가의 삶을 당신이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데서 또 다른 즐거움으로 가는 거니까
0: 그쵸.
1: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이 된다.
0: 빠밤.
1: 빠밤이 돼요. 그다음에 다른 빠밤은요.
0: 네.
1: 되게 괴로운데 골초가 언제 담배를 끊는지 아세요?
0: 아, 담배 많이 피는 골초가?
1: 네, 골초가 담배를 끊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0: 실제 아파.
1: 맞아요. 암 걸렸을 때, 폐암 걸렸을 때.
0: 아플 때.
1: 그때는 끊어요.
0: 어쩔 수 없이 끊죠.
1: 또 하나가 있어요.
0: 뭐요?
1: 수없이 시도할 때.
0: 아, 계속 시도할 때.
1: 계속 시도할 때.
0: 100번, 101번.
1: 끊을 때까지 시도할 네, 때.
0: 103번째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 남편도 둘 중에 하나죠. 이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치명타야. 당신 이러다가 죽습니다.
0: 네.
1: 간경화. 이럴 때 줄일 거예요.
0: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끝까지 갔을 때죠.
1: 미련 곰탱이. 그다음에 계속 줄이려고 노력할 때. 근데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대식가에서 미식가로 살아라고 계속 메시지를 줘라. 그러면 막 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맛을 채우는 삶을 살게 해라. 그게 제가 드리는 조금 괴롭지만 이러다가 아프거든요.
0: 네.
1: 공자님이 그랬어요. 제일 높은 지혜는
0: 네.
1: 겪지 않고 아는 것이다. 그 다음 지혜는 겪고 아는 것이다.
0: 네, 그렇죠.
1: 미련한 것들은 겪어도 모른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먹는다.
0: 또 먹는다.
1: 또 먹는다. 그죠?
0: 맞아요.
1: 그리고 제 동생이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그 내장에는 근육이 없어.
0: 아, 맞죠.
1: 네. 그래서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내장 근육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
0: 그렇죠.
1: 건강하게. 그러면서 술을 마신다.
0: 맞죠.
1: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마지막 필살기 처방전.
0: 빠밤.
1: 빠밤. 피트니스 클럽에 가셔라. 그래 한 달에 이틀 가도 좋으니 네. 한 달 요금을 내고 가셔라. 시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익을 쫓는 사람이 있어. 네.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0: 맞아요.
1: 있어.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0: 운동하는 사람.
1: 운동하는 있죠. 사람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자기 배와 아무도 배가 나오지 않은 배를 비교하면서 자각하게 되죠. 성찰하게 되죠. 그래서 맹모삼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사를 가라 하는 거죠. 환경을 바꿔줘라. 회식 환경에서 피트니스 환경으로 바꿔줘라.
0: 바꿔줘라.
1: 그러면 자각이 생긴다. 이게 빠밤입니다.
0: 빠밤. 네. 그 저희 금요일 날 네. 그 의사 선생님들 나오시잖아요.
1: 아하, 네.
0: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다이어트 요즘 유행하는 주사 있죠.
1: 네네.
0: 뭐 미고땡이라든지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뭐 마운 땡땡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지금 하라 시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만병통치약일 정도로 획기적인 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만이 정말로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1: 네네네.
0: 살찌는 게 진짜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숟가락 하나 얹어 봅니까? 살 빼는 게 목표가 돼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0: 그쵸.
1: 몸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0: 거예요. 그렇죠.
1: 그렇죠. 살을 빼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자. 그러면 부산물로 살이 빠진다. 그게 지금 제 몸무게 아닐까.
0: 그러니까.
1: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목표하니까 또 제가 네. 다이어트 했던 방법. 저도 작년부터 다이어트 네네. 시작해서 한 10kg을 뺐거든요.
1: 오, 예.
0: 예, 뺄 수 있었던 너의 목표를 세운 게 어떤 거였냐면 조금 웃긴데 좀 쑥스럽고 제가 네. 제 친한 친구들한테만 말을 해가지고 좀 쑥스러운데.
1: 왠지 알 것 같지만 들어봅시다. 뭡니까?
0: 제가 그 유퀴즈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방송 유퀴즈에 언젠가는 나가고 싶다. 너무 네. 나가고 싶다. 근데 생각만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나가서 예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1: 두 달 뒤에 출연하시잖아요.
0: 아니에요.
1: 그 내 심장을 줄게 베스트셀러 시중의 화제 오늘은 주인공 오수진 이렇게
0: 아무튼 그 유퀴즈에 네. 내가 예쁜 모습으로 나가요. 그거는 진짜 계속 박지 영원히 박제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때 네네. 내가 너무 안 예쁜 모습으로 네. 나가면 안 되니까
1: 아하.
0: 내가 유퀴즈에 나가려면 예뻐야 되고 예쁜 모습으로 나가야지라는 생각에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1: 이게 제가 권장하는 최고의 목표인 거죠. 네.
0: 거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그 거기에 나간 내 모습을 상상하며 딱 적당한 몸매로 나가면 건강한 몸매로 나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1년 정도 한 거였거든요.
1: 네.
0: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가능 아니면은 좀 실질적으로 장면을 상상하면서 목표를 잡으시면 어떨까?
1: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인생에 큰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0: 뭐예요?
1: 되돌아온다.
0: 아.
1: 그 나이 들어서 얻는 병은
0: 네.
1: 젊어서 내가 산 것의 결과다.
0: 오.
1: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나중에 큰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면 좋겠다. 마지막 빠밤 드립니다.
0: 빠밤.
1: 네.
0: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이제 내드릴 텐데요. 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1: 네. 일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몰두하기보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말이 있죠.
0: 네.
1: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워라벨.
0: 2번.
1: 워크홀릭.
0: 3번.
1: 번아웃.
0: 일과 개인 삶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1: 워라벨,
0: 2번
1: 워크홀릭,
0: 3번
1: 번아웃.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힌트송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0: 3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는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야근은 기본이고요. 주말에도 자진해서 출근할 정도예요. 문제는 결혼을 앞둔 지금도 일이 늘 1순위라는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주말마다 회사에 나가서 예식장도 제가 혼자 알아봤고요. 저는 부하 직원처럼 남자친구에게 결제를 받는 기분입니다. 어렵게 데이트 약속을 잡아도 야근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많고요. 제가 서운해 라고 말하면 남자친구는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우리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잖아. 집도 사고 나중에 아이도 키우려면 지금 벌어둬야지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될 것 같기도 말이죠. 결혼 전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걸까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저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는 대표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일까요?
2: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같은데요.
0: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누가 열심히 안 해. 뭐 루팡이 되라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내가 일을 100%만 해도 이 돈을 받고 120% 해도 이 돈을 받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2: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0: 네.
2: 내가 미혼이면 결혼할 거예요?
0: 안 할 거예요.
2: 그렇죠. 답이 나왔네요.
0: 맞는 건가요?
2: 그럼요.
0: 정답인가요?
2: 그럼요.
0: 저는 그러니까 또 교수님도 저 아시잖아요. 저는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2: 네, 네.
0: 저는 이제 인생에 굴곡이 있었다 보니까 네. 언제 또 아플지 모르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봤잖아요. 내일이 네, 네. 없을 수도 있고.
2: 사실 내가. 죽음 문턱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언제든지 와도 네, 이상하지 네.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를 버리는 거는 저는 싫어요. 저는 네네. 저는 아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얻게 된 거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 나와의 시간을 계속 희생한다는 게 저는 속상해요.
2: 네. 이런 남자를 이제 두 글자로 바보라고
0: 바보.
2: 바보. 그래서 바보랑 싸워도 안 되고 바보랑 결혼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건데요. 유튜브에 네.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 밥을 먹고 있는데 큰 네. 스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지금 그 밥을 먹을 거야?
0: 일주일 뒤에?
2: 네가 죽는다면 네. 너 어떻게 살래?
0: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야죠.
2: 그래서 갑자기 멘붕이 왔다는 거죠. 일주일 뒤에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러더래요. 밥을 먹어.
0: 밥은 먹어야지.
2: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지 마.
0: 아.
2: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0: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을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고 잘 죽는 거야. 저도 그 얘기 듣고 네. 그러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면 네. 지금 하던 대로 잘 살면 되잖아요.
0: 그렇죠.
2: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0: 네.
2: 이 남자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2: 저는 이 남자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돌싱이라고 생각해요.
0: 왜요?
2: 왜냐하면 일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0: 아 그렇네. 일이 우선이야.
2: 그렇죠.
0: 일이 나의 평생 할 수, 네.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2: 뭐 지난 여름날의 추억을 잊지 못할 이런 노래 있잖아요.
0: 네네.
2: 가사.
0: 네.
2: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는 거죠. 전철을 잊지 못할.

0: 전처라 하면 일.
1: 일이죠. 일을 잊지 못하죠. 우리가요 결혼해 보면 네. 결혼 전에는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0: 너무 가까이서 같이 지내니까.
1: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혼 전에는 결혼해 보니 버릇과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의 버릇과 결혼한 거예요. 그만큼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 남자가 걸린 못된 버릇 네. 저는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관계의 독이기 때문에 관계의 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여자가 밀리잖아요.
0: 네.
1: 관계가 밀리잖아요.
0: 가족이
1: 일이,
0: 밀리잖아요.
1: 가족이 밀리잖아요. 일이 1순위가 되잖아요. 네. 이런 증후군 이런 일이 이런 증상을 가진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상담을 저한테 와서 받아야 돼요. 일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 대부분 심리적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일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 중독이 치명적이고 해로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0: 아, 인정을 받으니까. 네,
1: 술이나 마약을 하면
0: 손가락질
1: 먹잖아요. 손가락질 받는데 이것은 인정을 받거든요. 네. 특히 회사에서.
0: 네.
1: 그러니까 자꾸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밤 11시, 12시 돼야 집에 들어가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0: 네.
1: 제가 생각했어요. 사모님은 행복할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네. 가족이 좋고
0: 네.
1: 의사는 마누라가 좋고 교수는 지만 좋다.
0: 그치. 계속 인정받고.
1: 아니 가족은 뭐 어쩔게요.
0: 네.
1: 그것도 공부 중독이거든요. 중독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저는 병명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0: 뭘까요?
1: 그게 뭐냐면 까지만 병.
0: 까지만 병.
1: 승진할 때까지만.
0: 아 여기까지만.
1: 우리 집 마련할 때까지만. 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0: 네.
1: 그래서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만. 지금 이 남자가 까지만 병에 걸렸다. 작가님, 네. 오수진 작가님.
0: 네.
1: 베스트셀러 중에 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0: 맞아요. 이서원 작가님의 책인 거잖아요.
1: 다른 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죠. 지금 이 여자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남자가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락 같은 희망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0: 그쵸?
1: 그게 이제 저의 빠밤인데 뭐냐 하면 나쁜 버릇의 치유법은 반대 버릇이다 그랬거든요.
0: 나쁜 버릇의 치유법은 반대 버릇.
1: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일에 매달린 버릇이잖아요. 그런데
0: 네.
1: 여자한테 올인하는 버릇은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은 7대 3을 넘기면 안 된다.
0: 내 인생의 일상의 7대 3을 넘겨서는 안 된다.
1: 아무리 맥시모로 가도 7대 3을 넘기면 안 된다. 나머지는 3을 해야 된다. 부산에 사는 제 친구 그 석진호 원장이라고 네. 있거든요. 저의 소울메이트인데 그 친구가 명의로 소문이 나서 네. 온갖 경남 경북 지역에서 다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비결이 뭐냐면 저녁 9시까지는 집에 가서 딸들과 장난치고 아내하고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0: 아무리 환자들이 많아도.
1: 네네. 저녁에 7시 퇴근하면 집에 가서 9시, 10시까지 애들 잘 때까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놀아주고 3월 취하고 그때 모두 잠든 후에 공부할 거야. 컴퓨터 앞에 서서 난치병, 어려운 희귀병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
0: 진짜 쉽지 않은데요.
1: 네. 그거를 10년을 하루같이 했대요. 그랬더니 명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가족도 놓치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예, 의사로서의 실력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0: 사실 그 정도로 일이 많으면
1: 네네.
0: 집에 퇴근해서 가족들은 뒷전이고 남은 일을 빨리 해야지 내가 잘 수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0: 가족들이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가족을 먼저 챙기고
1: 네.
0: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잤을 때 내 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네. 하셨다는 건 진짜 1등 남편이네요.
1: 네. 그 유튜브에서 내려받게 해가지고
0: 네.
1: 남자친구한테 꼭 보여줘야 될 영화가 있어요.
0: 뭐예요?
1: 곡성.
0: 머시중원. 아, 그거
1: 그게 나와요.
0: 맞죠. 머시중원디.
1: 네. 중학생 딸이 이야기.
0: 네,
1: 머시중원디.
0: 맞아요.
1: 머시중원디.
0: 맞아요.
1: 이 남자가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0: 어.
1: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재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재혼남을 만난 거예요.
0: 그렇죠.
1: 이래 결혼한 사람. 각성하라, 각성하라.
0: 그러니까.
1: 빠밤입니다.
0: 빠밤.
1: 네.
0: 지금 사연자 남편이 되실 분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가 퀴즈를 드렸습니다.
1: 네,
0: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기보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1번. 워라벨이죠.
0: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개인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균형을 잡아라.
0: 균형을
1: 그 말씀을 잡아라.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일과 가족 사이에 균형이 네. 꼭 필요하다.
1: 그럼요.
0: 자,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남겨주신 우리 이성원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GOD 반대가 끌리는 이유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1: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청소기와 노트북과 가방, 그리고 인생의 닮은 점은 바로 가벼운 게 최고다라는 것 아닐까 싶어요. 청소기 무겁다면 온 집안을 끌고 다니느라 없던 50견도 생기는데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각종 전자기기도 더 가볍게, 더 얇게, 그러면서도 성능은